0: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4번째 시간입니다.

0: 밥을 먹은 뒤 보안대가 전부 무장한 채로 마당에 모이었다. 김우래는 슬쩍 정찰련을 가까이 불러들이었다. 현장에 단장을 안내하여 나왔다. 한동정은 위험있게 대를 앞에 섰다. 비록 연극이긴 했지만은 푹 자연스러웠다. 그는 얼마간 인사말을 하더니 모자를 벗어 공중에서 우원을 그었다. 정찰련의 시로를 보내는 것이었다. 뒤미쳐 한동정이 소리를 쳤다.
1: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바로 로농홍군이다.
0: 김우래가 즉각 총을 뽑아들고 호통을 쳤다.
1: 어서 총을 내놔! 안 그러면 우리 손이 다 죽는다!
0: 정찰련의 두 기관 총사수가 달려나와 보안대원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현장은 겁에 질려 진작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보안대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철컥철컥 총을 땅에 던지고 말았다. 연극은 이렇게 끝났다. 한동정과 김우래는 포로와 가로챈 무기를 뒤따라오던 부대에게 넘기고 곧장 원모로 달려갔다. 홍군이 떠난 뒤에 그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그 당시 일반 현장들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홍군이 운남 경내에 들어섰을 때 용문의 수하에는 주력이 없었기에 몹시 당황해하였다. 하지만 용문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완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연이어 현장들에게 엄명을 내려 지방무장을 거느리고 도시를 지키라고 했고 감히 도망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자칫하면 목이 날아날 비상식이라 불행한 문관들마저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 현장들은 돈만 긁어 모을 줄 아는 사람들로서 군사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전 능력도 없었기에 무서워 벌벌 떨었다. 각종 희비극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였다. 부랴부랴 큰 도장을 품고 도망을 치면서 성벽을 넘다가 다리를 부러뜨린 현장이 있는가 하면은 홍군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성문을 못으로 고정했다가 결국 생포된 현장도 있었다. 요행 도망을 쳤다가 책임을 물어 종살당한 현장도 적지 않았다. 록권현은 그 가운데 하나의 신뢰에 지나지가 않았다. 그 현장도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홍군이 떠나자 그는 혼란한 틈을 타서 시골로 내려갔다. 현성을 잃은 죄로 매일 전전긍긍하며 지내다가 이웃현에 가서 숨었다. 며칠 뒤 오령훈 주석이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연속 몇 개 현을 넘어 도망을 치었다. 도망을 가다가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현성을 잃은 몇몇 현장들이 모두 홍군에게 처형당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현장은 끝내 이튿날에 독약을 먹고 자살해버리고 말았다. 죽은 뒤에 그의 몸에서 전보문을 찾아내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지금은 대군이 한창 공산비적을 토불하는 때이다. 여러 장병들은 반드시 몸을 바쳐 용감히 싸워야 한다. 고향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각 현 현장들은 더구나 현성과 생사 존망을 같이 해야지 소홀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 비적에 사기를 올려주고 우리 군사에 손실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소속 현장들을 엄격히 통제하여 비적이 오면 지방군대를 거느리고 사수하면서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 현성을 버리고 도망칠 경우 싸움터에서 도주한 죄를 물어 군법으로 엄하게 처리할 것이다. 종정. 한편 한동정과 김우래가 거느린 부대는 멀리 가지 않아 정치위원이 거느린 부대와 만났다. 로꼬년 현장이 미리 무정현에 전화를 걸어둔 덕분에 근하게 대접을 받았다. 두 대원은 함께 원모로 출발했다. 뜻밖의 원모현의 접대 차원은 더 높아서 현장에 벌써 정부 관리들과 보안대원들을 거느리고 모두 길에 나와 줄을 서서 맞아주었다. 홍군 1군단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룡과 나루터를 손에 넣었다. 원모 보안대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얼떠름하게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었다. 설업과 용문이 홍군이 용과 나루터에서 강을 건널 수 없게 크고 작은 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불살라버린 것이다.

홍문 공병녀는 오강을 건널 때처럼 널판지를 사서 뗏목을 묶어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은 쉽지 않았다. 강폭이 너무 넓고 물길이 사나운 데다가 적기가 낮게 날면서 방해하는 바람에 뗏목이 강폭판에 이르기도 전에 떠내려가고 말았다. 이때 총집이 설악은 원모로 긴급 진군하라. 원모로 가서 비적을 추격하라. 원모로 얼른 쫓아가서 적을 포위 토벌 하라는 명령을 잇따라 미친 듯이 내려보냈다. 그가 이러는 원인은 장계석한테서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전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보에서 장계석은 주덕과 모태동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지금 록권 무정 일대로 도망쳐 원모로 갔다. 거기서 금사강을 건너 북으로 사천에 들어가 서향전과 합류하려고 한다. 조후는 오기위, 리온영이 이끄는 각 종대는 백릉에서 비적들이 오는지 물샐 틈 없이 살피고 있다가 뒤쫓아 가로막고 둘러싼 뒤 없애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비적을 금사강 이남 지역에서 무찔러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비적을 놓친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비적을 놓친 죄를 물을 것이라는 말에서 비비린내가 났는데 선악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 비적을 놓치면 그 죄를 단단히 묻겠다는 데야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선악은 몇 개의 종대도로 어서 원모로 쫓아가라고 득돌같이 재촉을 하였다. 이제는 추격군이 홍군 후미 부대에 얼추 다가갔다. 앞은 드넓은 강이 펼쳐져 있고 강을 건널 배는 없었다. 홍군 주의원들은 모두 미간을 찌푸렸고 웃음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었다. 이제 역사는 어떤 배치를 할런지. 한 가게 점원과 36명의 뱃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1. 밤이 깊었다. 금사강의 물결 소리는 더욱 묵중하게 들려왔다. 강에서 멀지 않는 집 코딱지만한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큰길 가까이 자리한 작은 가게였다. 집주인 장복은 지저분한 침대에 구부정하게 누워서 아편을 피우고 있었다. 조인장 계십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홍근입니다. 누군가 창살을 두드리며 나직한 소리로 불렀다. 장복은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창문을 꽹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담뱃대를 든 손이 덜덜덜 떨리었다. 요즘 홍군이 온다고 소문이 자자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군대인지 200리 밖에 있다더니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다시 창살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인장, 무서워 말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홍군은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군대라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직한 소리가 또다시 들리자 그는 담뱃대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주었다. 얼굴이 새하얗고 씩씩하게 생긴 젊은이가 성큼 들어섰다. 회색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쓰고 허리에 사창을 찬 걸 보니 군관 같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렸다. 권총을 든 사람도 도로 보이었고 장총을 든 사람도 보이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정년 군관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집주인을 보더니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조인장, 배를 끼치게 됐습니다. 교평 나루토가 여기서 뭡니까? 그 젊은이가 금방 문 밖에서 장복을 부른 사람인 듯하였다. 멀지 않습니다. 좀 내려가면 되지요. 배가 있습니까? 두 척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김보장의 것이지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아침 관아에서 배를 태워부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던데요. 젊은 홍군이 서둘러 물었다. 그래서 배를 태웠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년군과는 어지러운 방안을 쭉 훑어보고는 장복의 어깨를 툭툭 쳤다. 조인장, 보안의 조인장도 넉넉한 분 같지는 않군요. 장복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뱃사공을 해서 먹고 살던 놈인데 그마저 잘리고 나니까 살 길이 없어서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 차려 밥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나가서 배를 찾아보고 싶은데 길을 좀 안내주면 안 될까요? 그러죠 뭐. 장복이 시원스레 대답을 했다. 이곳은 낮에는 무덥지만 밤이 되면 강바람이 불어 제법 쌀쌀하였다. 장복은 알몸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찬 바람을 맞느라 몸이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청년 군관이 그걸 보고는 가방에서 낡은 옷을 꺼내 걸쳐주었다. 그는 한참 손사래를 치다가 마지못해 소매에 팔을 끼었다. 청년 군관은 걸어가면서 강기슬개 적들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장복은 건너편 통한연에는 사천군대 한 개탄이 있고 나루토에는 보안대 5-60명이 지키고 있다고 선선히 말해주었다. 그리고 세관에 무장한 사람 둘이 있다고 했다. 강가에 이르렀다. 맞은편 강기슭을 바라보니 컴컴하기만 하였다. 불빛 몇 개가 띄엄띄엄 암을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삼봉우리는 거친 능선을 드러낸 채 높이 솟아있었다. 철썩 철썩 물결 소리가 사납게 들려왔다. 어렴풋이 보이는 강물은 더 깊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었다. 나루터를 꼼꼼히 훑어보았지만은 배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강기슭 바위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김보장 내에서 뱃사공으로 일을 하는 장조만과 그의 15살 난 아들 장대조였다. 장조만은 쉰이 다 된 나이에 얼마 전 아내를 잃었다. 아들은 김보장 내 마부로 일을 하다가 말대꾸 몇 마디 했다고 쫓겨났다. 두 사람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밖에 나와 앉아 있었다. 조만 형님, 겁내지 말아요. 이 사람들은 홍군인데 부자만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요. 이분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장복이 나직하게 속삭이었다. 장조만이 망설이다가 대답하였다. 오해서는 배를 태워버리라고 했지만은 김보장 그 작자는 아까워서 안 태웠어. 아까 세 배를 강 저쪽으로 몰고 가던데. 그 낡은 배는요? 낡은 배는 못 써. 우리 신의 진머리에 있는 물구비에 숨겨놓았는데 물이 반쯤 차 있을걸? 이때 청년 군관이 물었다. 아저씨, 거기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장조만은 대꾸가 없었다. 조만 형님, 앞장 좀 서주세요. 장복이 부축해왔다. 내가 가기 싫어 그러는 게 아니야. 장조만이 입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김보장이 아는 날에는... 그러자 장복이 곧바로 말을 받았다. 괜찮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럿이 같이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홍군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형님. 아버지, 가보세요.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장대조도 거들었다.
장조만이 일어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숲으로 덮인 물갈래에 이르러 보니 진짜 낡은 배 한 척이 있었다. 하지만 배는 정말 물이 반쯤 차 있었다. 장복이 가까운 집으로 탈래가 물통을 몇 개 빌려왔다. 사람들은 우르르 배로 내려가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다. 너 멍청이 뭐라고 서 있어? 어서 내려와서 물을 퍼내지 않고. 장조만이 아들을 나무랐다. 곧 물이 다 빠진 배가 기슭글로 올라왔다. 청년 군관이 내려가 배를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떻게 물에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복이 웃으며 말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가 싱하니 달려가더니 낡은 이불을 하나로 안고 왔다. 이불을 찢어서 틈을 막으면 됩니다. 그러자 청년 군관은 허리춤에서 얼른 은전을 몇 입 남짓 꺼내어 장복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마다했다. 받으세요. 우리 홍군은 인민들의 바늘 하나 실 한 오리도 거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불이 어디 한도체입니까? 한참을 옥신각신한 끝에 장복이 이불값을 받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5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강충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더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더강중윤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실이 증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그리고 유불나선 강균검사, 골밀도검사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더강중윤은 최신의 여러 개 과실 가운데서 흠과 구강이라고 싱커 거창이라는 이런 새 과실이 여기 들었었는데요. 이미 몇십 년간이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 구강 치료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데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잘 치료해 주는가 하면,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그 치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던 이난차병 이런 것도 제때 치료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혹은 또 미리 전에 그거 들어가서 지신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수 있고 파편제 하면서 구체 치아에 관한 전방 검사를 현대식으로 다 맞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치아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가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치아를 씻는 업무도 원활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씻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사회에서 대인 관계가 늘어나면서 아주 말수간 이빨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돈 얼마 들이지 않고 금방 치아를 씻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구강 안의 일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더강중윤 2층에 올라가면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그 마당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되고 직접 이쪽에 그 서쪽에서 직접 2층에 올라와서 거기에 통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구강 문제, 치과 문제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틀니를 했거나 치아를 하신다면 와, 이렇게 편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 이렇게 편한 이빨을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지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기 더강중윤 2층 치과방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더강중윤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길림성 저맥란 심장 내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이 로중리로서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건 심장과 뇌혈관 포함해서 갑상선 결절, 신경내과 질병, 그리고 골과 질병, 완고성 예연이 후두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다각도로서 좋은 치료를 많은 분들이 받게 되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 계시고 있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북경 그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아주 상당한 시간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40여 년이 이런 중리 경력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질병을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뒤에 하게 되면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 이사 선생님 진맥하고 내 아픈 데를 어쩜 그리 신통하게 딱딱 짚어내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면서 여기에서 병이 벌써 절반 낫는 감을 느낀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면 이력도 좋고 이술이 높고 40여 년간이 림상 경험이 있다는 게 이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여 년간의 림상 경험을 쌓고 있으면서 우수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처방을 주면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오래된 인후염이 있으면서 잘 떨어집니다.
1: 예.
2: 그냥 이 목이 그냥 무슨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안 감췄던데 뭐.
1: 예.
2: 그리고 그냥 목이 또 부딪히고 음식 넣기도 힘들고 잘 넘어도 안 간다.
1: 예.
2: 그래서 약방에 약은 싸다 먹기는 그냥 맨날 먹느라는 것도 잘 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낫지 않게 해서 동항병원에 가서 지명기 선생님 참여하고 한 달 넘게 지 먹는 게 없고 확실히 알린다 안 나는 게.
1: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요즘에는 먹이도 편안하고 음식은 먹이도 좀 편안하고 잘 넘어간다 무슨 거 먹어도 너무 아프지 않습니다. 붓기던 것 다 내렸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2: 예. 목이 지금 편안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로 약이 떨어져서 더 치자고 또 가려는데, 갈 때에서 뭐 우리 동생이가 뭔가 뭐, 치과 그때 갔다 왔는데, 좀 뭔가 뭐, 옛날에는 이빨을, 고는 이빨을 했습니다. 여러 번 댕겼다는 맞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 뭐, 신약 대학병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그 또 이빨 다시 떨어져 다시 하는데가, 오, 몇 번 해가 똥 맞춘 게 한 번도 아프지도 않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는 이빨 했는데.
1: 아, 그렇죠. 예, 예.
2: 먹는 게 제 이빨보다 낫다면 편안하다면 이랬지라 그러면서, 언니 그것도 방송에다 말해달라 미래때다.
1: 아, 그렇죠. 적지 않은 네, 분들을 그렇게 치하라고 있습니다. 예.
2: 그래 다른 데는 옛날에는 여러 번 댕겼는데 열 번 넘어 댕겼는데 지금은 아이 한 두 번 갔다 갔다가 딱 맞추는 거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고 그건 이빨 옛날 떨어진다 때다.
1: 예.
2: 경기 이번에는 떨어다지 어떻게 잘해서 잘했다 미래때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이렇게 좋다며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래.
1: 아, 그렇죠.
2: 예,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1: 아,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2: 예.
1: 흠까구강은 2층에 네. 올라가게 되면 도강 중년 2층이 흠가 구강이라고 하시니까 네. 찾아가시면 원만한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네. 되실 겁니다.
2: 그래 네. 오늘 나도 연락하고 우리 동생 한번 가 검사하겠다 받겠다 이렇게 다시 갈래요.
1: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지방간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다고 그랬기다.
1: 예.
3: 선생 배웠는데.
1: 예.
3: 그래서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쓰리면서 소화민에 안 된다.
1: 예.
3: 예, 그랬던 게 리맹길 선생님 그 중요하고 먹은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번에 오늘 친구하고 같이 가 보이려고 합니다. 주일날이 됩니까?
1: 주일날이 됩니다. 토요일 제약은 다 됩니다. 리맹길 네. 선생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그 방면에 리맹길 선생은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위축성 위염, 그의 여러 가지 위장도 문제 여기 때문에 곤란받던 분들이 찾아와서 리맹길 선생 찾아보신 게 그렇게 편안하게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그렇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이사주세요.
3: 예. 예. 그 저 친구하고 두 분이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두 분의 예약입니까? 예. 그러니까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일요일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예, 예. 일요일에 가겠습니다.
1: 일요일에 두 분이 오세요.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내 집사람이 예, 이 종풍 후유증을 해가지고 어둠에 몇 년 됐는데 예. 가장 어떻게 돼서 여러 곳에 많이 아졌습니다. 저기 특히에 이제 다리암에 한창 다리 잘 못 쓰고 있잖아요. 예? 조금 나가 걸어도 다리 좀 젊고 그다음에 체납조절에 해가지가 그냥 완전 아이 되고 그리고 예, 조금 걸어도 숨이 잘 됐잖아요.
1: 예, 심장병, 심노쇠가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예, 그냥 그 한창 이 작은 괜찮은데 그 한짝 손이 그 뭐입니까 하고 파리가 예, 저 다리가 그냥 저리고 그리고 차갑습니다 하면서 냉해서 꼼짝
1: 그게 순환장애입니다.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4: 예. 그리고 어느 당해당에 그냥 있습니다.
1: 예.
4: 발은 똑똑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 야구는 이 메태어간에 뭐 그래도 그냥 썼습니다. 재발이 올까봐 예. 예. 또 나 이럴까봐 그냥 약을 써왔는데 이렇게 현단 이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나 저희만 선생님 가서 예, 지금 이게 좀 작년에 예, 한번 봤습니다. 가서 예,
1: 젊은 선생님 따라다니며 찾아보시네요. 예, 예. 예,
4: 그때 가서 보고 이제 약 한번 써서 보니 한 1, 2년은 영 편하게 지냈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예, 또 보니까 저기 도강 이 중년에
1: 도강 중년에 지금 계시죠. 예, 예.
4: 지금 보신다니까나 저는 오늘 저기 전번에 한번 또 갔댔습니다.
1: 예, 예.
4: 보고 그래서 약을 줘다가 지금 오전 6분 날 쳐먹었습니다. 약.
1: 예.

0: 이게 아니게라 또 약, 뭐, 이 선생님 약, 뭐, 다 써먹어도 금방 알립니다.
1: 아, 예, 예.
0: 다수에 이제 치료할 것 같다. 우리 사람 봐서 뭘 붙여든가 하면 이게 혈압이가 있죠, 진짜.
1: 예.
0: 혈압이가, 이제, 저기, 온전되는 게 알리고, 그러고, 예, 조금 나가 걸어도 봐서 그렇게 숨이 잘 하고, 그 다음에 예, 잠 잘 잡니다.
1: 만성질병이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이게 명이니까 되는 거지. 보통 이사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저기, 선생님 약을 짓고서 이게, 그래, 이번에 또, 한참 지금, 모르는 게 지금, 이렇게

0: 바르다가 걸린 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됐습니다.
1: 중풍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는 조일만 선생 찾는 게 맨발에 찾았습니다. 예, 예. 예,
0: 지금 어느 당에도 많이 나서지고 하니까 나 지금 오늘 또 아무데 약 질러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 놓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우리 형부가 이렇게 지금 핵이 와서 병원에 조언하고 나와서 이렇게 계속 숨이 흘러가지고.
1: 아, 예.
3: 피가 일어난 게 별로 막 이렇게 숨이 흐르면 말이 똑똑하지 못하고 어지러워하고 막 혈압이 막고서 그런 게 80을 올라가면.
1: 예.
3: 그래 병원 수원하고 나왔는데 계속 숨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질세 없이 흘리면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고
1: 언어 중추마비 신경 중추마비가 돼서 그런가
3: 예, 그래서 예. 그 젊은 선생님 7월 이제 한번 받았는데 지금의 그 숨이가 좀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던 증상이가 좀 많이 나서
1: 많이 억제됐다 그렇죠
3: 예, 머리가 예. 조금 이렇게 어지럽던 게 좀 나서져서 예, 이런 앉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좋아졌단다
1: 예.
3: 친구로 친구들도 하면 지금 중요하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결합해 하는데 많이 효과 나는 게 알기는 합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오늘이 또 이렇게 모시고 우리 모시고 가겠다 하는데 예약해달라고 전화드립니다.
1: 네. 조일만 선생님 금요일 오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3: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예.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 책임용 선생님이가 이 백정풍에도 치료한가?
1: 백정풍이 최기명 선생님 주요한 항목 가운데 큰 항목을 점하고 있습니다. 백정풍, 소버짐, 대상포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는 최기명 선생한테 맡기게 되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3: 아, 알았습니다. 여기 한 분이 그런 뭡니까? 그런 병이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알아봐달라.
1: 그런 분 보내세요. 근데 최기명 네, 주임 선생님께서는 화, 목, 토 아시네요. 예, 우수열 예,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예 우수열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3: 예,
1: 예
3: 알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지금 다방병원에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4: 예, 원래 이렇게 머리가 가장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서 정신이 안 나고 이래서 가서 검사하니까 뇌경색이라 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뇌경색을 예. 좀 약도 써봤습니다.
1: 예.
4: 약을 써보니까 예, 그래서 금방 났다가는 또 다시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1: 예.
4: 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이 지금까지 내 지금 두 번 가서 약 썼습니다. 그런데
1: 예.
4: 벌써 영 효과 나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나고 어지럽도 난다면 막 돌아가네 이렇게 이렇고 그다음에 예, 머리가 아파서 예, 그래서 어쩔 방법 없습니다. 막 좀 바쁘면 종종 빼고 뭐이고 막 여러 가지 막 먹고 이랬댔습니다.
1: 예.
4: 그런 게
1: 예.
4: 지금 이 증상과 예, 기본상 도와줬습니다.
1: 그 두통이 심각할 때면 그 역시 나이 드셔서 두통이 심각할 때는 혈관성 두통에 속합니다. 혈관 경련이 생기거나 혈관이 어디에게 달리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이럴 때 조일만 선생 찾는 게 맞습니다.
4: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그냥 안 돼가지고서 예. 혈압약도 계속 하루에 두 번씩 먹고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1: 예.
4: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모두 영 혈압이 자주 돼보는데 영 괜찮습니다.
1: 예. 큰 해결이죠. 예.
4: 예. 예. 이러니까 나의 이 효과 좋을 때 이 아플 때 같으면 정말 귀찮지
1: 귀찮지요.
4: 않습니까?
1: 귀찮지요. 세상에. 예, 예. 예.
4: 근데 이렇게 영 효과가 나고 영 좋으니까 나의 이 나을 때 가서 좀 치료받다고 오늘에 지금 가려고 그랬다.
1: 절만 선생 찾는 계기에 사는 길 같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예.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니까 오늘 찾아오면 됩니다.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좋았습니다. 예.
1: 예.
5: 예, 우리 집은 조일만 선생님 버린 보이는.
1: 예. 이살 떠나다니며, 예. 가성이 그렇게 보는.
5: 우리 나도 버리고, 내 처음에는 내 위 아파서 보았는데, 위 지금은 완전히 좋았었습니다.
1: 그렇죠.
5: 예, 밥도 못 먹고, 그냥 죽만 먹던 게 요즘에

0: 약먹고 아무거 먹어도 소화가 비살되는지 약인지 중요한 게 듣더라도 어느 약보다.
1: 그렇죠.
0: 신단도 제단이 딱딱하니까 그런 병이 그런 딱딱 짚어낸단 말이거든요.
1: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피부합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비싸지도 않지. 용서해봐요. 예. 그래서 내 냄 너무 났으니까 우리 오빠도 또 위 나빠서 저번에 데리고 중증 보혈증도 있고 위도 나빠서 데리고 와서 보이고 약을 써서 요즘에는 중증보혈증은 어느 장애가 있고 말을 바르면 무슨 말 하는지 얼버무리지 모르고 그다음 수정 삶아서 밥을 저절로 못 떠납서
1: 큰일이죠.
0: 그래서요. 예. 마땅치인데 그냥 부추에 없으면 우리 삼촌밖에 안 되니까 내려가서 내가 할 때는 부추 받아야 내려가
1: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0: 예. 예. 그래 혈압조절 애들서나 항상 고리 아프다는지 무슨 고리 띠 하자는지 맨날 그러는 게 이 젊은 선생님이 증약을 어떤 다섯 번 거의 다 썼습니다.
1: 예.
0: 이 요즘에 수족 살수 어느 상에가 이러면서 말이 영똥똥하게 잘합니다.
1: 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중풍후증이 그만할 걸 본다는 게. 예.
0: 혈압 소리로 치사된 이제는 그냥 혈압약 한 달 수간 시간씩 놓고 사산 지금부터 이 성격 썼으면 혈압 소리로 달겠어. 별로 그냥 미술 한번 재고 정사에 혈압약은 좀 떼겠답니다.
1: 예. 그렇죠. 그게 절만 선생 치료를 받아서 고혈압약을 뗄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은 놀랄 만한 효과입니다.
0: 예. 정말 놀랄 기적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오빠 너무 좋아하는 길에 왜냐하면 지금 단순만 먹었는데 한 더 먹으면 내 병이 다 났을 것 같다. 오늘 또 가서 두 번 더 가겠단다.
1: 예, 그래라 하셔.
0: 예. 한 두 번 더 오라.
1: 만성질병에 속하고 중풍후증에 속한다면 일조일석에 지금 좋다 해서 어서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0: 그리고 우리 오빠 또 이거 지혜나 봤어 보니까 할 때 있고 니 용 좋단다 지금.
1: 그래요? 예.
0: 니네 못 잡수고 땅을 못 잡수고 죽도 못 죽이나 잡수고 그런데 요즘에는 김치라고 막 잡수고
1: 그렇죠. 여기 흠가구가 예.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할 정도로서 지금 위신이 있습니다.
0: 예. 이빨 치료도 사고 그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병을 다 치료할 줄 압니다.
1: 예. 구강안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0: 상황증이 원이 있으면 지혜
1: 치과병원은 아주 예, 특수합니다.
0: 치과가 좀 유명한데 예. 이번에 내 많이 소외하자 그러면
1: 그렇게 하세요.
0: 나쁜 게 영만 쓴다.
1: 한 분이 오시기도 하면 두 분 데리고 두 분이 오면 세 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예, 예. 우리 오빠 이빨 정말 너용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치료했답니다.
1: 예, 잘했습니다. 예.
0: 네. 예. 예. 예. 오늘 또 가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조일만 선생의 로코훈다 연애하며 저는 중풍후증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1: 아, 그래요?
3: 협약의 친구의 그래 맞고 많이 좋아졌는데 요지간에 어제 계절이 바까 그런데 오름증이 나고 해라 저절이 저절 알겠어. 예. 전번 원래 날에 가서 천약 제다 먹은 게 지금 많이 나서죠.
1: 그래요? 예.
3: 예, 그래. 오늘은 또 가사 옷을 내 지금 이래 전화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셔. 예, 오늘 어선 끝이 됩니다. 예.
3: 예.
1: 찾아오세요.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그게 움직일 때면 영 아파서, 예, 죽을 지는데, 수술하게 할 정도는 아예 됐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임영진 선생님이, 친구하고 경기침하고 약을 같이 먹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서서, 예, 지금 그 움직인 게 지금,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입이 썩었던 게 이렇고, 예, 지금 예, 음식을 또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어. 지방간도 있지만 단낭에 결석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한 대 아픈 것 같더랍니다.
1: 그렇죠. 간단상처럼만 있습니다. 예.
4: 예, 얼음닭 옆구리 무지간이 키우면서 예,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예, 손을 바쁘고 돌아 누울
1: 예.
4: 예, 어떤 때는 예, 그게 더 무지해서 쌍수거를 붙이기도 이랬습니다.
1: 예.
4: 그랬더니 이승산도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저녁에 돌아 누울 땐 이렇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대단합니다.
4: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냥 속골이 아팠는데 속골도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약이 어떤 거의 떨어져서 저는 예, 거일날에 거일날에 약까지
1: 거일날에 됩니다. 예예 예. 예,
4: 거일날에 가려갑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4: 예예
1: 예, 예약된 겁니다.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도강중연 2층에 가게 되면 책이면 거기다 붙인 거는 원장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문 간판에는 책이면 원장. 이학적으로는 이료적으로는 주임이사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재기명 원장 선생께서는 피부과 문제에서는 기본으로서 재기명 원장 선생 찾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장춘 중대학 졸업한 다음에 줄곧 연변 중년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서 쉽지 않게 빈칭돼서 여기 왔습니다. 겨우 빈칭해왔는데요.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림성에서 저명한 피부과 전문의로서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 넣고 있습니다. 상해, 광주, 산동 여기에서 모두 자가용 차고 꽃대 타고 찾아와서 여기서 주숙하면서 병치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어려운 피부과 질병 해결하는 데는 최기명 주임이사다. 이 정도 끝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백전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뭐 대상포진 한 번 치료받은 다음에 2차, 3차로 범하게 되어 있고 부스럼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뉴피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후이즈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는 보통 약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바르고 드시고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게 돼 있지만 해도 리로거지 하게 되는데 체주임은 아닙니다. 직접 당약으로서만 해결합니다. 구복하는 방법으로서 해결받지 않은 피부병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분은 화목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목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 개별적인 분들은 30년 재발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와서 인사하면서 손님을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계속 손님 줄 서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도강중년 2층에 와서 최기명 원장 선생 찾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과 문제는 좋은 해답을 얻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도강중년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 안마사 리광로 선생님 계십니다. 중이 안마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22년간 중이 안마를 했습니다. 일본 인민들이 아주 열렬한 애대를 받으면서 한 가족에서는 3대가 리광로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안마를 받았는데 손 꼭 붙잡고 저만 더 근무했으면 안 되겠네 반년만 더 있어달라고 이렇게 애걸 하는 이 정도까지 우수한 이런 그 안마사로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고향에 돌아오셔서 도강중년 2층에서 중이 안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마는 조약이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염이 있는 분들 견주 어깨가 아픈 분들 왕출절하면 손목 발목 이게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그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겠다는 분들 허리가 아픈 분들 가운데서는 내리신경관을 통해서 하시니 다리가 아픕니다. 고관절 포함해서 무릎 발목까지 아파하는 분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요충한번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관절 통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리강호 선생 찾아보셔서 이렇게 정말 이분이 지압은 받을 때게 되면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 느끼면서 그런데 훌러온다면은 걸어보게 되면 벌써 무릎관절이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프던 분들이 이튿날에 걸어보게 되면 보폭이 커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인정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순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5: 연길시 도강 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오늘 우리 함께 찾아갈 전통음식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특별합니다. 네, 흔해서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우리 식탁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반찬이죠.
1: 그렇습니다. 흰빛이 나는 네모 반듯한 모양, 또 부드럽지만 짜릿한 식감까지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벌써 짐작하셨을 건데요. 자, 바로 오늘 함께할 음식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하얀 보석 두부입니다.
0: 네, 시골에선 예전부터 집에서 직접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콩을 불리고 갈고 즙을 짜고 불에 끓여서 응고시키는 정성 가득한 과정을 통해 말이죠. 이렇게 만든 소재 두부는 맛이 더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두부는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 다른 재료와 잘 어울리고 누구나 쉽게 소화할 수 있어서 어른부터 아이 환자까지 모두가 즐길 수가 있는 음식입니다. 네, 우리의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싱싱한 두부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국에 넣거나 볶아도 맛있는 만능 음식입니다. 일상 음식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재료이기도 하죠. 자, 이 작은 두부 한 모에 담긴 유관 역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들어 먹었을지, 우리 조상들은 두부를 어떻게 음식으로 또 문화로 발전시켜 왔을지 잠시 뒤 만나보겠습니다.

0: 하니까 참 이게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죠.
1: 네, 두부 한모로 많은 것을 했었습니다. 네.
0: 어릴 적 제 시골에서 두부 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정말 그 두부를 바꾸러 네. 어린 아이들을 보내고
1: 그냥 돈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콩으로. 콩을 메워서 예. 그리고 콩에다 또 돈도 좀 줘야 돼. 가공비.
0: 왜냐하면 이제 콩이 집에 이제 모자라면은 네. 살짝 이제 10전 얹어서 그렇죠. 예, 가져다가 이제 두부를 바꿔왔죠.
1: 저는 이제 두부를 먹으려면 반드시 콩을 갖고 가야 되는 예. 그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또 따라가지고 이제 가공비를 조금 받으면 우리가 콩을 바꿔서 하들하들한 두부모를 집에 안고 왔습니다.
0: 근데 그 두부가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사실 굉장히 좀 귀한 음식이었죠, 두부는.
1: 네. 보통 농촌 마을에 한 집씩은 있었어요.
0: 예, 있었는데.
1: 거기다 줄을 서서 예. 사 먹었잖아요.
0: 그런데 그런 음식이 요즘 참 현대에 와서 많은 변신을 하고 있죠.
1: 네, 두부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콩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네, 지금으로부터 무려 4천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콩을 재배하며 단백질을 섭취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배된 콩은 이후 두부는 물론이고요. 장과 콩나물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발전하면서 음식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0: 이 두부의 발명에 관해서는 여러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나라 시대의 회남왕 류안 이제 기원전 179에서 122에 관한 것인데요. 그는 학문을 사랑하고 불로장생의 비법을 찾던 중 우연히 만든 두부의 맛에 반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나라 리시진의 본초 강목에도 기록되어 있어 오랫동안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1: 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전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 시절의 문헌이나 훨씬 뒤에 나온 6세기 농고 백과사전인 제민요술 어디에도 두부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부는 정확히 언제 처음 등장한 것일까요?
0: 현재까지 알려진 두부에 대한 가장 오래된 확실한 기록은 10세기 5대 시대 학자 도곡이 쓴 청의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대신할 값싼 단백질 공급원으로 두부를 추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두부를 작은 양고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네, 이후 두부에 대한 기록은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식탁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두부의 역사는 약 1000년 정도이며 가장 오래된 두부의 조상은 순두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요, 명칭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처음에는 한자 발음을 그대로 살린 두부로 불렸지만 후에는 점점 두포라는 우리식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입맛과 문화에 맞게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두부를 만들었을까요? 또 만들어진 두부로는 어떤 요리를 즐겼을까요? 자, 전통적인 두부 제조법은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 두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 재료는 콩, 다시 말해서 대두죠. 응고 재료는 간수나 석고, 그리고 물입니다. 간수는 두부를 만들 때 콩물을 응고시키는 소금 성분의 액체로 옛날에는 해초를 태운 제에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도구로는 콩을 갈 맷돌 또는 믹서기. 그때는 믹서기가
1: 맷돌로 그때 가는 것을 예, 그때 방식으로서 나옵니다.
0: 그러니까 콩물을 걸러낼 보자기나 면보 그리고 큰 냄비 그리고 두부를 눌러서 성형할 틀과 무거운 돌 정도가 준비되면 된다고 합니다.
1: 네, 계속해 제조 과정은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볼 네. 텐데 저희도 예전에 두부방에 아침에 일찍 문을 열면요. 먼저 가서 어떻게 만드나 한참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0: 이 뽀얀
1: 김이 막
0: 김이 돌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도 잘 안 보이죠.
1: 고소한 냄새가 쫙 나오는데
0: 맞아요.
1: 뽀얀 안개수 같은 속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두부를 빚는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0: 그 제가 알기로는 진짜 예전에 두부방에는 당나귀가 많이 있었죠.
1: 근데 저희가 갈 땐 당나귀 없었어요. 예. 그 당나귀 이미 나간되었나 봐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두부를 만드는 과정 어떤 뭐 집에서는 이제 직접 주인이 가는 네. 반면에 어떤 면에는 또 이제 당나귀가 직접 이제 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모로 저희가 이제 이 간단한 두부지만은 이 두부를 또 이제 맛있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잠시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제소 과정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돌을 이루고 나서 집에 가서 직접 콩을 불려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드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1단계가 바로 콩 불리기입니다. 네, 좋은 콩을 골라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콩이 잠길 정도로 충분한 물에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불립니다. 네, 겨울엔 조금 더 길게 여름에는 짧게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콩이 전 부피의 약 두 배로 불어나고 콩알을 반으로 쪼갰을 때 속이 균일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1: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콩갈기입니다. 불린 콩을 물과 함께 1:3 비율로 맷돌이나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줍니다. 이때 나온 걸쭉한 혼합물을 비지라고 하죠. 전통 방식은 맷돌로 천천히 갈아 콩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3단계입니다. 콩물 끓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지 불린데요. 금방 갈은 콩을 보자기에 부어서 손으로 꼭 짜서 콩비지와 콩물을 분리합니다. 네, 분리된 콩물을 냄비에 붓고 바닥이 타지 않도록 저어가면서 서서히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3분에서 5분간 더 끓여준 후 뜨거운 콩물을 다시 보자기에 한 번 더 걸러내면 매끈한 두부가 완성됩니다.

0: 예상됩니다. 그리고 4단계 응고시키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끓인 도요를 70에서 80도 정도로 식힙니다. 너무 뜨거우면요. 두부가 질겨지고 너무 식으면 잘 응고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간수나 석고를 아주 조금씩 넣으면서 천천히 저줍니다. 간수를 넣으면 도요 속의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어서 마치 손뭉치 같은 순두부 형태로 변합니다. 이때 간수의 양이 너무 적으면 응고가 잘 안되고 너무 많으면 두부가 거칠어지니까 경험이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5단계입니다. 성형하기입니다. 응고된 순두부를 보자기에 들깐 네모난 두부틀에 담고요. 보자기로 잘 싸고 위에 묵은돌이나 추를 올려놓습니다. 무게를 눌러주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네모 반듯한 두부로 굳어집니다. 네, 눌러주는 시간에 따라서 두부의 경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만든 두부는 물기 함량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기가 가장 많은 순두부는 그러니까 약 90% 이상은요. 구매 당일 바로 먹어야 할 정도로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찌개나 국요리에 매우 어울립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기가 중간 정도인 연두부는 약 85에서 88%는 부드럽지만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해 반찬으로 좋고 물기가 가장 적은 경두부 약 80에서 85%는 단단해 부침이나 조림, 튀김 등 다양한 조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두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김장철이면 이웃끼리 모여 함께 두부를 만들며 정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가끔은 이 전통 방식을 따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통 간수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면 집에서 더 쉽게 순두부를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 그리고 우린 제사상에 반드시 두부로 만든 소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전에 다 정말 가져갔었어요. 네, 고기 대신 올린 이 소적은 고인의 넋을 달래고 정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두부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서 정성과 청렴의 상징으로서 조상의 순관 정신을 기리는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1: 물론 서민들의 식탁에서는 더없이 사랑받는 반찬이었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부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문헌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에 지져 양념한 두부조림, 양념에서 지진 두부전, 미꾸라지를 넣어 끓인 추어 두부탕, 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제조법도 발전했습니다. 두부 장아찌를 만드는 방법이나 두부로 만든 산적에 이르기까지 두부 요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0: 네, 특히 현재까지 전해진 요리책에는 수백 종에 달하는 다양한 두부 요리법이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사랑을 짐작하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부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서의 위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부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놀랍도록 뛰어난 두부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우리가 도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단지 맛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영양학적 가치도 어마어마한데요.
1: 그렇죠.
0: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예,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식물성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약 60에서 70g 정도인데요. 두부는 고기와 비슷한 수준의 품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두부 100g당 지방 함량은 약 5g 정도이지만 그중 80%가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0: 네, 게다가 두부는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소플라본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중 지질 농도를 감소시켜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칼슘 함량도 높아서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1: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서양에서는 두부를 이상한 동양 음식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가 식물성 식단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이러한 흐름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두부는 이제 채식주의자들만이 찾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현대인을 위한 스마트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두부는 기름에 볶거나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본연의 콩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조리 방식에 따라서 담백하게 혹은 진한 맛으로 변신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간장만 찍어 먹는 기본 방식 외에도 국물 요리, 구이, 샐러드, 찜, 전 등 여러 레시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각 조리별법 특징과 간단한 조리 팁을 함께 소개할게요.
1: 먼저 가장 간편하면서도 두부 본연의 맛을 살리는 두부 간장 양념 찍어 먹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 먹고 싶어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1: 예, 우리가 말하는 모두부죠.
0: 네, 그렇죠. 네,
1: 통째로.
0: 네.
1: 별도로 불을 사용하지 않아 5분 만에 완성할 수 있어서 간식이나 밑반찬으로 최고입니다. 두부를 용기에서 꺼낼 때는 부서지기 쉬우므로 칼로 자르기 전 용기 속 물을 살짝 따라내고 넓은 접시에 부드럽게 쏟은 뒤 숟가락으로 적당한 크기로 떠내면 형태가 깨지지 않습니다. 기본 양념장 간단하죠. 간장 두 스푼, 참치액 한 스푼, 다진 파 조금, 다진 마늘 약간, 참깨, 참기름, 네. 그리고 뭐 우리
0: 고추,
1: 매운 고추,
0: 고추 같은
1: 예,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서 만약에 이제 단맛을 조금 좋아한다면은 뭐 이제
0: 설탕 조금, 넣고. 예. 근데 양념장 후에 볶은 김가루나 김치 잘게 썬 것을 얹으면 또 맛이 배가 될 수 있어요. 또 차가운 두부에 짭조름하고 고소한 양념을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막 사르르 녹는 느낌과 콩 특유의 달큰한 향이 어우러져서 식사 전 전체로도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는 접시 밑에 얼음을 깔아서 차갑게 요지하면 또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깔끔한 국물과 함께 먹기 좋은 두부 맑은 고기입니다. 네, 두부를 오래 끓이면 단단해지고 콩맛이 희석되기 때문에 두부는 마지막 단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육수는 멸치 다시마 육수를 기본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물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10분간 우린 뒤 건더기를 꺼내서 맑은 국물만 남깁니다. 육수에 무채를 넣고 5분간 끓여서 무가 투명해지면 표고버섯과 양파를 넣고 다시 3분간 끓여줍니다. 네, 불을 약하게 줄인 뒤 숟가락으로 덩어리째 두부를 국물에 올리고 1분만 살짝 데우듯 익힙니다.
1: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파와 참깨를 뿌리면 완성인데요. 매운맛을 원한다면 청양고추 한 개를 송송 썰어 넣거나 고춧가루 조금을 풀어 얼큰한 맑은 두부국으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넣고 싶을 때는 소고기채를 미리 볶아 육수에 넣으면 고소함이 더해지면서 채식주의자는 버섯과 미역만 추가해도 담백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두부를 오래 끓이면 부드러운 식감이 사라지고 퍽퍽해지므로 절대로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리고 구이로 즐기는 간장 두부구이도 별미입니다. 두부는 수분이 매우 많아서 그냥 팬에 구우면 물이 흘러나와 제대로 구워지지 않기 때문에 키친타월로 두부 표면에 수분을 충분히 눌러내는 전처리가 필수입니다. 두부를 두툼한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팬에 식용유를 얇게 두른 뒤 중약불로 표면을 살짝 노릇하게 굽습니다. 네, 한쪽면이 구워지면 뒤집어서 반대편도 같은 색이 나오게 익힌 뒤 미리 준비한 양념 소스를 팬 가장자리에 불러서 볶게 됩니다. 양념 소스 어떻게 만들까요?
1: 집에 다 있죠. 이런 네. 소스는 간장, 같습니다. 예, 간장 뭐 3스푼, 물엿 1스푼,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를 섞어 만들며 또 소스를 넣은 뒤 약한 불로 양념이 졸아들 때까지 2분간 천천히 저어줍니다. 양념이 두부 표면에 골고루 덮어지면 불을 끄고 참깨와 실파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겉은 살짝 짭조름하고 속은 촉촉한 두부의 식감이 대비되며 밥도둑 밑반찬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매운맛을 선호한다면 양념에 고춧가루나 고추장 조금을 섞어서 매콤달콤한 두부구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0: 저희가 왜 또 과감하게 소개할 수 있냐면 어떤 요리는 솔직히 소개하자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좀 그런데
1: 예.
0: 두부는 우리 누구나 어느 가정에서나 다 드실 수 있는 좋은 식재료고 완전 식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게 우리 조순족 분들은 뭐 이제 모두부대로
0: 예. 그렇죠.
1: 근데 또 이제 마라두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집에서도 네. 쉽게 해먹을 수 있고
0: 그렇죠.
1: 예, 입맛이 없을 때 마라두부. 예.
0: 그리고 저는 자꾸 구워 먹길 좋아합니다.
1: 두부전.
0: 예, 두부전을. 예. 그리고 거기 소금을 안 뿌리고 간장을 찍어 먹거든요.
1: 근데 그 두부전 할 때 예전에 할머니들이 하얀 두부에 손으로 소금을 이제 뿌렸어요. 양쪽으로 이제 발라. 그게 또 손맛이 있거든요.
0: 여러 가지 양념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아.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레시피와 함께 찍어 먹을 수 있는 양념이 많기 때문에 굳이
1: 그렇죠.
0: 뭐 소금을 안 뿌려도 괜찮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0: 네, 두부가 정말 대단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단백질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콜레스테롤은 없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뼈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1: 게다가 환경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은 지구를 위한 푸드테크의 정점에 서 있는데요. 이 작디 작은 콩 하나에서 시작해 맷돌과 물과 불과 정성을 만나 하얀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부. 그 속에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0: 네,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날의 든든한 밥상이었고 또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의 표현이었고요. 제사상에 올라 조상의 넋을 위로하는 신성한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식이자 환경을 지키는 미래식품으로도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1: 야, 두부 한 모 오늘 조금 특별하게 대접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살짝 데쳐 간장 한 방울 떨어뜨려 그 본연의 맛을 음미해보셔도 좋고 혹은 두부조림, 두부전, 순두부찌개 등 따뜻한 요리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행복을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맛있는 두부 한 모처럼 우리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하루도 두부처럼 푸근하면서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의 한 가게 5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가간이 45대가 들어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3번 드십니다. 이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많은 약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포장이 정예롭고 확실하게 거기에서 금방 그 효과성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서 우수한 포장과 더불어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대증창이 진행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을 한 계단 올려놓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 가게 가격을 30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귀해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참남성 구박액은 일단 복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제품 자체는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탐복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게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뭐 발돋움해서 여러분들이 눈병을 치료해주는 데는 수술이 딱 필요한 분들은 수술도 받으셔야 하지만 해도 수술이 끝이 아니라는 제 이야기를 등간이 듣지 마세요. 우리 지금 수술은 보통 그 백내장 같은 것은 겉으로 그 인공 증티를 바꿔 열부 수정체를 바꿔낼 뿐이지 속으로부터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또 불편한 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믿어도 됩니다. 명서방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1: 네, 문의사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저기 참남성 구백을 담은 저기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야, 이 약에 지금 내 이제 갖다 먹은 지 어서는 거진 한 달 됩니다.
0: 아, 예, 예.
2: 야, 근데 효과 영 좋습니다. 이제 예. 시간 한 달도 차이 된데도 얘 지금 먹어보니까 나 지금
0: 빨리 예. 빨리 모든 기능이 빨리 회복될 겁니다.
2: 예, 특히 내 잠이 내 못 잠에 애를 먹었는데 벌써 잠부터 잘 옵니다. 이거 먹어.
0: 잠은 잘 자야 됩니다. 예, 서약으로 수면제는 치매를 빨리 부르는 그런 반면 효과를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아주 그런 반면 역할이 없으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하는 이런 성분도 거기에 들어갔고 모든 순환 장애가 풀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2: 예, 그리고 머리가 항상 예. 아무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정신 안 나고 머리 무겁고 하던 게 예, 이거는 예, 바스약으로 머리부터 예, 맑아지고 정신 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정신 나죠.
2: 그리고 예, 특히 이것도 먹은 다음에 예, 이게 몸이가 전신이가 항상 차갑고 손발이 한 차갑던 게 바스 예, 몸이가 많이 따뜻해 나면 위가 자꾸만 다 돼야 항상 차갑거나 먹으면 음성 먹으면 소화되는 게 지금 요즘간에 내 이게 전신이가 다 몸이가 따뜻해나면서 뭐 무슨 음성 먹어도 소화하면 참 잘 됩니다 지금 이것은.
0: 그렇죠. 기본 체온 유지를 하면서 모든 공룡의 체온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만이 모든 게 흡수와 배설이 다 조절되는 건데 이 제품 자체 그런 특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 성분이 여기에 확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시향순환 성분이 그런 게 들어갔습니다. 예.
2: 네, 네. 그리고 옛날 그런 거는 전력선 비대라서의 예. 방소뱀 6번, 7번씩 봤습니다.
0: 그렇죠. 그럼 예. 큰일 나죠. 안 되죠. 자기 예. 힘들어지죠.
2: 예. 현대타이 하면 그냥 먹기는 먹었는데, 예.
0: 안 됩니다. 예, 예. 임시입니다.
2: 이번에 이 약 쓰면서 봤을 때 이제 순지 오라지 한데, 예. 소변 자수부터 지금 많이 쏟아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0: 그렇죠. 콩팥이 예. 예. 든든해지는 게 따보 왼치 하는 가운데 콩팥을 도와주는 게 제일 엄지입니다. 예.
2: 예. 야 이번에 이 약 이번에 예, 쏴서 이제 먹어봐야 확실히 예, 옛날에도 여러 가지 약의 이 보.

0: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돼. 건강하게 이런 약 먹으면 돼. 이처럼 효과 빠른 약이 지금 첫감 내서 봅니다. 지금 형, 예, 고루고루 쏘아집니다. 지금.
1: 그렇죠.
0: 하고, 예? 예. 선생님. 여보세요?
1: 예, 그렇죠. 잘 들리죠? 예, 예.
0: 예. 예. 그래서 네, 오늘 10가게 배달 받으려고 그립니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10가게 야드각을 드리면서 눈에 붙이는 고향 10가게를 또 드립니다.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시도해보시는 게 귀합니다. 예, 잘 이용하세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소방 이 문약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저는 어제는 이 나이 들고 보니까 이 눈이 그냥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렇게 별나게 부옇게 잘 보이지 않고 이래서 각 검사를 할까 백내장이라 왔답니다.
1: 예.
3: 그래 수술하랍니다. 그 수술 안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친구들과 이 사실을 말하니까 수술은 절대 하지 말라며 이래더란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이 명서방 뭐냐고 여러 번 강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듣고서리 이 약을 저는 예, 반년 넘어 썼습니다.
1: 예.
3: 아, 그런 게 이 눈이 부옇고 깔깔하던 게 이 증상이 두 달 먹을까 이때까지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 눈물이 나던 것도 이렇고 그리고 이 눈이 맨날 별로 부옇게 되고 예, 이렇던 게 예, 지금 예, 이렇게 그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 말씀합니다.
3: 예.
1: 바닥에
3: 예.
1: 그 문지 머리카락 따위 보이던 게 이걸 드신 다음에 오 이전에 이런 게 아예 보이는데 보이는구나 그런 감을 확실하게 느낀다지 않습니까?
3: 예. 아 그래 이런 애 눈이 잘 보이니까 나의 병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저 이 참낭성 구복약을 한번 하겠죠.
1: 말씀하세요.
3: 예. 빌리 점점 뭐 날이 더가 그러는지 밥맛이 미네 없고 밤에 자주 못하고 또 소배에 자꾸 어째서나 영 불편한 게 많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 이 약을 며칠 동안 들어봤습니다.
1: 예.
3: 그래 이 약을 먹으면 전에서 이 많은 약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1: 예.
3: 아, 별로 또 그때 지나면 또 한가지고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힘들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야기 내게 합당하겠는가 하네 선생님과 문의하고
1: 이제 말씀한 그 몇 가지 증상 자체가 바로 잠남성 구복액을 드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따부 왼치 해주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뭐 오늘은 이 증상 내일은 저 증상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말릴 수 없을 정도로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었죠. 그 가운데서 제일 근본 원인은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후마이 꾸토 해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후마이 꾸토란 건 뭘 말하는가? 중이들이 맥을 딱 짚어보게 되면, 와, 당신의 맥이 이렇게 약하고 어떻게 맥이 어디서 오는가? 이 정도까지 진단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시게 되면 맥이 나고 그리고 피가 이치서쉐 한다는 걸 뭐라는가 하면 피가 다른 데로 빠져나와서 오히려 생기게 포르게 이물거나 혹은 또 어디 막히거나 이러지 않고 이게 서쉐라는 거는 마치 우리 서잉이라 서자입니다. 그 어느 그 방광 안에다 딱 넣고 그 사람이 형상 찍어내는 것처럼 피가 혈관을 따라서 제대로 그 잘 흐르게 돼 있다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들과 함께하면 관건이 관건은 이 제품 자체가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고 불면증을 해결해주고 기억이 잘 되고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경락이 잘 수통되고 뭐 이런 그 변이 잘 통하고 그 심장 공능이 좋아지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곰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돼 있는데 중에서 그 쌍후식약이라는 건 주하게 곰팥을 도와주고 간이 그 수시하는 이런 역할을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여사분한테는 기회라고 인정합니다. 드셔보시게 되면 벌써 일주일 자로 인해서 모든 그 정신상태 그리고 변이 통하거나 그리고 뭐 쌍러시아한 이런 증상이 손가락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나거나 이런 증상도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효과를 보는데
3: 예,
1: 환기절이 더 중요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3: 이 약을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은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라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황제내경에서는 말했습니다. 비위는 그 혈액을 생성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기혈을 생성하는 혈액과 기를 생성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사른이란 성분이 사인이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게 모래사자에다 아주 유나 그 인자입니다. 이래서 지금 인자하다는 그 인자인데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 기혈을 보충해주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삼남성 구박액을 선생님 강의주고 먹은 지 이제 2주일이 남다. 1주일 먹은 게 벌써 정신 상태가 좋아지고, 무슨 이렇게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별로 발목이 하고 손목이 별로 매겼던 게 그게 다 나사졌습니다. 바로 이제 2주일 먹은
1: 지. 그렇죠. 예, 예.
3: 영 바로 이야기 영에 구복액이래 하면 좋겠죠. 예.
1: 그래, 하루에 세 번씩 전에 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복이, 예.
1: 공복에 드십니다. 하루에 세 번 드시면 맥이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간 제외해 줍니다. 우울증이 빠지고, 예.
3: 약이 이게 물약이 돼 그런지 어째서 흡수가 빠르고, 예. 또 이렇게 세 번씩 먹으니까 영 좋습니다. 예.
1: 빨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서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눈이 잘 보이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3: 예. 나는 손목에 밥먹별 맥이 없는 감이 나지. 그냥 무슨 굉장히 고기 무슨 이렇게 먹은 듯한 맥이 온다. 아, 이약 뭐 이렇구나. 한이 열흘 미터 먹을까 벌써 이렇게 좀 맥이 오자 합대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서 정신이 별로 이래 그림을 그려야 게 그것도 좀 좋아지게. 그 오늘 좀 조금 주머니에 먹어보자 싸니 하시경 소화가 싸서 그랬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세요. 참남성 구박액을 일단 선택하시게 된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효과가 빠릅니다. 예, 예.
3: 예, 빠른 게 없습니다.
1: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4: 참남성 구박액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야, 형 좋습니다. 이 난이 눈이 눈곱도 많고 눈이 잘 부어면 보이지 않던 게 눈곱이 없어졌습니다.
1: 눈에 좋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예, 간이 좋아지니까 눈이 좋아지죠. 예.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입도 쓰고 그래서 이 밥맛이 없어 그랬던 게 입도 쓴 감이 지금 요즘 많이 줄어들고 예, 그리고 밥맛이 돌아서서 밥을 형 잘 먹습니다.
1: 그렇죠.
4: 예.
1: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4: 그러니까, 이 맥도 나고, 나 이 당뇨를 오래 했단 말입니다.
1: 예.
4: 깨가
1: 예. 그렇죠.
4: 합병증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많이 고생했는데, 어쨌든 참남성 구박액 써보니까, 예. 이 당뇨 합병증이 영 좋은 것 같은데, 속이 편안한다.
1: 그렇죠.
4: 예.
1: 이게, 예. 당뇨도 2형 당뇨는 노년기에 오는 40대 이상으로 오는 병이 2형 당뇨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 대사 불평형 때문에 생기는 중요한 큰 대사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우리 건강은 그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을 정도로 진행됩니다. 절대 관리하지 않으면. 예.
4: 예. 어쨌든지 예, 연구도 예, 속이 예, 이 장남성 구박액 쓰기 전에는 그래서 예, 입도 쓰지 소화도 아이 되지 그 다음에 옆구리도 개우지 소변도 그래도 예, 냄새도 푹푹 나지 겨우 심장이라는 게 후두루두루하면 영 어디면 딱 가라앉아서 예, 퐁당물 안 들 것 같고 이래던 게 지금 속이 편안하고 예, 그 다음에 밥을 먹으니까 나 이 맥이 난다.
1: 그렇죠.
4: 예, 내 그래도 그만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지금 쓰는데 오용 좋습니다. 나는 얘도 당뇨 합병증이 좋다냐 근데 다 쓰는 게 낫겠는데 이번에 이약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1: 네.
4: 예,
1: 모두 이 제품이 예, 치열하고 있습니다. 드시면 예.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이 제조 과정이 기본으로 100근에서 20근을 네. 선택해서 2근으로 또 농축한 이런 제품 자체니까 효과성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행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연초부터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여행 코스를 꼼꼼하게 정하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낯선 풍경도 구경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만나는 여행은 마음을 충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산과 바다를 찾아 자연을 느끼고 누군가는 옛 고장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현지의 맛과 정취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예상밖의 소소한 만남이 주는 즐거움도 여행의 큰 매력입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간단한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왔는데요. 관광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연결시 해란명소 해란에는 번지점프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해발 516m, 담 높이 190m에 달하는 해란명소는 옛 연결기상레이더 경관탑을 기반으로 구축한 것으로 북방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곧탑형 번지점프 체험을 선사합니다. 일반적인 지상 번지점프와 달리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이 번지점프는 15m 길이의 주 로프가 최대 45m까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안전 로프까지 더해져 최대 50m에 이르는 짜릿함을 제공해줍니다. 체험자들은 뛰어내리는 순간 굽이쳐 흐르는 해랑강과 푸른 모아산, 나아가 연길과 룡정 두 도시의 매연한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고공 스포츠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번지점프의 모든 시설은 국가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 수차례 점검과 시범 운행, 준공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코치진이 1:1 맞춤형 안전 안내와 응급 대응을 전담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해란명소는 단순히 번지점프에 머물지 않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생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고공 근해 유리 잔도 등 추가 체험시설을 비롯해 기상과학보급관, 구름전망카페, 주제장터, 조선족 특색음식점 등 풍성한 편의시설을 함께 갖춤으로써 극한 스포츠와 관광, 견학, 휴식이 한데 어우러진 원스톱 수직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번 해란에 눈 번지점프 개장은 중국 북방 고위도 지역의 고탑 극한 스포츠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는 역동적인 매력을 더한 연길의 새로운 문화관광 리정표로서 현지 관광 콘텐츠를 다채롭게 채우고 연길이라는 생활 도시 브랜드를 한층 빛내며 연변 문화관광 산업의 도약에 강렬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 관광 정보입니다. 8월 12일 저녁 창작 민족무용극 오설장백 특별공연이 연변 노동자문화공에서 열렸습니다. 이 창작 민족무용극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고초를 겪은 항쟁투쟁을 배경으로 하며 항변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을 지원하고 솜씨로 전쟁을 돕는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서마 추억 혼귀 제1마 터전 각성 제2마 밀령 동조 제3마 미경 신생 제4마 오설 홍령과 막바지 성세 영원 6장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변경지역 여러 민족 자녀들의 고초를 딛고 영용불굴의 조국을 수호하는 영웅적 기계를 높이 노래했으며 여러 민족 인민의 기쁨과 시련을 함께하고 영광과 수치를 함께하며 생사를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리며 공연이 정식으로 막을 올리는데 무겁고 기품 있는 무대 장치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시대를 전쟁의 불길이 치솟던 그 해로 순식간에 이끌어갔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무대에 나와 정교하고 섬세한 무용 변성으로 항쟁의 그림들을 그려냈으며 매 회전, 매 도약마다 혁명 선배들에 대한 묵묵한 찬양을 보여줬습니다. 배경음악 선율은 때로는 낮고 부드럽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고조되며 출연진들의 진실되고 충만한 현장 연기와 서로 어우러져 혁명연대 연변대지에서 격동적으로 항쟁하던 전쟁 세월을 생생하게 재현했고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백산흑수에 자리잡고 눈바라 속에서 싸우며 백절불효하게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한편 한편 가슴을 뒤흔드는 무대 화면, 한 구절 한 구절 감동적인 혁명 이야기는 현장 관객 모두를 감동시키고 경리를 표하게 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약 1시간 반에 달하며 줄거리가 파란만장하고 정서가 진실하며 화면이 충격적이어 현장 간부 군중들에게 깊은 홍색 교양을 선사했습니다. 관객들은 민족 무용극을 관람하면서 홍색 정권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새 중국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힘써 계승하고 발행하며 시대적 사명을 안고 개척 진취에 더욱 고무적인 정신 상태와 더욱 실무적인 작업 품격으로 연변 재반 사업이 새로운 진보를 이루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부터 공연을 펼쳤는데 19일, 23일, 26일, 27일, 28일 공연을 하고요.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주말의 두 번째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읽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시,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문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역시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족 전통 놀이 널뛰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계속해서 널뛰기를 소개하는데 네. 먼저 유래 전설부터 말하겠습니다.
0: 네, 자, 이 널뛰기가 어떻게 전해왔는지 저 알고 가야 되겠죠.
1: 예. 네. 민간에서 전해지는 널뛰기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을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어느 한 도리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억울하게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도심한 끝에 다른 한 죄인의 아내를 깨워서 어느 날 남편들이 갇혀있는 감옥 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두 여인은 담장 밖에 낫다란 그 집덤 위에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며 담장을 들여다 보려 했었지만 높은 그 담장은 그들이 신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예, 이때 젊은 아내가 맷집덤 위에서 내려와 두리번 사방을 살피다가 튕겨나가는 나발을 막으려고 놓은 그 널판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차 맷집덤 위에 가져다 바로 얹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널판자의 한쪽에 앉자 널판자는 대뜸 그녀 쪽으로 기울여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이 간 다른 여인이 반대편이 높이 쳐들린 쪽에 올라섰습니다. 그녀가 더 무거웠던지 널판자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젊은 아내가 앉은 쪽이 순간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네. 그 틈에 젊은 아내는 뜻밖의 높은 담장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옳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슬기로운 두 여인이 지혜가 반짝빛을 발산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두 여인은 널판자의 양쪽 끝에 서서 엇박고 발을 흘려가면서 높이 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들은 그 난생 처음 해보는지라 비록 동작은 서툴고 땅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두 여인은 그래도 순간이나마 높은 담장 너머 옥에 갇힌 그리운 남편의 얼굴을 잠시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아낙네들은 저마다 널뛰기를 하면서 민간으로 옥에 갇힌 남편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이것이 점차 젊은 여인들이 놀이로 변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0: 뭐 이 예전에는 사랑하는 이 남군님의 얼굴을 보기가 참 이렇게 어려웠군요.
1: 예, 그 봉건 임의 도덕의 억압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옛날 네. 여인들은 주로 집 담장 안에서만 생활하였는데 우리 안에 그 복숭아 나무도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는데 하물며 이팔 청춘이 꽃다운 여인들이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생활과 비교해 보면은.

0: 여성들은 절반의 하늘을 떠받들며 사회 여러분의 중요한 일에 폭넓게 참여하고 또 사회활동 범위도 크게 넓혔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대가 달라져서 남녀가 평등할 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성들도 어렵지 않게 맞다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아, 그럼 계속해서 이 널뛰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널뛰기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저 널뛰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보통 높이 뛰어오르기와 실수 없이 오랜 시간 뛰기를 위주로 했습니다.
0: 네.
1: 널뛰기를 하면서 단조롭게 뛰어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난 여인들은 여러 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뛰어오기를 표현했습니다.
0: 네.
1: 비교적 전형적인 그 동작으로는 대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0: 네.
1: 뛰어올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 바퀴 돌려서 내려와 제자리에 떨어져서 퉁 하고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0: 네.
1: 그리고 높이 뛰어올랐을 때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두 다리를 또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둠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0: 그 고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뭐 이것을 시도를 못하겠는데 높이 올랐다가 그것도 몸을 한 바퀴 돌려서 내려온다는 것 아마 뭐 여러 가지 또 연습을 거쳐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또 명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1: 예, 있습니다. 대사리가 있는 거 하면 높이 뛰어올랐을 때 허리를 뒤로 한번 제꼈다가 내려오는 것을 중둥뛰기라고 합니다.
0: 네.
1: 이외에도 고추뛰기, 부처뛰기, 공중회전 등 기본 동작들이 많습니다.
0: 뭐 간단하게 보이는 널뛰기인데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동작들이 있군요. 이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널뛰기를 할 때는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였는데
0: 네.
1: 널뛰기를 하는 과정에 한쪽 사람이 실수하여 널판 위에서 땅에 떨어졌거나
0: 네.
1: 피곤해서 자리를 내주게 되면 다음 사람이 차례로 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도 이 경기를 치를 때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1: 예, 현재 그 널뛰기 경기에는 주로 줄 뽑기와 기교 표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줄 뽑기는 널뛰는 두 선수의 발목에 실을 매겨 놓고 제한된 시간인 2분 내지 3분 내에 그 실이 얼마나 풀려 올라가는가를 보고 성적을 매겨서 그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1: 기교 표현에서는 규정 동작 연기와 자유 연기가 있습니다. 규정 동작 연기는 몇 가지 동작을 규정하여서 순서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동작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0: 네.
1: 자유연기는 손에 여러 가지 가벼운 기구, 즉 부채, 태세끈, 냉기, 옷다발 등을 들고 여러 가지 기본 동작을 하면서 손에 쥔 기구로 아름답고 다채로운 회전, 뛰어넘기, 던져받기 등 기교를 영활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0: 네, 그래요. 오늘도 염전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문이신 박용열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조선족 고유의 전통놀이인 널뛰기. 널뛰기는 조선족의 대표적인 명절 전통놀이로 주로 음력 정월 설날에 즐겼습니다. 두 사람이 널판지 양끝에 서서 번갈아가며 뛰어오르는 놀인데요. 높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돌며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놀입니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다는 옛 속담이 전해올 정도로 예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옛날 집안에만 머물래 했던 부녀자들이 이 놀이를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활발하고 씩씩한 조선족 여성들의 기상을 보여주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오늘날에도 민속축제 공연 무대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너는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재미있는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통한 마음. 소수민족 마을 여행 때 현지 주민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러 손짓만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자기네 전통 간식을 하나씩 맛보여 주셨습니다. 사진을 찍어드렸더니 아주머니가 전통 옷을 꺼내 입혀주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어는 몇 개밖에 통하지 않았지만 웃는 얼굴과 따뜻한 행동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순간이 가장 재미있고 소중하다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었답니다.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또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곳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이웃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우리의 모든 추억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사랑을 가슴속에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향에서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아침이면 반갑게 인사하던 나팔꽃이 생각납니다. 해가 뜨면 활

살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곳의 공기와 풍경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이 있죠.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집 마당,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길, 그리고 가족의 따스한 미소.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고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따뜻한 이야기들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오미란 작사 작곡의 량춘하 가수가 부른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여행의 설렘과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잔잔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우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전해드립니다.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 꽃처럼 상큼한 그녀의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마치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꽃을 한 송이씩 받은 듯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0: 판매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위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0: 확인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산 타이 쉐비강입니다. 혈배강의
0: 네.
1: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이런 펜탄푸엔왈, 큰 이름은 약 이름은 펜탄푸엔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신이가 마모기 왔거나 못쓰거나 그 다음에 탄화에 왔거나 이것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고대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예, 거기면은 세 가지 처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혈배강 이거는 전문 심장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두 가지 약 조합으로 이래 나온 건데, 그래서 다섯 세트에 세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여덟 세트 가게 되고 약과를 따지게 되면 모두 16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약은 안에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예, 몽땅 천연약재를 갖다가서 이래 만들어낸 건데. 옛날에 2년 전에 우리 이 황진수산타이 한번 우리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확실히

0: 근데 우리 이야기가 모자라가지고 저리 미처 생산 못해서 거기서 끊어진 겁니다. 끊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게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생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료가 다 도달하고 그 량이가 도달하고 했거나 그 다음에 생산이 회복됐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게 지금 또 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8세트가 가게 되는데 약과를 따지게 되면 36곱 간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해 드립니다. 어쨌든 충분히 줘가지고서 환자분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중풍 같은 거는 정말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벌써 발다리가 불쇠를 맥이 없다. 예, 그 다음에 항상 어지럼증이 난다. 뒷대티 막 뻣뻣해 난다. 예,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반신이 막 마모기 온다. 예, 이럴 때 빨빨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하는데 구분기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일단 놓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자면 이미 중풍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시 회복하자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한테 병 볼 사람들 직접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2층에 그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턱대고 제가 찾아와서 보겠다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88-0018번 전화치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고혈압 역임에 대해서 오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중에는 고혈압이란 말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제 없는가? 기실은 고혈압이란 거는 혈압이 높아졌다. 그 당시 증상을 말하는 것이, 우리 그, 미국의 의학자들도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온 하루 24시간 어간에도 혈압 파동이 30호미 공주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무슨 내 혈압이 어떻다 해서 뭐 무슨 병이 나타난다 뭐 중풍 걸린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혈압을 공절할 때 서약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죠. 근데 문제는 서약이 모든 서약들이 리뇨제가 보통 많습니다. 리뇨란 거는 소변을 내보내면서 몸속의 이 압력을 덜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혈압이 왜서 올라가는가 이 원인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서약은 꼭 간 콤파치를 다 해칩니다. 기질은 우리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간 콤파치가 나빠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마지막에 간 콤파치가 싹 나빠진 다음에 그 서약을 나게 나옵니다. 근데 일단 잘 있을 땐 그 느슨한 물로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압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관절을 아프 꽉 누릅니다. 그러면 이 물살이 쓰죠. 이걸 통해서 그 살을 씻을 수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혈압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혈관이 몽땅 쫄아들었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혈관이 몽땅 쫄아든단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 뭐 동맥경화 생겼다 이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모든 혈관이 다 쫄아든다 이 뜻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저는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2: 우리 형님이 평소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 잘 못 쓰고 입도 비뚤어지고
0: 네.
2: 손도 구부러지고 그렇게 돼서 되게 불편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나는 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관지 선식도 오고 해서 저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아픕니다.
0: 네.
2: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2: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돼요.
0: 통풍시켜야 되죠.
2: 네. 낮에는 소변적인데 밤만 되면 반시간에 한 번씩

0: 화장실 드나들고 나면 맥이 없고 설사 하루에 열 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1: 네.
0: 예, 발이 붙인 다음에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속에 신고 다니고 기억력이 너무 앉아가지고 금방 밥 먹고 이제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납니다.
1: 네.
0: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옆으로 그냥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1: 네.
0: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저 혈배강을 듣고에 이학 먹고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1: 집에 형님분도 이 황진수한 판 쓰고 지금 대단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아예 합니다.
1: 예, 예.
0: 그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잘 자고 붓긴 것도 예. 다 내려서 이젠 신도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예.
0: 정말 예. 혈배강하고 황진수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듣다니까 요새 이 황진수한테하고 혈배강이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에
1: 아니, 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예.
0: 올랐습니까?
1: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예. 집에 형님분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0: 예예예.
1: 예. 예, 예. 그 언어장애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 황진수한테 예. 덕분이지 않습니까?
0: 예예예.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나도 한 이번 활동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좀 많이 자만해 놓을 예사입니다.
1: 네. 30세트에 50세트를 더 드릴까나요? 또 우리 예. 같이 논아서 가질 수 있고 예.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0: 예예예. 예, 예,
1: 네.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아, 나는 예, 오늘 처음 남편 때문에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1: 네.
3: 제 남편이 예, 녹은 근육인 책이란데 이제 거의 거기 예. 세 번이나 걸렸대요.
1: 아, 중풍 세 번 왔고. 예.
3: 네, 그래서 예, 정말 다 좋은 거 살렸습니다.
1: 네.
3: 치료라니까 좀 낫기는 낫는데 지금도 예, 혈압도 높고 반신을 그리 잘 쓰지 못한다.
1: 네.
3: 예, 뭐 손발도 저리하고 예. 말하는 게 말이 똑똑하지 못하고 예, 말할 때는 또 침이 자꾸 흐른다.
1: 아.
3: 그리고 예, 성격이란 건 얼마나 소폭해졌는지 옛날에는 아이들이었는데 고집도 세고 성격이 나쁘고 집 식구들이 큰 숨도 못 쉬고
1: 맞습니다. 삽니다. 원래 간열이세 그렇습니다. 예.
3: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병원에가 보니까 예, 심율도 고르지 않다는데 그래 그러지 야 숨이 차다 하면 예, 저 사람은 죽인다 한들 봐.
1: 네.
3: 예, 이제 70대 초반인데 그렇게 힘들어할까 예. 본인도 예, 사는 게 점점 희망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러다가 예, 내 친구가 놀러 왔다가 예, 예, 친구 말하는 게 자기 친구 남편도 똑같이 그 녹음이 걸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 그 반신 잘 못 쓰네 그랬단다. 그래서 그 친구도 예, 친구 소개를 선생님이야 그 황진수한테 야, 뭐 혈배강이란 거 그거야 그 쓰고 예.
1: 네.
3: 몇 달을 썼답니다. 근데 지금은 자전거도 타고 아 친구들 같이 놀러도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불벗어 죽을라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제절로 다닐 때는 약병원 가서 막 싫다고 때려쓰던 게 그 약을 먹겠다고 그랬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솔직하게 선생님 넣어봐지 마세요. 아이 광고약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데 친구한테 확실히 나사진 거 보니까 좀 희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대로 잡는 심정으로 예.
1: 네.
3: 네, 근데 이게 이 약을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이 써도 될까요?
1: 지금 예, 우리 그 수면상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중풍을 치료한다 이런 약들이 많은데
3: 예.
1: 근원부터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혈관 확장하는 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혈배강 황진수한테 이런 조합으로 된 약은 처음입니다. 어제 그런가 우리 지금 중의과학도에서 본다 할 때 대부분 우리 환자들이 중풍마사 온 환자들을 맥을 보게 되면 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고 맥이 없겠거나 뛰는 게 맥이 없게 뛰고 그리고 자꾸 뛰다가 중간에 서고 이게 뭐 설명하는가 하면 심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다고 뜻입니다. 기실은 대부분 중풍 환자들은 노공시의 부주로 인해 가지고 머리에 피공급을 제대로 못해줘서 마지막에 이런 탄화

0: 라고 오는 게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착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장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질은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게 심장이 잘 뛰어야 머리에다 피가 충족한 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근원은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전문 심장을 치료하는 게고, 심장에 이런, 양기를 찾아주고, 심장이 잘 뛰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 맥주에서 맥이가 고르게설이 자꾸 떼야 됩니다. 이래야 제압이 절대 안 옵니다. 그 다음에 그 황진수산 타해가 직접 들어갈까나, 황진수산 타해는 직접 공농조치에 썼습니다. 이런 중풍 탕환, 예? 그 다음에 반신불수, 예? 근호장애,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45가지 약제가 포함된 약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꼭 쓰세요. 예.
1: 아니, 그래서, 그래도 본인도 쓰겠다고 저는 막 조사기도 애난지, 나도 이 약을 저 사람처럼, 그, 저 집 남편처럼 먹고서 나도 작은 거는 못하도 나가 거리를 그 마음대로 살펴주고 걸어다니도 좋겠다고. 기차기 불구한다.
0: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친구까지 결합하면 더 빠릅니다. 친구 제가 그러니까. 직접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중풍 바다쉐에 이걸 쫙 열어줄까나, 전문 중풍 치료한 침이 있있습니다. 그 결합하면 효과
1: 어디가 맞아야 됩니까?
0: 예, 예. 그래서, 그,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지점은,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입니다. 네, 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침 네.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1: 아, 예, 예. 그래, 예. 뭐,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0: 예. 네.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내 지금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놨는데.
0: 예, 예.
1: 예, 오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1: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황지 타이르에 적은.
0: 황진수한 타입니다. 예.
3: 네, 황진
0: 발음이 상당히 됐어요. 수안이라는 게 혈전이라는 수안입니다.
3: 전신고 한 대 같이 쓴다. 예. 전이 그런 중풍 후 이쪽 중풍 다 빠져나왔다 갔습니다.
0: 예.
3: 누워서 일어도 못 나고 얘 손발이 마가 되고 춤 깨지지 흘고 밥을 먹자 뭐 얘 아이 밥을 입 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는 못 그러고 얘 소리를 펴놓고 그러고 밥 먹었습니다.
0: 네.
3: 그러던 차에 이 혈배강 황진 타이르 쌈 타이르에 먹어놔네.
0: 네, 황진 쌈 타이르.
3: 그 효과가 빠릅니다.
0: 빠릅니다.
3: 예. 예, 손이 부들부들 떨던 게 그게 이렇고요. 입이 막 부들부들 떨던 게 그것도 많이 났고요. 밥이 어전 입에 들어갑니다.
0: 네.
3: 그냥 입을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엎드려 먹어봐 별나게 다 먹어봐도 아이 되던 게 그래 이래가지고 그게 놓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요. 그래 건심과까지 한 대 같이 있으니까 혈당 조절이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는 정신이 나고 얘 맥이 나고 그리고 경력이 상실되던 게 경력이 돌아오고 얘 맥이 오고 정신이 납니다.
0: 네.
3: 그리고 이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럽니다.
0: 네.
3: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네. 나도 이 황진수산 타이르 혈배강 먹고 있습니다.
0: 예, 예.
4: 예. 어제 먹은 감에 중풍이 두 번 왔댔습니다.
0: 네.
4: 예, 처음에 다르고 또 두 번째 또 다릅니다. 예, 걔가 뭐 좋다는 약이 예, 뭐 다 먹어봤습니다.
0: 네.
4: 근데 아이 됐대다.
0: 예.
4: 예.
0: 점점 못해지죠.
4: 예, 예 점점 못해지고 뭐 돈은 돈대로 뭐 다른 아이 됐대다.
0: 예.
4: 예, 그리고 소리 그 다음에는 이 혈배강 약이 좋고 선생님 친구를 잘한다는 설명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 후부터 이 혈배강하고 먹고 한데 야,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예.
4: 예, 나는 효과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나 항상 이 머리가 푸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차고 손과 발이 저르고 아 손이 자꾸만 떤다 말입니다. 손가락에도 뜨고
0: 네. 맞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4: 아무리 꼭 빨리 이런 정신 차려 지저들 부들부들 떨면 아이 되고 자꾸만 이렇더라 말입니다.
0: 네.
4: 예, 그리고 자꾸만 깨끼고 깨낀 땐 대단히 바쁜다. 그리고 눈도 이렇게 희미하게 아이 보고 아 말은 내 이 말을 하던데 벌써 생각과 다르게 말이 딸로 나오고 춤을 줄줄 흘리고 아무리 춤을 아이 되다 뜹뜹이라도 아이 되다 나와야 합니다.
0: 네.
4: 예, 그리고 세례하고 하루에 세 번씩 먹고 어떨 때는 병원에 실려.

0: 같았는데, 여기. 그리고 해로약 세우고 보통은 그 시작한데, 지금에 이래까 사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여러 병이 있게 1년 내내 약 먹어도 아예저 아이 됩니다. 아이 낳았을 때다.
1: 맞습니다.
0: 예, 예 아이 됩니다. 야, 병이 어떻게 악질인지. 그러게 그 지금에 선생님이 황진수한테 혈당하고 하고 친구를 다른 데서 예, 지금 두 달이 조금, 석 달 조금 아이 됩니다.
1: 네.
0: 예, 석달 아이도 친구하고 일병의 약을 먹었는데, 아니, 나를 남았다, 효과가 특별히 좋지 않을까?
1: 네.
0: 예, 내겐 특별히 좋습니다, 지금, 이 약이.
1: 네.
0: 예, 그니까 지금, 예, 손도 아이 저리고, 머리도 아이 어지럽고, 밥맛이 옵니다, 지금도.
1: 네.
0: 예, 오늘이 밥맛이 다르고, 내일도 밥 맛있고, 예. 이러고 또 눈도 마가지고, 예. 그러니까, 특히는 예,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병원 아이 갑니다, 지금. 쉽게 아이 갑니다.
1: 예, 끊을 수 있습니다, 예.
0: 예, 혈압약 완전히 끊으니까 병원도 아이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정말 예, 선생님 설명과 같이 천연약제하고 천천단 기술로 만들어진 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머리가 허리 통분하던 것이 지금의 예, 병이 나서니까 머리가 대단히 상쾌하고 예,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1: 네.
0: 매진하고.
2: 네.
1: 여보세요.
0: 이번에 예. 활동 좀 참가하겠습니다.
1: 예, 예. 이번에 활동 예. 좋습니다. 예,
0: 예 활동 참가 또 쌓으려고 합니다.
1: 예. 288-0018번 전화 주세요.
0: 예, 예, 예. 088-288.
1: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예. 이제 나의 방송 들으면서 모든 여러 저희 분들이 저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는데 나는 정말 이 방송 시간을 양심에서 들으며 학습하고 나도 또 그게 결과를 해서 약수보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1: 네.
3: 이미 전에 나도 계속 선생님이 방송 들으면서 이거 약을 싸 먹었단 말입니다. 예, 처음에는 예, 혈배강만 먹던 게 또 건식오를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예.
1: 네.
3: 건식오를 함께 같이 먹으니까 심장이 저기나 영 좋지 않던 게 돌아 저 많은 호전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 혈배강이 저기 황진수한 타이 나와서는 더 이거 같이 먹으니까 더 견고하게 나빠지는 것 같다 말입니다.
1: 네.
3: 원래는 저기나 숨이 차고 땀 세게 흐르고 예, 그 다음에는 정말 병이 누워서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1: 네.
3: 이래고 혈압이 더 심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러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한 반년 넘어 이거 먹을까 혈압이 130 내지 140으로 좀 공제됐단 말입니다.
1: 네.
3: 이렇게 혈압이 또 공제되니까 아랫다리 부었던 것 좀 붓기가 다 내리고 손을 안에 저기나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던 게 이게 다 제대로 돌아온 것 같다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집에 아바이노에 중풍 맞은 지 오랍니다. 그래 무슨 본인들로 그 활동이라 하며 운동한다 해도 그렇게 세기 저기나 호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이 황진산팔이 내 먹음에부터 같이 잡았더만이 옛날에 주먹을 폈다 갈았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1: 네.
3: 바로 이 그래서 이제 숟가락 드는 것도 바쁘고 무슨 물건을 저거 가져다 달라 하나 무슨 어찌 또 싸서 들어라 하면 바로 들지 못했어요.
1: 네.
3: 그러던 것이 지금이 이 손 이 구 꽉꽉하던 손이 다 펴지게 됐단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황진수한 타이는 이 고대로부터 며칠 년 동안 이런 예, 이런 예. 그 잠만 펜탄후연왈, 예? 반신 못 쓰거나, 당화에 왔거나, 이걸 회복해주는 처방입니다. 유일한 처방입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오래된 이, 지금, 저기나, 환자, 우리 아빠의 환자에, 이 손을 지금 무슨 마음대로 넓힐 수 있어서, 아주 반가워 합니다. 밥 잡수는 거나, 무수고 하는 게나 다 제대로 되니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래, 진바람 시킬 수 없다고 용도 다 말입니다.
1: 아, 그래, 네.
3: 그래 난 지금 나도 그래 이거 경험을 해서 이 약을 계속 쓰고
1: 네.
3: 우리 아바이도 같이 써서 더 효과를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겠다는 이런 거 내 선생님께 얘기를 하며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약을 예. 자꾸 알선해줘서 예. 나는 이 방송 정말 명심해서 할 줄 압니다.
1: 많은 효과 받죠. 축하.
3: 예. 그래 좋은 약들을 많이 가져다 주세요.
1: 예.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예,
2: 예, 저도 예, 항진 상태를 주문해서 먹는데, 아, 이거 먹었는데 기적적으로 우리 아바에 부 맞아서 꼼짝 못하던 게 지금 아이 마음대로 저기 밥도 잡을 수 있고 예, 살도 그 떨던 게 떨지 않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저는 예,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하고 저기 심혈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소리 저기 그런 뭐니까 항상 90만원 그런 말이 여가도 다닐 때였습니다.
0: 네.
2: 예, 걸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 소리 지금 눈이 걸을 수도 있고 산책도 좀 합니다.
0: 네.
2: 그러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에 지금 음식이랑 잘 먹습니다.
0: 네.
2: 그리고 저기 그런 눈도 그렇게 깔깔하게 뭐 하던 게 지금 많이 나사서에 지금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러던 그렇게 괜찮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네, 이 이야기 너무도 신기하게 좋으니까 예, 우리 아바에 있더구나 좋으니 무슨 딴 거 말할 게 없습니다. 아바의 지도하느라 애도 있는데
0: 네.
2: 아바의 지도를 하나도 들지 않아도 예, 다 대부분 네. 다
0: 그 사람이 해방받았죠.
2: 예, 좀 해방받았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예, 네, 이 약을 계속 주문해서 둘이서 같이 먹기 위해서
0: 네.
2: 또 많은 많이 싸겠습니다.
0: 예, 예. 이번에 활동 크게 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2: 예, 선생님,
0: 네.
2: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심장이 막 바쁠 때, 수셔 주신 와, 거기 매 천공하고 빙패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도를 둔 작은 분산을 냈기 때문에 직접 입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 딴션디왈 입에다 무는 것처럼 직접 그렇게 심장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딴션디왈 안에 단삼삼칠 빙패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매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단삼삼칠. 예. 예,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 줄 때 우리 단삼삼칠 豆蔻仁하고 뚜중, 샹후, 그 다음에 텍사는 천연적인 리뇨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진저울함이 우슬 이런 약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압 조절이 엄청 좋고 젊은 중풍 심내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백세 인생. 그 여러 삶의 품격을 경쾌한 가락에 담았습니다. 비정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 부부 이야기를 두 곡 연속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광용 작사, 문인자 작곡의 부부 들려드립니다. 한평생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 말없이 마주보는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리하하는 오랜 세월이 녹아든 곡입니다. 최중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부부의 정을 더한번더 깊이 새겨봅니다. 조례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는 날들도 지나고 보면 모두 사랑이었음을 들려줍니다. 강화 최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석화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별 곡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아련한 그림을 풀어낸 무대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계절에 빗댄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송시원 작사 최군 작곡의 계절 인생인데요. 우리네 인생도 결국 계절을 담아 흐른다는 깨달음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허순나 작곡의 너와나 그리고입니다. 너와나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를 둘러싼 소중한 모든 인연, 그 연결의 가치를 그리는 곡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승국 작사, 리경준 작곡의 꽃길과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 꽃길만 걷을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이 노래처럼 모두의 앞길에 환한 미소와 꽃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영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저작의 방불임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 전역을 아우르는 소비전경 배치를 통해 도시의 활기를 경제저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4회 연변 야영관광축제가 용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천공에서 알샘드로 구축을 한 종업원 자녀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이 큰일 원만히 결속됐습니다. 한때 하나의 인기 인터넷 명소가 연길이라는 도시를 전국에 알렸다면 지금은 연길 곳곳에 자리를 잡은 다양한 특색 전경들이 전역을 아우르는 소비 활력망을 형성을 하며 내수 잠재력의 집중적인 방출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길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핵심 질소로를 삼고 디지털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해민 정책을 더해 소비 전경의 혁신 성격을 부단히 주동함으로써 단일 지점의 두각에서 전역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특색 소비 촉진의 세기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을 이끄는 새 명함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입장권 부본 연동 플랫폼이 전면 가동된 가운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등 활동에 힘입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체육 활력을 소비시장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원활해졌습니다. 적지 않은 축구 팬들은 또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으며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도 크게 늘어 체육이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결 삼권냉면 용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권냉면 브랜드가 연길 조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고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데도 큰 도움이 됐으며 매장 손님도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연결시 소비 전경 변화는 여기에 이뿐만 아닙니다. 20여 년의 도시 기억을 담고 있는 소상시장이 전면적인 승객 개조를 거쳐 새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침 경제의 명소로 부상한 수상시장은 문을 여는 동시에 800여 개 점포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1, 2층에는 표준화된 특색 상가와 평민 매대가 마련이 됐고 모두에게 익숙한 김치, 순대, 찰떡, 산나물 등 전통 먹거리를 그대로 유지하여 예전의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문화예술 분위기의 책카페가 조성이 되어 주민들의 휴식과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수요를 함께 충족시킵니다. 이로써 비좁고 혼잡했던 소비 환경에서 벗어나 단순한 점포 운행에서 다원화 경영 모식이 집결된 복합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개업 당일 고객 유동량은 연 5만 5천 명에 달했으며 넘치는 인기는 수상시장의 본향 발전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수상시장 경영업주 부성명입니다. 추준이나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활 정신은 더 짙어졌고요. 사천 관광객 장교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 시장이 이렇게 흥성할 줄 몰랐어요. 방금 김치를 맛봤는데 아삭하면서 달콤하고 약간 단맛이 돌아서 시원하고 개운했습니다. 연길에서 소비 활력은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지며 야간 경제는 도시 활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상무부 2026년 중화미식 모임 계열 음식 소비 촉진 중점 활동인 2026 중국 연길리 불고기 미식 축제가 7월 중순 1978 문창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유명 불고기 브랜드와 연길 우수 본토 음식점 100개가 한자리 모여 각지 특색 불고기와 연길 민속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제16회 연길 버드와이저 맥주 축제가 개최되는데 20여 개 현지 유명 음식 브랜드가 참여하고 전문 공연팀 무대가 더해져 주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즐기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빈 관광객 한태가입니다. 연길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고 이곳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곳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경기 경제에서 새롭게 탄생한 시장에 이르기까지

0: 불고기 축제에서 맥주 축제 이르기까지 연결시는 저력 배치로 단기적인 유동량을 지속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시 사배 소비품 소매 총액은 119억 9,700만 원에 달해 3.6% 상승을 했고 한 달 이상 단위 소비품 소매액은 46억 5,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1% 상승을 했습니다. 한도의 이상 숙박업, 자동차, 통신기자재 판매는 계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시 한도의 이상 단위가 공공인터넷을 통해서 실현한 소매액은 7,215만 2천 원으로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다음단계 연결시는 특색 우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소비 전경을 조성을 하여 도시 활력과 장성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주당이 선전부에서 지도했고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용정시 이민정부에서 주최했으며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주상무국 연결시 커피협회에서 협조한 제4회 연변 야영관광축제가 21일 저녁 용정시 양전백세 운동휴가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당일 저녁 7시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명태 응원 춤이 등장을 하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어 무용 영산홍 공연이 펼쳐져 연변 문화관광 IP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가동식에서 주최 측은 연변 야영 커피 유람 안내 및 문화관광 상업체육 소비 촉진 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양전백세 운동휴가 풍경구, 연결식 커피협회, 해란강 축구 문화소재, 로띠번 커피가 합작 협의를 달성했습니다. 이어 꽃불쇼가 펼쳐져 야영지의 밤하늘을 밝혔고 관광객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들고 이 낭만적인 순간을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별하늘 야영지, 커피향 장터, 활력이 넘치는 야영장, 클라우드 쇼핑 등 4개의 부분을 내와 야영 플러스 커피 플러스 미식 플러스 소통 플러스 소비 몰입식 전경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합니다. 연결시 커피협회 회장 황춘선입니다. 커피업체 32여개를 초청을 했습니다. 커피를 비롯한 음료 외에도 간식도 있습니다. 야영과 커피는 비슷한 속성이 있게 저희는 이렇게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번 야영 관광 축제는 야영 커피향 여유로운 연변을 주제로 야영 플러스를 핵심 모식으로 야영 장비 전시 판매, 특색 미식, 민속 공연, 야외 운동, 무형 문화재 공연, 농특산물 판매, 문화창의 제품 보급, 커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하여 새 관광 소비 전경과 소비 경영 모식을 힘써 구축을 하고 연변의 야영 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사흘간 펼쳐지는 이번 활동은 연변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관광객 림우택입니다. 저는 연결해서 왔는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번이 규모가 더 크고 미식이 더 다양하며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 다음에 또 방문하렵니다. 양전백세 운동휴가 풍경구 영업중심 경리 장금휘입니다. 우리 풍경구는 재반 보장 사업의 전력을 다하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연변의 야영 문화, 커피 문화, 민속 특산이 더 널리 알려지고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레저 체험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1: 주 청공회에서 알심드려 구축한 종업원 자녀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이 근일 원만히 결속됐습니다. 전주 76명의 종업원 자녀들이 위탁관리반에 참가해 다양한 특색 수업과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알찬 방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에서는 일상 돌봄, 학업 지도, 홍색 교양, 취미 활동 등 4가지 분야를 통합해 전통 문화 보급, 안전상식 교양, 취미 체육 활동, 창의, 수공, 제작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알심드려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의 방학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 했습니다. 교실에서는 각종 특색 수업이 다채롭게 펼쳐졌는데 무인기 실습 수업은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작대 앞에 모여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시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종 아래 무인기가 날아올라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악기 수업 현장 분위기도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서 동심을 마음껏 발산하고 예술적 정서를 키웠습니다. 이 밖에 위탁관리반에서는 영상으로 배우는 사상정치 수업이라는 특색 교수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는 바 연변 노동자 문화궁 극장 상영 자원을 토대로 대형 화면 몰입식 관람 형식을 통해 아이들이 혁명 선배들의 분투 과정과 격동의 세월을 되돌아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홍색 씨앗이 자연스럽게 어린 마음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가곡 정회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수업과 세심하고 따뜻한 돌봄 봉사를 통해 아이들은 알찬 방학을 보냈습니다. 위탁관리반 학생 장자목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 우리는 무인기, 활쏘기 등 재미있는 수업에 많이 참가했습니다. 무인기는 우리의 반응 능력을 키워주고 활쏘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도록 해줬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즐겁고 보람찬 방학을 보냈습니다. 학부모 주혜입니다. 주 총공회에서 우리 종업원들의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5일간의 위탁관리 기간에 아이들은 풍부한 수업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이곳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 총공회 위탁관리반 소반 담임교원 손자가입니다. 25일 동안 매우 알차게 보냈고 아이들의 성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다음 방학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어린이들이 공회 위탁관리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장컵 중국길림 제3회 변경달리기 계열 경기 훈춘역 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체육국과 조정부에서 주최했으며 두 개 참가 조별을 설치했습니다. 그중 10km 순위 경기는 훈춘 와스도크 활락섬에서 출발해 비나 남도를 따라 달리다가 5km 지점에서 결승점으로 돌아왔습니다. 5km 달리기도 훈춘 와스도크 활락섬을 출발점과 결승점으로 하고 비나 남도를 따라 2.5km 지점까지 달린 후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달리기 애호가들은 아름다운 훈춘에 모여 변경 경주로를 힘차게 달리면서 훈춘 특유의 생태 경관과 인문 풍정을 만끽했습니다.
0: 2026년 길림운행 연변주 현시 축구 연맹전 제2라운드 보충 경기가 22일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연길팀이 6대2로 화룡팀을, 훈춘팀이 3대2로 도문팀을, 왕창팀이 3대1로 안도팀을, 용정팀이 3대0으로 도나팀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이긴 용정팀이 잠시 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정부 판공실에서는 21일 통고를 발표했습니다. 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4월 20일 공포 시행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및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 방법 교정에 따라 주당의 주민 정부의 동의를 거쳐 2026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 휴식 시간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배치하기로 합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은 정상 출근이고 9월 5일과 9월 6일은 정상 공휴일입니다. 연결시 여러 부문은 일전 연합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 주변 여행 촬영 업체에 대해 경영질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영업 관련 증빙 서류와 여행 촬영 상품 가격 공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저가 유치, 临시 가격 인상 등 교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을 했으며 경영자들에게 길거리 손님 끌기와 도로 점거 홍보 행위를 엄금한다는 점을 재차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연결시 여행 촬영 업종 위법 교정 위반 행위 정돈 통고 6부를 배포해 경영자들이 합법적이고 교정에 맞게 경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최근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화룡삼림공안본국, 삼림사건수사대대 민경들은 부상당한 국가 2급 보호 야

야생동물 너구리 한 마리를 발견해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는 실제 성과로 관할 구역 생태자원 안전을 지키고 전역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호전과 구품질 발전에 조력한 사례입니다. 도문시 도서관은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유산 손끝의 동심 무형문화유산 학당 은박화 제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은 재미있는 금속 창작을 매개로 소년 아동들에게 전통 석박공예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가 있는 실천 체험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사편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0: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구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

0: 3대 명귀 몸보신 중략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대 활동은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가을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약을 살 때 약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에서 우리 약이 한 곽의 가격이 절반 가격도 되지 않은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설사 변비에서는 익선균이라든가 심장에 좋은 부메큐십, 그리고 심혈관에 좋은 셀린이라든가 골가병에 좋은 안탕, 그리고 우리 비타민 부족으로 쓰이는 B족 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새로운 토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이런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 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우리 혈관이라도

0: 가 많은 곳이 막혔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가 통하지 않거나 경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침을 맞게 되는데 아픈 침을 맞지 않고 그냥 복용하는 약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열기문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데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양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겨울에는 본래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을 조절해 주는 그리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소 그냥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그 동충하초 바르게 먹고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소로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나게 되면 만년 세포의 사망을 말하게 되는데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인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약품으로 불려갔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어대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특히 우리 지금 낸세계시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가지고 효과를 보시지 못했던 분들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점에 남먼저 가게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복원 이후로는 지금 우리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전 동충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동충하초를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붙여나오고 이래서 검사하니까 폐하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폐는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자고 보니 내가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그 건강한 편도 못 되고 하니까 또 수술을 하면서까지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약 많이 썼습니다. 뭐 병원약이라든가 알지니가 또 중요한 약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에서 나오는 좋다는 약을 쓰면서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바꿔서 이래서 여러 번 바꿔 많이 썼는데 그게 치료는 아니 됐더라. 그러다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서 동충하초 쓰시다 했는데 쓰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어제는 한 4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상에서 아프거나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1: 그렇죠.
2: 이전에는, 예, 이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마른 기침하고 마른 기침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엔 또 항상 허열이 나고 이래서 영 힘들었는데 지금은 기본상에서 가슴이 편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충하초는 뭐 자제도 아닌데 이전에는 정말 밥도 잘 못 먹고 했는데 지금은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또 밥맛이 있고 때 되면 배고프 하니까 나 정말 때가 되면 정말 밥 맛있게 먹습니다. 이러니까 나 뭐 저는 이 4년 동안 정말 감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0: 했겠죠. 예.
2: 예, 사는 게 영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충하초는 이 위장이가 영 편하고 또 그다음에 가슴이 편하고 하니까나 아 정말 어디 불편한 점도 없고 하니까나 진짜 약을 쓰다 쓰다 이렇게 편해 보기는 지금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0: 맞죠. 예.
2: 예. 그리고 저는 이 동충하초로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나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 번만 먹으니까나 특히 선생님들이 그 지도대로 저는 좀 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이전에는 한 봉지씩 두 번 먹었는데 지금 아침에 한 봉지를 아니 아침에 두 봉지 먹으니까 먹기도 영 편합니다.
0: 맞지요? 예.
2: 예. 예. 그리고 기본상에서 다른 약이 있으면 이 동충하초로서 기본상에서 뭐 아픈 데가 없고 불편한 데가 없고 이렇게 잘 보냈는데 저는 나이도 많지 그다음에 저는 이 동충하초 이렇게 병도 치료되고 좀 편하게 사니까 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약으로 되었습니다.
0: 그렇게 됐죠. 예.
2: 예. 그런 나이도 많지 하니까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0: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나 좀 어렵지도 않고 좋습니다. 네.
1: 경제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 활동할 네. 때마다 싸면.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3: 나도 이 동청학교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난 어전 한 년 썼습니다.
1: 예.
3: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지요.
3: 기억력이 전혀 없던 게 있는데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요.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이거 쓴 다음에.
1: 맞습니다. 예.
3: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던 게 잠도 지금 잘 오고 예. 그 다음에 식사도 잘 합니다. 식사도 그전에는 소화 잘 되지 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식사도 잘하고 설사라든지 설사도 먹고 때로는 변비 있었는데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예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나는 예, 60부터 심장마하고 위축성염이 몸에 간편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 25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데 병기도 그렇게 시원한데 없고 한데 우연한 게 이번에 아바이가 아 현대원에 폐에 좀 염증이 와서 아바이가 현대원에 유병했는데 우리 노래교실 같이 다니는 이순이 남편이 또 편치 않아서 현대원에 입원하다니까 우리 서로 같이 그러다 원래부터 아이가 나 그러다 나 아이 동풍 하도 다니는 오란병이 아무 병 이거 병원 다 되면 식탁약 썼는데 낫지 않아서 이 동풍 하도록 지금 속 달 넘어 다 썼는데 혹까지 많이 봤다고 그래 우리 이제 천도 내고 또 녹음기까지 빌려줘서 우리 영감 놓친 한 여름 녹음기 짓고서는 우리 많이 구매를 했는데 아예 어제 이렇게 마음씨 걷고 좋은 분이 이렇게 나를 소개를 해줬는데 이 소개를 한 사람께는 한 나의 보상이 없을까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1: 예. 건강을 찾으면 되죠. 예. 함께.
4: 적대체 땄는데 이 소개란 사람 그 얼마나 운이 정말 운입니다. 그러니까 나 많이 구매를 했으니까 그 많이 좀 보상해 주길 바랍니다.
1: 예.
2: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5: 제가 나올까?
2: 맞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동청하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남편도 쓰고 나도 쓰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원래 이렇게 둘 다 아픈 데 많아가지고 예. 돈도 많이 썼습니다. 아직은 죽을라야 아이들 때문에 좀 살겠다고 예. 그래도 아이들 때다 둘 다 노공 있고 예. 우리 남편도 특히 코로나 때 세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괜찮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노공도 있지만은 고혈압에 고혈지에 우리 남편도 당뇨도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뼈가 많이 아팠습니다. 항상 예, 뼈 너무 아파서 시장에 갈 때는 예, 계속 남편 달고 다니겠습니다. 내 무거운 거 들지 못해서 목이 아프고 허리 이게 저기 뭔가 이 관절이 너무 아파서 그랬다는데 예, 지금은 예, 남편 아이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내 혼자 무거운 거 들고
1: 예.
5: 너무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5: 계속 그랬으면 남편 달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 달고 다니는데 예, 내 무거운 거 혼자서 당마다에서도 들고 오고 이래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5: 우리 남편도 예, 우리 남편도 예, 정말 코로나 후에 예, 그 후유증을 많이 고생했는데 그 동청하철 먹은 다음부터 지금 많이 좋습니다. 또 그 심장 우리 또 둘 다 심장이 나쁩니다. 심장이 나빠서 예, 그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리 뛰거나 혹시 늦게 뛰거나 이러면 예, 막 또 그 겁이 나서 병원 따라가고 또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병원 아이 간지 안 체크됩니다. 작년부터 아이 가고 지금 1년 동안 아이 가고 무사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기 그런 우리 나은에 코로나 후에 그 폐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쯤 잡고 지고.

0: 이때 숨이 차하고 예. 여보 그때는 저기 넘어가고 가래지라고 이랬던데 뭐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거의 없다시피 됐습니다.
1: 맞죠.
0: 그래, 예. 그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냥 이렇게 전번에도 싸다고 했는데 전번에 좀 바빠서.

0: 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락도 꽉 주문하다 전화했습니다. 예.
1: 그러십시오. 어쨌든 많이 예. 사면 많은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예. 게 좋습니다.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2: 예. 네.
3: 나도 동사 할 수가 있는데 동사 좀 모른다면 더 영원히 활용이 좋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이나 그 근무하고 이랬는데 동사 하초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하고 몸이 헷갈라지니까 몸도 환해지니까 씁니다.
1: 맞아요.
3: 정말 예. 그래가 예. 밤에 저기 서면은 자꾸 잦아가지고 밤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다니까.
1: 맞습니다.
3: 야 정말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이빨 자꾸 말라가지고 예. 그냥 그저 어디 나가나 어찌나 할 때는 집에서 물 자꾸 먹어도 안 됐대다. 그냥 나갈 때는 찜탕도 입에다 넣고 가고 이랬는데 지금 그게 이렇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입술이 자꾸 이렇게 열이 나면 이랬댔습니다. 근데 내 간고 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안 됐대다. 근데 이건 이 동차 처먹은 다음에 이게 정말 씁쓸하게 이렇습니다.
1: 우리 입술이랑 문제 생긴 건 이 비장하고 관계했습니다. 예, 이게 비장이 좋아지니까 그것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예.
3: 글쎄, 그래, 어디, 어째 좋아졌는지 좋아졌길래,
1: 맞습니다. 예.
3: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근데 입이 자꾸 마르고 그랬는데,
1: 예.
3: 그래서, 예, 밥을 먹기 전에 밥 못 먹어서, 예, 난 키도 크고 이런데, 거의 90군도 아이갑니다. 80몇 군데 아이갔습니다. 밥 먹고 나면 얼굴 나면 이랬어요. 밥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어야 되겠다 해먹었는데 아이 동초 하초 먹은 다음에 어째 밥맛이 이렇게 댕긴가?
1: 그렇지요. 예.
3: 아 정말 예, 때대로 하면 밥을 예, 정말 얼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저것도 볼까요? 6개나 올랐다니까 정말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요. 예.
3: 예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 이야기는 정말 혹은 할라리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만 먹을까 부담이 없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예, 어딜 가자 돼요. 정말 이 약을 또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런 부담이 없이 그래서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아분 살살도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약 먹은 다음에 어디나 다 좋아집니다. 정말
1: 맞죠. 예.
3: 정말 맥이 없어서 그중에 그것도 그렇지 않다. 어쩜 정말 80 넘어서 맥이 없어서 당기기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약 먹은 다음에
1: 맞습니다. 예.
3: 이 약은 정말 먹어본 사람이고야 좋다는 거 압니다.
1: 그렇지요.
3: 예. 그래 나는 이 약이 이렇게 좋을까나 이런 활동이 좋을까나 정수하려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가족도 동천하자 마련 업무 먹는 가족입니다.
1: 아, 예.
4: 예, 처음에는 제가 시작해 먹었다 말입니다. 제가 시작한 건 이제 자관에게 혈압 조절이 잘 나야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 밤잠 못 자고 잘 때는 꿈이 많고 겨우 시원땀 흘리고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었단 말입니다. 너 나 있으니까 여기저기 불편하긴 불편한데 이 잠 못 자는 게 영심득대다.
1: 맞습니다. 예.
4: 예. 꿈 한밤 꿈기다 일어나면 예. 진짜 뭐 머리가 그저 힘하게 내 정신에 사는지 진짜 힘들었단 말입니다.
1: 그랬겠죠.
4: 거기다가 얘 추위를 세게 타고 그저 지나가고 어느 강긴 다 하고 예. 겨울이고 여름이고 계속이 여름에도 집에서도 예, 이번 밑에서도 양말을 두꺼운 거 신고 잤댔습니다.
1: 아, 예.
4: 발이 시려봐가지고 그래서 예, 약은 많이 썼는데 면역이 약해 그렇다 해서 면역에 대한 것도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예, 효과 크게 못 보다가서 내 이 동천한테 바로 견본의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나 먹어보자 하고 소리 이거 먹어봤단 말입니다. 선생님 강의하는 게 영 좀 이렇게 이래 내용이다 영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겨울에는 원래 여름에는 풀하고 얘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거기다 또 발효까지 했다지 하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서 이것도 펴 먹어봤는데 먼저 한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4: 예, 근데 이거 먹은 게 이 증상들이 다 해결받아가지고, 예.
1: 맞죠. 예.
4: 그래서, 예, 겁부나 마음으로, 그래서, 밤도 잘 자고, 밥도 맛있고, 그래서, 놀러 다니는데, 예,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지요.
4: 이게 우리 집에

0: 저는 예, 이거 어째 우리 집에 보는 어째 이거 잡수는가 하면 예, 이 흉어 옛날에, 옛날에 알아댔다 말인다 하면 옛날에.
1: 예.
0: 그래가지고 고상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기관지 요미 그냥 이거 달고 산다. 그래서 이 그냥 기침 거도 봉가스님이 기침 거도 그림없이 하고 땡디도 한 열 번씩도 하고 그래다도 낫지 않고 해서 예, 점약도 먹어보고 낫지 않아가지고서 내 이 동촌 와서 바르고 문 집에 있는 거 내 먹는 거 대접시켜봤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한 달 조금 이래 잡수니까 예, 좀 알지더라며.
1: 맞죠. 예.
0: 영 이렇게 예, 성황이 영 좋아지는 게 알진다며 이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잡수다 잡수다 우리 집에서도 한, 언제는 한 서너 달 잡수었습니다, 이거. 예, 근데 지금 이 선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모두 해결되고, 전열선염도 있고, 소변도 바로 뭐, 이렇게 자주 보면서 밤잠도 못 잤는데, 이것도 해결받고, 영, 여러모로 영 좋다며 그립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래서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예, 연락, 광고 배달받기시오. 그래서 나 했습니다.
1: 그러십시오. 봄관이에서 쓰는 분들에게 그 많이 드리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1: 예.
0: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그 아왕 로상 교수님이 10여 년간 이런 노력하고 심혈을 몰부어가지고 1,300여 년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황궁에서 사용했던 동충하초의 정화를 계승하고 발전해 가져왔고 국제 최신 채취 기술하고 장업을 융합해가지고 중대한 돌파를 지도한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충하초는 중화 9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하고 녹용하고 함께 중국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에 포함이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제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좀 중한 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우리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되지 않던 분들,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는 이런 약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도 우리 우대 활동하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라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인체에 세 가지 생명 통로를 열어주면서 백병이 생기지

0: 않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 동청안서 발효 중약은 우리 그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쓰레기하고 대사폐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간이란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이런 장기고 또 우리 간이란 거는 오장육부 가운데서 가장 이런 강한 장기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청화초 발효비문은 간하고 간이 해독한 다음에 신장이 좋아서 우리 그 체내 나쁜 노폐물한 것이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된 뒤 신장, 소변으로 나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간이 해독해 주게 되면 신장이 폐설 공능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공능 효과를 많이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이 깨끗해지고 장부가 깨끗해지고 인체의 자유능력이 새롭게 건입돼가지고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자유능력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려도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 나아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래 인체의 자유능력이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 약으로 보게 된대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분이 바로 새롭게 우리 자유능력을 건립해줘가지고 우리 간이라든가 네. 신장이 이런 공능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의...

네, 인생의 폭풍이 돌연히 일어날 때에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큰 일은 그 폭풍이 아무리 맹렬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 말은 워런 버핏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돈을 빠르게 불리는 방법보다 시간이 돈과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끝까지 관찰했던 투자자 워런 버핏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투자의 귀재라는 말일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상징 같은 수식어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죠. 그런데

버핏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의외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은 거대한 돈을 벌어들인 순간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930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돈 자체보다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검과 콜라, 잡지를 집집마다 팔았고 숫자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 이미 돈을 소비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돈을 모아 다시 무언가에 투자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데 재미를 느꼈습니다. 오늘날의 버핏을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출발점은 놀랄 만큼 소박했죠.

네, 그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일화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사업을 만들어보는 습관입니다. 버핏은 소년 시절부터 신문 배달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작은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다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버핏에게 투자는 주식 시세표를 들여다보며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사서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얼마나 빨리 돈을 벌 수 있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키울 수 있는가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려면 주식시장보다 먼저 어린 소년 버핏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숫자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인데요. 버핏은 그레임의 책 현명한 투자자를 접하면서 투자라는 세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레이엄은 시장에서 가격과 가치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는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기업의 실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핏은 그 원칙에 깊이 매료됐고 이후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그레임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훗날 버핏의 투자 방식은 그레임의 순수한 가치 투자에서 더 발전해 훌륭한 기업의 질과 경쟁력, 경영진, 브랜드까지 살피는 방향으로 확장됐지만 그 뿌리에는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남아있었습니다. 시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보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몇 퍼센트씩 움직이는 것은 그 기업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 숫자에 따라 웃고 울곤 하죠. 버핏은 바로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훗날 수십 년 동안 그가 수많은 투자자들과 다른 길을 걷게 만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계속해 워런 버핏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 집단의 이름이지만 버핏이 처음 이 회사를 바라봤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뉴 잉글랜드의 섬유 회사였고 버핏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회사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1965년 결국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사업 자체가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은 버핏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투자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버핏은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온 사람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들인 결정 자체가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훗날 인정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붙잡고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회사를 섬유기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험과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는 지주회사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한 번 내린 결정에 자신의 자존심을 걸지 않고 현실이 달라졌다면 생각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버핏의 진짜 강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뭔가는 버핏에게 단순히 싼 기업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변화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즈 캔디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972년 시드 캔디를 인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고민이 있었지만 버핏과 뭔가는 이 회사가 가진 브랜드와 고객의 충성도 그리고 가격을 조금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사는 힘에 주목했습니다. 시즈 캔디는 단순히 초콜릿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브랜드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버핏은 바로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투자 철학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값싼 물건을 사는 것과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사업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훗날 버핏이 코카콜라 같은 강력한 브랜드와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장기간 투자한 배경에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보이지 않는 고객의 습관과 신뢰, 브랜드의 힘까지 기업의 가치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러듯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라는 워런 버핏의 명언대로 또 워런 버핏의 경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세계적인 부를 축적한 투자자의 성공담에 머물지 않습니다.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본질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고 경영자들에게는 신뢰와 평판이 장기적인 자산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으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세상일수록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좋은 선택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줬습니다.

오마하의 한 소년이 작은 돈을 세던 순간부터 세계적인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낸 오늘까지 워런 버핏의 삶은 결국 시간을 믿는 사람에게 시간이 어떤 선물을 돌려주는가를 보여주는 긴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새기는 명인명언 코너에서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와 함께했는데요. 워런 버핏의 경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이 지나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이 반드시 올 거라 믿어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신.

0: 밥을 먹은 뒤 보안대가 전부 무장한 채로 마당에 모이었다. 김우래는 슬쩍 정찰련을 가까이 불러들이었다. 현장에 단장을 안내하여 나왔다. 한동정은 위험있게 대를 앞에 섰다. 비록 연극이긴 했지만은 부엌 자연스러웠다. 그는 얼마간 인사말을 하더니 모자를 벗어 공중에서 우원을 그었다. 정찰련의 시로를 보내는 것이었다. 뒤미쳐 한동정이 소리를 쳤다.
1: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바로 로농홍군이다.
0: 김우래가 즉각 총을 뽑아들고 호통을 쳤다.
1: 어서 총을 내놔! 안 그러면 우리 손이 다 죽는다!
0: 정찰련의 두 기관 총사수가 달려나와 보안대원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현장은 겁에 질려 진작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보안대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철컥철컥 총을 땅에 던지고 말았다. 연극은 이렇게 끝났다. 한동정과 김우래는 포로와 가로챈 무기를 뒤따라오던 부대에게 넘기고 곧장 원모로 달려갔다. 홍군이 떠난 뒤 그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그 당시 일반 현장들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홍군이 운남 경내에 들어섰을 때 용문의 수하에는 주력이 없었기에 몹시 당황해하였다. 하지만 용문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완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연이어 현장들에게 엄명을 내려 지방무장을 거느리고 도시를 지키라고 했고 감히 도망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자칫하면 목이 날아날 비상식이라 불행한 문관들마저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 현장들은 돈만 긁어모을 줄 아는 사람들로서 군사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전 능력도 없었기에 무서워 벌벌 떨었다. 각종 희비극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였다. 부랴부랴 큰 도장을 품고 도망을 치면서 성벽을 넘다가 다리를 부러뜨린 현장이 있는가 하면은 홍군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성문을 못으로 고정했다가 결국 생포된 현장도 있었다. 요행 도망을 치었다가 책임을 물어 총살당한 현장도 적지 않았다. 록곤현은 그 가운데 하나의 신뢰에 지나지가 않았다. 그 현장도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홍군이 떠나자 그는 혼란한 틈을 타서 시골로 내려갔다. 현성을 잃은 죄로 매일 전전긍긍하며 지내다가 이웃현에 가서 숨었다. 며칠 뒤 오룡훈 주석이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연속 몇 개 현을 넘어 도망을 치었다. 도망을 가다가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현성을 잃은 몇몇 현장들이 모두 홍군에게 처형당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현장은 끝내 이튿날에 독약을 먹고 자살해버리고 말았다. 죽은 뒤에 그의 몸에서 전보문을 찾아내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지금은 대군이 한창 공산비적을 토불하는 때이다. 여러 장병들은 반드시 몸을 바쳐 용감히 싸워야 한다. 고향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각 현 현장들은 더구나 현성과 생사 존망을 같이 해야지 소홀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 비적에 사기를 올려주고 우리 군사에 손실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소

구속 현장들을 엄격히 통제하여 비적이 오면 지방군대를 거느리고 사수하면서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 현성을 버리고 도망칠 경우 싸움터에서 도주한 죄를 물어 군법으로 엄하게 처리할 것이다. 종정. 한편 한동정과 김우래가 거느린 부대는 멀리 가지 않아 정치위원이 거느린 부대와 만났다. 록곤현 현장이 미리 무정현에 전화를 걸어둔 덕분에 근하게 대접을 받았다. 두 대원은 함께 원모로 출발했다. 뜻밖의 원모현의 접대 차원은 더 높아서 현장에 벌써 정부 관리들과 보안대원들을 거느리고 모두 길에 나와 줄을 서서 맞아주었다. 홍군 1군단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룡과 나루터를 손에 넣었다. 원모 보안대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얼떠름하게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었다. 설업과 영문이 홍군이 룡과 나루터에서 강을 건널 수 없게 크고 작은 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불살라버린 것이다. 홍문 공병련은 오강을 건널 때처럼 널판지를 사서 뗏목을 묶어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은 쉽지 않았다. 강폭이 너무 넓고 물길이 사나운 데다가

이러는 원인은 장계상한테서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전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보에서 장계상은 주덕과 모태동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지금 록원 무정 일도로 도망쳐 원모로 갔다. 거기서 금사강을 건너 북으로 사천에 들어가 서향전과 합류하려고 한다. 조후는 오기위, 리온영이 이끄는 각 종대는 백릉에서 비적들이 오는지 물샐 틈 없이 살피고 있다가 뒤쫓아 가로막고 둘러싼 뒤 없애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비적을 금사강 이남 지역에서 무찔러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비적을 놓친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비적을 놓친 죄를 물을 것이라는 말에서 비비린내가 났는데 설악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 비적을 놓치면 그 죄를 단단히 묻겠다는 데야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설악은 몇 개의 종대도로 어서 원모로 쫓아가라고 득돌같이 재촉을 하였다. 이제는 추격군이 홍군 후미부대에 얼추 다가갔다. 앞은 드넓은 강이 펼쳐져 있고 강을 건널 배는 없었다. 홍군 주의원들은 모두 미간을 찌푸렸고 웃음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었다. 이제 역사는 어떤 배치를 하는지. 한 가게 점원과 36명의 뱃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1. 밤이 깊었다. 금사강의 물결 소리는 더욱 묵중하게 들려왔다. 강에서 멀지 않는 집 코딱지만한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큰 길 가까이 자리한 작은 가게였다. 집주인 장복은 지저분한 침대에 구부정하게 누워서 아편을 피우고 있었다. 조인장 계십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홍군입니다. 누군가 창살을 두드리며 나직한 소리로 불렀다. 장복은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창문을 꽹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담뱃대를 든 손이 덜덜덜 떨리었다. 요즘 홍군이 온다고 소문이 자자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군대인지 200리 밖에 있다더니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다시 창살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인장, 무서워 말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홍군은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군대라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직한 소리가 또다시 들리자 그는 담뱃대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주었다. 얼굴이 새하얗고 씩씩하게 생긴 젊은이가 성큼 들어섰다. 회색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쓰고 허리에 사창을 찬 걸 보니 군관 같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렸다. 권총을 든 사람도 도로 보이었고 장총을 든 사람도 보이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정년 군관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집주인을 보더니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조인장, 배를 끼치게 됐습니다. 교평 나루토가 여기에서 뭡니까? 그 젊은이가 금방 문 밖에서 장복을 부른 사람인 듯하였다. 멀지 않습니다. 좀 내려가면 되지요. 배가 있습니까? 두 척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김보장의 것이지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아침 관아에서 배를 태워부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던데요.
젊은 홍

군이 서둘러 물었다. 그래서 배를 태웠습니까? 아, 모르겠어요. 정연군과는 어지러운 방안을 쭉 훑어보고는 장북의 어깨를 툭툭 쳤다. 조인장, 보안의 조인장도 넉넉한 분 같지는 않군요. 장복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뱃사공을 해서 먹고 살던 놈인데 그마저 잘리고 나니까 살 길이 없어서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 차려 밥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나가서 배를 찾아보고 싶은데 길을 좀 안내주면 안 될까요? 아, 그러죠 뭐. 장복이 시원스레 대답을 했다. 이곳은 낮에는 무덥지만은 밤이 되면 강바람이 불어 제법 쌀쌀하였다. 장복은 알몸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찬 바람을 맞느라 몸이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정연군관이 그걸 보고는 가방에서 낡은 옷을 꺼내 걸쳐주었다. 그는 한참 손사래를 치다가 마지못해 소매에 팔을 끼었다. 정연군관은 걸어가면서 강기슬개의 적들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장복은 건너편 통안연에는 사천군대 한 개탄이 있고 나루토에는 보안대 5, 60명이 지키고 있다고 선선히 말해주었다. 그리고 세관에 무장한 사람 둘이 있다고 했다. 강가에 이르렀다. 맞은편 강기슭을 바라보니 컴컴하기만 하였다. 불빛 몇 개가 띄엄띄엄 암을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삼봉우리는 거친 능선을 드러낸 채 높이 솟아 있었다. 철썩 철썩 물결 소리가 사납게 들려왔다. 어렴풋이 보이는 강물은 더 깊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었다. 나루터를 꼼꼼히 훑어보았지만은 배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강기슭 바위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김보장 내에서 뱃사공으로 일을 하는 장조만과 그의 15살 난 아들 장대조였다. 장조만은 쉰이 다 된 나이에 얼마 전 아내를 잃었다. 아들은 김보장 내 마부로 일을 하다가 말대꾸 몇 마디 했다고 쫓겨났다. 두 사람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밖에 나와 앉아 있었다. 조만 형님, 겁내지 말아요. 이 사람들은 홍군인데 부자만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요. 이분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장복이 나직하게 속삭이었다. 장조만이 망설이다가 대답하였다. 오해서는 배를 태워버리라고 했지만은 김보장 그 작자는 아까워서 안 태웠어. 아까 세 배를 강 저쪽으로 몰고 가던데. 그 낡은 배는요? 낡은 배는 못 써. 우리 시내 진머리에 있는 물구비에 숨겨놓았는데 물이 반쯤 차 있을걸? 이때 청년군관이 물었다. 아저씨, 거기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장조만은 대꾸가 없었다. 조만 형님, 앞장 좀 서주세요. 장복이 부축해왔다. 내가 가기 싫어 그러는 게 아니야. 장조만이 입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김보장이 아는 날에는... 그러자 장복이 곧바로 말을 받았다. 괜찮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럿이 같이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홍군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형님. 아버지, 가보세요.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장대조도 거들었다. 장조만이 일어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숲으로 덮인 물갈래에 이르러 보니 진짜 낡은 배 한 척이 있었다. 하지만 배에는 정말 물이 반쯤 차 있었다. 장복이 가까운 집으로 달래가 물통을 몇 개 빌려왔다. 사람들은 우르르 배로 내려가 물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너 멍청이 뭐라고 서 있어? 어? 어서 내려와서 물을 보내지 않고. 장조만이 아들을 나무랐다. 곧 물이 다 빠진 배가 기슬글로 올라왔다.
정연 군관이 내려가 배를 살펴보

더니 한숨을 쉬었다. 하, 이렇게 낡았는데 어떻게 물에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복이 웃으며 말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가 싱하니 달려가더니 낡은 이불을 하나름 안고 왔다. 이불을 찢어서 틈을 막으면 됩니다. 그러자 청년 군관은 허리춤에서 얼른 은전을 몇님 남짓 꺼내어 장복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마다했다. 받으세요. 우리 홍군은 인민들의 바늘 하나 실 한 오리도 거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불이 어디 한도체입니까? 한참을 옥신각신한 끝에 장복이 이불값을 받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5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봉자리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매일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그럼요. 네. 네, 항상 활기로 차 넘쳐서 네. 너무 보기가 좋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 활기는 어디에서 오는지.
0: 네.
1: 식을 줄 모르는 활기.
0: 그냥 이 스튜디오만 들어오시면 네. 활기 차 넘칩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오늘 뭐 조금 네. 그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십니다.
0: 안 좋아 보이죠.
1: 네. 네. 목소리가 힘이 없네요.
0: 네. 네. 좀, 네. 좀 그 감기랑 안 친하려고 하는데.
1: 감기가 찾아왔어요.
0: 홍관 선생님 대신 친해졌어요.
1: 감기가 찾아왔습니까?
0: 네. 네.

0: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1: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요즘 또 그 에어컨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된대요.
0: 네, 네. 그럼요. 네,
1: 무턱대고 막 틀어놓고만 있지 말고.
0: 네. 그럼요. 시간이 참 빠르죠.
1: 네. 네. 지나가고. 저희도 뭐 이제 방학을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지금 좀만 있으면 또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0: 네네. 네. 그래도 방학이 있어서 너무나 좋죠. 네,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1: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네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자, 오늘 어떻게
0: 혼자.
1: 네.
0: 번조아리랑을.
1: 번조아리랑.
0: 네. 지금 충전해야죠.
1: 충전.
0: 네.
1: 연습들 좀 하셨나요?
0: 어떠셨어요?
1: 대답이 없었어요.
2: 좀 했습니다.
3: 예.
1: 요거요?
3: 가운데.
4: 우리 잘 지키지 않습니다. 거리 멀어.
1: 그래요?
0: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1: 잘. 말이.
0: 예. 말이. 얘기하니까.
1: 목소리를 조금 높여. 네. 안 느낍니까?
0: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3: 느낍니다.
0: 네. 들리죠? 네, 네, 번조아리랑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
2: 네.
1: 네. 네. 많이 하셨나요?
2: 조금.
1: 조금. 조금. 네.

0: 네, 이 부분은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꺾으셔도 되고 밑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편하신 대로 네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쉬우시면은 나를 왜냐면은 나 하려면 음이 좀 높잖아요. 네. 그렇죠.
1: 위에서 질러야 되니까.
0: 네, 위에서 질러야 되니까. 그래서 네. 나를 시작.

0: 잘하셨어요.
1: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지난 시간보다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1: 그럼요.
0: 아까 이제 그 반장 선생님께서
1: 네.
0: 오늘은 한 사람씩
1: 네. 부르시겠대요.
0: 부르시겠대요. 한 사람씩
1: 왜 솔직히 이렇게
2: 이제
0: 한 사람씩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 그래서
0: 아 시키면
1: 네.
0: 지금 그 할 준비를 다 하고 오셨나봐요.
1: 그럼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0: 열심히
1: 네. 자. 노래를 한 사람 부르실 때는 그 가운데 마이크를 쥐고 하시면 돼요.
0: 가운데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네. 노란색 마이크
1: 네.
0: 네.
1: 네.
0: 예.
1: 네. 한번 무대에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0: 네.

0: 자신 있는 네. 가장 자신 있는 분 누구실까요?
1: 반장님부터 하시죠.
0: 반장님부터 하시겠어요?
2: 아니, 여기서부터 하라고. 여기서부터.
0: 어, 마이크를 제일 먼저 잡았으니까.
1: 네, 그렇죠. 네.
0: 제일 먼저 잡은 분이 그러면 시작해 보십시오. 네, 앉은 자리에서 하는 거죠?
1: 네.
0: 앉은 자리에서?
1: 네. 네.
0: 네. 뭐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마음 네. 편하신 대로.
1: 네.

0: 잘했어요.
1: 아주 경기 방울먹이 막 나오시네요.
2: 방울먹이 네. 잘 나오십니다. 네. 네. 아주 편안하게 잘하셨어요. 편안하게. 네. 이게 노래라는 거는 이렇게 편안하게 네.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부르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네. 물론 부르는 사람도 편안해야 되지만 그렇죠. 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네. 네. 자, 그래야 이제 또 듣고 싶죠?
1: 또 듣고 싶죠. 네.
2: 다음 분.

0: 잘하셨어요.
1: 잘한다.
0: 잘 아니 다 잘하시네요.
2: 소매야.
0: 예.
2: 자 소매야.
1: 그럼요. 오늘 오늘 가운데 앉으신 안 학생은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0: 서로.
1: 근데 하실 것 같은데요.
0: 배려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1: 네네. 맞아요.
0: 서로 마이크를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누구나 다 한 네. 번씩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먼저 하든 빨리 하든 뭐 해야 되니까.
1: 네.
0: 예. 자.

0: 연습을 좀 하긴 하셨나 보네요. 다들. 네.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아, 제가 합니까? 예, 예, 예, 예. 오늘 뭐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1: 컨티예요.
2: 감사합니다.
1: 네, 색상이. 네, 네, 네.
0: 다음 날에는 뭐 어떤 색을 입고 오시겠어요?
3: 빨간 옷.
0: 빨간 옷을 나한테 빨간 옷이었어요.

0: 잘하셨어요. 야, 시김치를 너무 네, 잘하시네.
1: 반장도 네. 반장님도 너무 잘했어요.
0: 네.
1: 아주 뭐
0: 그럼요.
2: 감정을 넣으셔 가지고
0: 네. 네.
1: 좋습니다. 자, 그다음
3: 이 안 회장은 오늘 첫날입니다.
0: 네. 네. 이분은 아리랑 워낙 잘 부르셔서
1: 네, 뭐
0: 네, 부르실 것 같은데요.
3: 아리랑 기억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날.
1: 네, 네. 괜찮습니다. 자.

0: 얘기하셨는데
1: 너무 잘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냥 네. 뭐 다들 그래도
0: 네. 그러니까요.
1: 예. 네. 잘하셨어요. 그다음
0: 자, 마이크 지었습니다.
1: 마이크 벌써 넘어가셨나요? 마이크가 빨리 넘어가시네요.

0: 잘하셨어요.
1: 뭐 이렇게
2: 네, 오늘 다 잘하시네.
3: 완전 잘하시네.
4: 완전하게. 네.
3: 목이 나와서 이제.
2: 네.
3: 맞아, 숨이 아예 나온다.
1: 안전하게 하시네.
5: 전에 막 배울 때는 네. 이렇게 안 배웠단 말이에요.
3: 네. 막 배웠는데, 거기서.
5: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했지. 배웠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어느새 발병 난다. 이래가 이게 심해. 이게 참 더 이렇게 했는데.
3: 감정이.
5: 예, 근데 여기로. 헷갈려가지고 네. 좀 하기 좀
1: 그렇죠.
5: 가마지
2: 시김새가 들어갔죠. 네.
1: 자신감이 좀 덜하다. 왜왜 왜 저기 뒤에 분은 안 왔습니까?
2: 잘하시는데요.
3: 하겠다 제. 하겠다는 게 뺏어간다.
2: 나중에
3: 다
5: 배야지.
3: 같이.
1: 아니 꼭 하셔야 돼요. 안 돼요. 다들 하셨는데.
2: 네, 괜찮아요. 아니 저분은 은근히 잘하시면서
1: 다들 같이 하시고
2: 옆에서 보시니까 괜찮아요.
1: 되니까 괜찮습니다.
2: 네.
1: 네. 그 앞에 선배분들이 다 하셨는데 하셔야죠. 네.

0: 결혼 잘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못한다고. 본인이 자꾸 못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셨어요. 그 식임새 그 부분에 가서도 못 가서 이 부분도 천천히 아주 잘하셨어요. 네. 아니 자신감 갖고 하세요. 아 수수바스.
1: 끌어봐.
2: 수수바스. 네.
3: 무슨 이제 뭐
0: 처녀.
1: 처녀.
3: 아직도 10대 처녀. 수수 보시면 어떻게?
0: 그래서 10대 처녀도 수수바 안 해요.
4: 그분이 가르치는 잘 주시는데 제가 그거 보답 제대로 못할
0: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5: 괜찮습니다. 네. 어미란 쌤 한번 보답해 보세요.
0: 코맹맹 코맹맹
5: 괜찮아요. 코맹맹이로 보답하십시오.
0: 코맹맹이로
5: 보답. 자

0: 네, 잘하고 있어요. 아니, 코맹맹이 뭐 코맹맹이도 참 좋네요.
1: 좋네요.
0: 네. 뭐 아주 잘 보답하셨어요.
1: 잘 보답하셨어요. 네. 어, 홍건수님 코맹맹이 아니니까 네, 하셨죠.
0: 그렇지. 예. 보답을 잘 하셨죠.
1: 보답하시죠. 바로 똑똑하게 보답을 하시죠.
2: 지기를 빼서.
0: 그리고 네. 그 지금 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잘 부르시긴 잘 불렀는데 네. 그래도 몇 개 부분은 조금 더
1: 짚고 가셔야 돼요.
0: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네. 아, 네. 이걸 꼭 밑에서부터
1: 두 개
0: 끌어서 올려야 돼요. 음이 두 개거든요. 두 개. 아리랑. 그 다음 또.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갑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아리랑 아리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2: 그게 다른 점이지.
0: 네네네. 예. 네. 그 다음 또 올라가죠. 여기서 하다가 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3: 네. 내려와요.
0: 내려와야 됩니다. 아라리요. 그다음 또

0: 네, 잘하셨어요.
1: 오늘 잘 배우셨죠?
0: 아, 잘 배우신 것 예. 같습니다. 더없이
1: 심리도 심리도 아니고 심 아리랑 마찬가지로 심리도 못 가서 네. 천천히 하시면 다 돼요. 네. 아, 그리고 방금 우리 그 처음에 할 때도 아, 두 한층이 올라가서 아리랑 아 이거 올리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그냥 아리랑 아니에요.
0: 아아 꼭 있습니다.
1: 그렇죠. 요즘 아리랑을 가르치는 그 학원이 많더라고요.
0: 그래서 아리랑 많이 가르쳐야 돼요. 네. 무엇보다도
1: 그렇죠.
0: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가르치든 상관없습니다.
1: 예. 네.
0: 아리랑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1: 그렇죠.
0: 전통이 됐든 뭐 계량형 아리랑이 됐든 네. 뭐 어떤 아리랑이 됐든 아리랑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1: 그럼요.
0: 네. 번조가 됐든
1: 그렇죠.
0: 개소가 됐든
1: 네. 그렇죠.
0: 개소한 아리랑이든 네. 번조 아리랑이든
1: 네.
0: 많이 가르쳐야 돼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 그 다만 저희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그렇죠. 원맛으로 네. 오리지널 맛으로
0: 네.
1: 가르쳐 드린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0: 그래서
1: 이왕이 예, 이왕이 배우실 때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그 네. 아리랑 곡에는 사실 어린 아이들도 부를 수 있어요.
0: 그럼요.
1: 근데 시김치를 안 넣고는 다 부를 수 있죠.
0: 네. 지난번에 제가 그 노래 대잔치
1: 네.
0: 갔을 때
1: 네.
0: 아주 그 어린 동무가
1: 네, 네.
0: 어린 동무가
1: 네.
0: 그 어머니랑 같이 나와서
1: 네.
0: 딸 둘, 큰 딸, 작은 딸,
1: 네.
0: 어머니 세 분이 아리랑을 불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리랑이 뭐 잘 불렀든 못 불렀든 그걸 떠나서
1: 네.
0: 저렇게 어머니가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리랑을 부른다는 그
1: 참요.
0: 자체가 너무 보기
1: 에이.
0: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칭찬해 줬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럼요.
1: 잘하셨어요.
0: 네.
1: 네. 우리도 여기 앉으신 분들이 아리랑을 네. 정말 제대로 된 아리랑을 배우시고 나서 이제 또 격이 다른 아리랑을 부르셔야죠.
2: 따라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0: 네.
1: 그럼요.
2: 그래서 네. 잘 배워가지고.
1: 네. 이제는 시김치 같은 건 못 가서
0: 네.
1: 이 부분도 다 잘하시잖아요.
0: 다 잘하시죠.
1: 네. 네. 그래서 다만 심리도 못 가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0: 민요가 참 묘하죠. 네. 한 글자에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1: 꽁꽁거렸는데도 맛이 들리지.
0: 맛있죠. 우리가 그 냉면을 드실 때 거기다 그냥 국에다 잡수기랑 뭐 소고기도 엮고 닭갈비도 넣고 뭐 김치도 넣어야 맛있죠. 마찬가지예요.

0: 자,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본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2: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미란이었습니다.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 광조, 담양, 사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는데요.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특히 심폐리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한 림상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장병 환자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참 답답한 증상 가운데서 입이 마르면 혹시 당뇨인가, 입이 쓰면 내가 혹시 뭐 담낭에 뭐 이상이 있는가. 그러면 특히 제일 답답한 것은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는 이성을 칫솔질해도 해결되지 않고 위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데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다면은 기본으로서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이 초온 청심환에 어제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예.
2: 예. 예, 이거 쓰고 지금 여름에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아, 반년 썼으면, 예. 한 개료정 반을 썼네요. 예, 예. 네, 잘 썼습니다. 예.
2: 네. 그런 게 지금 내 심장을 해서 나도 많이 이게 고생했습니다. 예, 조금 나가도 예, 좀 돌아다니기 허리 나가서 예, 조금이라도 숨이 차가지고 전에 나가 돌지 나가서 예, 동기들이랑 같이 놀지 못합니다. 나가서.
1: 아, 예.
2: 조금 앉아 놀기도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숨이 잘 올라오지 않죠.
1: 예, 예. 예.
2: 그다음에 조금 걸어다니기도 매력이 없고 숨이 허리차고 예, 식은땀도 바짝 나고 이런 증세도 있지. 그다음에 예, 또 같이 다니기도 어떤 때 입에서 냄새가 시작이 나니까 옆에 사람들 그 싫어하잖아.
1: 아, 그렇죠. 자기 손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예, 예.
2: 예, 예. 냄새 내재물도 알기는 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냄새는.
1: 그렇죠.
2: 알기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식사하기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난처한.
1: 그렇죠. 난처하죠. 예, 예.
2: 예. 그래서 뭐, 난, 이, 뭐, 언니, 잘, 치아가 그래서 자꾸 언니 뭐, 염증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아, 거기에 문제가 아예
1: 씨. 아, 예.
2: 그게 아닌데,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게 심장을 내가 이게
1: 다.
2: 예. 그리고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되면 목에 가려 자꾸 맞히고, 기침이 자꾸 많은 기침도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서들이 어떤 내 판력 구두 있을까나 예, 입안에 냄새 나는 것도 이렇고 지금 예, 입안에 마르거나 입안에 식었고 저 입에서 예, 저 뭔가게 되면 뭐가 마르고 이런 정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아,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됐었다. 그렇죠. 그럼요.
2: 예, 예, 지금 나가 어떤 친구들과 예, 놀고 뭐 활동도 하고 다시 이래도 지금 예, 매검줄 모르고 숨이 뭐 차거나 이런 것도 이렇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2: 아, 이제 반년 썼는데 이 약에서 효과가 잘 봤습니다. 지금 예, 숨을 내가 이 보니까 내 숨을 쓸수록 지금 전제 더 도와집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2: 네, 그러니까 내 이 약은 아무래도 꾸준히 오래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지금 이번에도 오늘도 예, 한,

0: 저기 아까 더 배달 받으려고 그랬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33-95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정원 정...

0: 머리 갈아야 되고 머리가 항상 흐리터분에 맑은 날씨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 터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누워 있던 타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세 통 쌀까 한 통 더 줍니다. 예. 그래서 그거 먹고 나예. 아이 그런 이발 그렇게 고쳐하던 게 그게 이렇고
1: 벌써 예 그게 한 달 반 차고 드린데 예예
0: 네 목이 그렁그렁 하던 게 이렇고 벌떡하는 게 이렇고 모자를 못 눕던 게 발 눕고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던 게 맑아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고 밥을 덜 되라고 합니다. 내 정말 영약했습니다.
1: 예.
0: 그랬던 게 몸이 불어나서 어떤 군도 한 대끔 불어나서
1: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0: 예, 그래 예, 활동 예.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 야 새 청춘 얻은 것 같더랍니다.
1: 예.
0: 어디 나 먹으면 병도 떨어집니까? 바로 떨어지지 않지요.
1: 한 가지 불편하면 다른 한 가지 떠등달아 불편하게 되고 예, 이렇죠.
0: 등달아 예. 아파나고 이러든지 이거 먹고 그래. 야 저는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이 약의 또 9각 배달해서 또 쓰려고 장기적을 쓰자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심장이 나빠서 19년도에 가서 심장에 두 자를 두 개 넣었습니다.
1: 19년도 예, 어제는 7년 됐습니다. 예.
3: 그런데 그래도 한 몇 년이 이렇던데 가서 와서는 내가 심장이 또 답답하고 예, 맥이 없고 가슴이 키우고 숨이 차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돈 두지 않았으니까 예. 아 그래서 다 없어졌습니다.
1: 예예.
3: 돈 두지 않은 심장이 용도 없습니다. 남의 심장약에 이전에 많이 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써도 효과인데 이 돈 두지 않은 일에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이리 쓰리면서니 나 걸쳐서 하고 다 서너 매라 가는가 그래도 섬이쳐서 예.
1: 그 정도면 심각합니다. 예예.
3: 예. 무슨 발에 한 발달 4명이 좀 힘들어 말입니다. 그전에
1: 예예.
3: 그 지금부터 상담에 어떤 먼 어떤 시장에 가서 차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1: 예.
3: 아 그게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계속 쓰라고 그랬다.
1: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기본으로서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서 지금 정도에서는 두 번씩 견제하시면서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3: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반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의 각 신약대학방 번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의 한각 그리고 9각의 세각 18각의 6각 이 정도까지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그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의 한각이겠다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고 지금 9각의 세각은 12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넉 달치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이런 질병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흘 끊으면 효과 원래 효과가 오히려 뒤번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9각의 세각을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하고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갖고 나가거나 혹은 붙여보내거나 이럴 때는 비교적 그 곽수를 많이 사게 되었는데 기본 그 피겔로 놓고 말하면 12각을 사면 6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에 한각 이런 비례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지금까지 외국 생활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해관에서 문제점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시고 거기 붙여보내고 이러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동료들, 친인들, 형제들 이렇게 쓰면서 아주 외국에 많이 나가는 이런 비례가 높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멍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

0: 하고 부상이 거의 접근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장이 이상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혀끝이 재빨갛게 되어 있거나 혀 변두리가 재빨갛다면 간 열로 혀 바닥에 많이 철개가 앉거나 붉어진다면 위열로 주악의 심장 열로는 혀끝이 재빨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출원할 때게 되면 펑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바로 우리 심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심방과 심실, 심방피 들어오고 심실은 피 나가는데 심방피 들어오는 간다 또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좌심방, 우심방,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피가 나가는 간에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나가야만이 심실이 각 기관에 피를 보내겠는데 여기에도 또 을젠바, 산젠바라는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자 후 열렸다 닫혔다를 정상으로서 그 진행되는 경우에는 10만 차자 후 열렸다 닫혔다를 이거 반복하게 되는데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히 심방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황찬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그렇거니 심장병이 일조이겠지 이렇게만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여기에 아주 경각성을 높여서 치료해야 되지 만약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큰 병원이가 큰 수술 몇십만에 50만원 이 정도 쓸 수 있게끔 그 판막을 바꿔야 됩니다. 그 판막을 뭘로 바꾸는가 거기에는 거기에서 전업으로 하는데 동물이 판막 이것으로서 바꾸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어지간한 병원에서는 못합니다. 아무리 산자병원이라 또 특수하게 심장병 이런 판막 이식을 하는 이런 데 가야만 되는 건데 평소부터 이것도 심장 근육이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을 심장 근육을 전면적으로 살려주는 심장 근육에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줘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판막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자기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차서 아우 꼼짝 못하겠네. 몇 층은 얼마 되지 않니 2, 3층 오르는 것도 몇 번 세어 오르고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자기를 가다 놓는 이런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와 햇빛 조임도 하고 적당한 움직임도 해야 되는 건데 숨이 찬 증상은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에 속하니까 본 제품을 쓰시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평균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1분에 40몇 차,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고 머리가 아프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거나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할 때가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심장병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좋은 통지만 예, 나도 수구설 이용 좋습니다, 지금.
0: 예.
2: 내 쓰고 심장병이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전에 일이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동생이 한국에서 와서 보디만에 자기도 이 심장에 수태 많이 고사했다고 들이 쓰겠다해서 이전에 쓴지 한 1년 그 된다.
0: 예.
2: 시동생 그런 게 아무 일도 없이 현장 일 한다 되니까.
0: 아, 이 제품 쓰시고 기본으로 예. 정상 돌아오셨다.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이 예. 오늘이 또 붙여주자고 그랬다. 거기 현장 사람들이 쓰는 게 많아서 많이 돈 붙인다.
0: 그렇죠. 아주 많이 건네가는 경우가 지금 기본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 33에 다섯 개 오버.

0: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이 아닌가고 인정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황차 소화가 잘 되면서도 때때로는 저음식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중요한 한계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리간허외완이라고 있습니다. 리라는 유리하다는 리. 간, 간은 아주 중요한 소화장계에 속하는데요. 리간허, 합평이란 허. 그리고 위라는 위, 리간허외완이라는 이 제품 함께 적당하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전반 대사를 조절하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북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 전역을 아우르는 소비 전경 배치를 통해 도시의 활기를 경제 저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4회 연변 야영 관광 축제가 용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총공에서 알샘드로 구축을 한 종업원 자녀 여름방학 위탁 관리반이 큰일 원만히 결속됐습니다. 한때 하나의 인기 인터넷 명소가 연길이라는 도시를 전국에 알렸다면 지금은 연길 곳곳에 자리를 잡은 다양한 특색 전경들이 전역을 아우르는 소비 활력망을 형성을 하며 내수 잠재력에 집중적인 방출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길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핵심 질소로 삼고 디지털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해민 정책을 더해 소비 전경의 혁신 승격을 부단히 주동함으로써 단일 지점의 두각에서 전역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특색 소비 촉진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을 이끄는 새 명함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입장권 부본 연동 플랫폼이 전면 가동된 가운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등 활동에 힘입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체육 활력을 소비시장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원활해졌습니다. 적지 않은 축구 팬들은 또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으며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도 크게 늘어 체육이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길 삼군냉면 용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꽃냉면 브랜드가 연길 조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고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데도 큰 도움이 됐으며 매장 손님도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연결시 소비 전경 변화는 여기에 이뿐만 아닙니다. 20여 년의 도시 기억을 담고 있는 수상시장이 전면적인 승객 해조를 거쳐 새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침 경제의 명소로 부상한 수상시장은 문을 여는 동시에 800여 개 점포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1, 2층에는 표준화된 특색 상가와

평민매대가 마련을 했고 모두에게 익숙한 김치, 순대, 찰떡, 산나물 등 전통 먹거리를 그대로 유지하여 예전의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문화예술 분위기의 책 카페가 조성이 되어 주민들의 휴식과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수요를 함께 충족시킵니다. 이로써 비좁고 혼잡했던 소비 환경에서 벗어나 단순한 점포 운영에서 다원화 경영 모식이 집결된 복합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개업 당일 고객 유동량은 연 5만 5천 명에 달했으며 넘치는 인기는 수상시장의 본영 발전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수상시장 경영업주 부성명입니다. 수준이나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활 정신은 더 짙어졌고요. 사천 관광객 장교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 시장이 이렇게 흥성할 줄 몰랐어요. 방금 김치를 맛봤는데 아삭하면서 달콤하고 약간 단맛이 돌아서 시원하고 개운했습니다. 연결해서 소비 활력은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지며 야간 경제는 도시 활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상무부 2026년 중화미식 모임계를 음식 소비 촉진 중점 활동인 2026 중국 연결리 불고기 미식 축제가 7월 중순 1978 문창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유명 불고기 브랜드와 연결 우수 본토 음식점 100개가 한자리 모여 각지 특색 불고기와 연결 민속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제16회 연결 버드와이저 맥주 축제가 개최되는데 20여 개 현지 유명 음식 브랜드가 참여하고 전문 공연팀 무대가 더해져 주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즐기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빈 관광객 한태가입니다. 연길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고 이곳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곳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경기 경제에서 새롭게 탄생한 시장에 이르기까지 불고기 축제에서 맥주 축제에 이르기까지 연결시는 저력 배치로 단기적인 유동량을 지속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시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19억 9,700만 원에 달해 3.6% 상승을 했고 한도 이상 단위 소비품 소매액은 46억 5,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1% 상승을 했습니다. 한도액 이상 숙박업, 자동차, 통신기자재 판매액은 계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시 한도 이상 단위가 공공인터넷을 통해서 실현한 소매액은 7,215만 2천 원으로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는 특색 우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소비 전경을 조성을 하여 도시 활력과 장성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주당이 선전부에서 지도했고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용정시 이민정부에서 주최했으며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주상무국 연결시 커피협회에서 협조한 제4회 연변 야영관광축제가 21일 저녁 용정시 양전백세 운동휴가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당일 저녁 7시 경쾌한 음악소리와 함께 명태응원춤이 등장을 하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어 무용 영산홍 공연이 펼쳐져 연변문화관광 IP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가동식에서 주최 측은 연변 야영커피 유람 안내 및 문화관광 상업체육 소비 촉진 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양전백세 운동휴가 풍경구, 연결식 커피협회, 해란강 축구 문화소재, 로띠번 커피가 합작협의를 달성했습니다. 이어 꽃불쇼가 펼쳐져 야영지의 밤하늘을 밝혔고 관광객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들고 이 낭만적인 순간을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별하늘 야영지, 커피향 장터, 활력이 넘치는 야영장, 클라우드 쇼핑 등 4개의 부분을 내와 야영 플러스 커피 플러스 미식 플러스 소통 플러스 소비 몰입식 전경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합니다. 연결식 커피업회 회장 황춘선입니다. 커피업체 32여 개를 초청을 했습니다. 커피를 비롯한 음료 외에도 간식도 있습니다. 야영

0: 그런 비슷한 속성이 있게 저희는 이렇게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번 야영 관광 축제는 야영 커피향, 여유로운 연변을 주제로 야영 플라스를 핵심 모식으로 야영 장비 전시 판매, 특색 미식, 민속 공연, 야외 운동, 모형 문화재 공연, 농특산물 판매, 문화창의 제품 보급, 커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하여 새 관광 소비 전경과 소비 경영 모식을 힘써 구축을 하고 연변의 야영 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사흘간 펼쳐지는 이번 활동은 연변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관광객 림우택입니다. 저는 연길에서 왔는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번이 규모가 더 크고 미식이 더 다양하며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 다음에 또 방문하렵니다. 양전백세 운동 휴가 풍경구 영업중심 경리 장금휘입니다. 우리 풍경구는 재반 보장 사업의 전력을 다하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연변의 야영 문화, 커피 문화, 민속 특산이 더 널리 알려지고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레저 체험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1: 조 총공에서 알심드려 구축한 종업원 자녀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이 근일 원만히 결속됐습니다. 전조 76명의 종업원 자녀들이 위탁관리반에 참가해 다양한 특색 수업과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알찬 방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에서는 일상 돌봄, 학업 지도, 홍색 교양, 취미 활동 등 4가지 분야를 통합해 전통 문화 보급, 안전상식 교양, 취미 체육 활동, 장의 수공 제작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알심드려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의 방학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 했습니다. 교실에서는 각종 특색 수업이 다채롭게 펼쳐졌는데 무인기 실습 수업은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작대 앞에 모여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시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종 아래 무인기가 날아올라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악기 수업 현장 분위기도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서 동심을 마음껏 발산하고 예술적 정서를 키웠습니다. 이 밖에 위탁관리반에서는 영상으로 배우는 사상정치 수업이라는 특색 교수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는 바 연변 노동자 문화궁 극장 상영 자원을 토대로 대형 화면 몰입식 관람 형식을 통해 아이들이 혁명 선배들의 분투 과정과 격동의 세월을 되돌아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홍색 씨앗이 자연스럽게 어린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가곡 정회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수업과 세심하고 따뜻한 돌봄 봉사를 통해 아이들은 알찬 방학을 보냈습니다. 위탁관리반 학생 장자목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 우리는 무인기, 활쏘기 등 재미있는 수업에 많이 참가했습니다. 무인기는 우리의 반응 능력을 키워주고 활쏘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도록 해줬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즐겁고 보람찬 방학을 보냈습니다. 학부모 주혜입니다. 주총공회에서 우리 종업원들의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5일간의 위탁관리 기간에 아이들은 풍부한 수업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이곳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총공회 위탁관리반 소반 담임교원 손자가입니다. 25일 동안 매우 알차게 보냈고 아이들의 성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다음 방학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어린이들이 공회 위탁관리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장컵 중국길림 제3회 변경달리기 계열 경기 훈춘역 활동이 일전 훈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체육국과 조정부에서 주최했으며 2개 참가 조별을 설치했습니다. 그중 10km 순위 경기는 훈춘 와스도크 활락섬에서 출발해 비나 남도를 따라 달리다가 5km 지점에서 결승점으로 돌아왔습니다. 5km 달리기도 훈춘 와스도크 활락섬을 출발했습니다.

0: 출발점과 결승점으로 하고 비나 남로를 따라 2.5km 지점까지 달린 후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달리기 애호가들은 아름다운 훈춘에 모여 변경 경주로를 힘차게 달리면서 훈춘 특유의 생태 경관과 인문 풍정을 만끽했습니다.
1: 2026년 길림운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보충경기가 22일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연결팀이 6대2로 화룡팀을, 훈촌팀이 3대2로 도문팀을, 왕창팀이 3대1로 안도팀을, 용정팀이 3대0으로 도나팀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이긴 용정팀이 잠시 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정부 판공실에서는 21일 통고를 발표했습니다. 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4월 20일 공포 시행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및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 방법 교정에 따라 주당의 주민 정부의 동의를 거쳐 2026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 휴식 시간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배치하기로 합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은 정상 출근이고 9월 5일과 9월 6일은 정상 공휴일입니다. 연결시 여러 부문은 일전 연합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 주변 여행 촬영 업체에 대해 경영질서 검사를 실행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영업 관련 증빙 서류와 여행 촬영 상품 가격 공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저가 유치, 临시 가격 인상 등 교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을 했으며 경영자들에게 길거리 손님 끌기와 도로 점거 홍보 행위를 엄금한다는 점을 재차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연결시 여행 촬영 업종 위법 교정 위반 행위 정돈 통고 6부를 배포해 경영자들이 합법적이고 교정에 맞게 경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최근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화룡 삼림공안본국, 삼림사건수사대대 민경들은 부상당한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 너구리 한 마리를 발견해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는 실제 성과로 관할 구역 생태자원 안전을 지키고 전역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호전과 고품질 발전에 조력한 사례입니다. 도문시 도서관은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유산 손끝의 동심 무형문화유산 학당 은박화 제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은 재미있는 금속 창작을 매개로 소녀 아동들에게 전통 석박공예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가 있는 실천 체험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사표문이었습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강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심리방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심리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활동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시다. 8월달 우리 활동인데 장약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심리방 본약시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시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 푸른 팔 누이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시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이런 세트를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치료범이 기를 조절해 주고 기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0: 계획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에, 이렇게 기를 조절해주면서 혀를 보충해주는 약을 써준다 할 때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죠. 예. 에, 만약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다면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 잘 될 수 없습니다. 예.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죠. 예. 예.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예, 소홍화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장약 심리방을 제조하는 데서 주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이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준다. 예.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예.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로 나타나게 되죠. 예. 항산화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예. 에, 이럴 때는 사과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서 사과라는 세포가 변하죠. 예. 이런 사과 가 산화되는 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예. 예, 이럴 때 우리 몸이 비유하면은 우리 몸이 좋은 군대가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소홍화, 서상에서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 소홍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쓴색소하고 또 크로신이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은 만성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홍경천에는 유효 성분인 살리드로사이드, 타이로솔하고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그리고 다당류하고 아데노신, 스쿠알렌하고 셀렌, 아연하고 폴리페놀 계열물질, 그리고 슈퍼옥사이드, 그리고 또 디슈무 미타제 그 SOD는 세포의 저산소 내성을 강화하고 고온 식물이 아주 악랄한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서 효과가 아주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대전합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0: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예.
2: 네, 그 진유빵 먹는 환자인데.
0: 예.
2: 그 이렇게 네, 이전에 변비 요할링인데 저는 1년 거의 저기 이 진유빵 먹었습니다. 굉장히 심장도 우드는 많이 나섰고 그 노공이도 많이 나섰고.
0: 예.
2: 그리고 저기 그 혈압에 매일 제가 뒤지 먹었습니다. 이런 대로
0: 예, 예.
2: 아침에 저 빵랑생 알리띠피로 먹고 점심에 저기 한 시에
0: 예그
2: 그거 저기 그 혈압약 먹고 그다음에 오후 3시에 또 캉디사탕
0: 예.
2: 먹었습니다. 예, 그래도 계속 혈압 올라가세요. 그래서 항요할링에 꼽게 다녔습니다. 한 달에도 한 서너 번은 닦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우선은 1년 거리 먹었는데 1년 동안은 한 번도 예 지금 병원으로 좀 안 갔습니다.
0: 좋죠. 그게 다 그 예. 큰 수확입니다. 그게.
2: 예.
0: 한 달에 몇 번씩 갔다는데 예. 병원은 요할링에 실려서.
2: 예. 예. 그 저기 뭔가 전화기 모는 그냥 그저 중심만은 그냥 곁에다 놓고 가방이나 어디 나갈 때는 가방에도 또 어느 가방이나 다 있고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것도 예, 안 갖고 다니고
0: 좋죠.
2: 그리고 예 그리고 저기 무슨가 혈압도 지금 이 약 혈압약도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먹습니다.
0: 아.
2: 그래서 선생님이 그 토방범 알려준 그거 이래 지시대로 그래, 그냥 그렇게 먹었대만에 혈압도 얻어내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0: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면서 예. 그 혈압약도 안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 예,
0: 안쪽 예시만 해가지고 좀 예. 받아들이기 좀 바빠 하는데.
2: 예. 그래, 알리 띵푼 그 어미리 딸이 애냐 청.

0: 걸로 가서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먹습니다.
1: 예, 그 두 가지 다 끊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미 요즘 두 가지는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1: 예.
0: 예. 예. 예. 예. 선생님이 이 동양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래.
1: 예.
0: 네, 예, 오, 난 그저 예. 우리 마을에서는 나를, 저기, 어느 노치를 그러는가 이래. 아, 그 요한링군 노치 그랜다. 이러고야 알지, 나로. 이름 대서는 모릅니다.
1: 예.
0: 이렇게 알았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정말 좋은 약을 그런 강의를 했
1: 선택을 잘 하신 거죠. 아무리 강의를 해도 선택을 아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0: 네. 예. 병원 아이가 그 아예 올매 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영,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1: 아, 예.
0: 나는, 이 다음에 이제 더 완전히, 이것도, 예, 뭐인가, 이래, 치료를 완전히 더, 잘된 후에는, 오, 선생님이, 정말, 원을 뭐, 그것 정말, 예, 야, 크게 나 못이고 해서.
1: 아유. 예.
0: 만큼 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1: 아이, 그래서, 예, 그, 예. 본인이 치료를 그것도 잘 받고, 어째서나 완쾌하십시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장애학 심리방 먹고 있는 한자입니다.
1: 예.
3: 저는 이렇게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멋이 산도 두번 와다니까 반신 주시고, 거기다 얼굴 말이 어느 장애에 눈이 다도 피고, 약이나 물 먹으면 태그도 오고, 밥 먹기 좋다, 힘들고, 정말 많은 약을 썼지만은, 그것도 햇돈만 팔고, 그것도 구분기만 걸고, 시간 낭비만 했댔습니다. 그래다 옛날부터 이 소장약이 좋단 소리인들 했는데, 써먹보니까, 실상 써보니까, 나에, 정말 이만큼,
1: 이 세상에, 아직도
3: 이 세상에 이런 좋은 약이 있겠는가, 난 자꾸 생각합니다.
1: 이 약이 네. 나쁘면은 근본상 어서 내리면 우리 저희가 지금 강의 드린지 이 장양 심리가
3: 5년
1: 맞습니다. 5년 5개월이 되는 날인데
3: 예, 선생님이 첫날이자 나도 예. 그런 소문을 싸서 쓴 한
1: 예, 그렇죠.
3: 약이 효과 좋길래 이날이 때까지
1: 그렇죠.
3: 계속 쓰고
1: 예.
3: 있습니다.
1: 예.
3: 야, 정말 약을 써보면 정말 내병 치료하면 최고 이사라 하지만 내병 빼고 볼까 최고 약이고 아이 그런 명약입니다.
1: 하하, 예,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3: 저는 이렇게 심장도 지내나 봐서 우리 남편은 거서 저는 안 빼도 우리 아들 와도 이랍니다. 저는 사다 잔 너네 엄만 사다 잘못될 사람이라고
1: 이랬네. 하하, 예.
3: 자기는 내 옆에서 자지만은 손에다 땀 집으신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1: 네, 심사에 얼마 좋아지겠습니까, 손님이?
3: 예, 밤에는 막 소리치고, 그래서, 그때는 숨이 올라와서 앉아서 막 벌벌벌, 막 같은 막대 나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신 없는 차 했는데, 그리고 이 주시완 쇼생 아니요, 그래서 어디에 수방 칸이요, 가방이요, 그래서 머리맡이요, 어디나, 그래서 다 놓고 있었대요.
1: 야, 숨이 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저희가 이거 강의 들으면서 저희한테 전화와 말하는 게 너무 숨이 차가지고 소리 남편이 알까봐 그 주방 칸에 그 짝현이 가서 가만히 거기서 퐁퐁 뛰었답니다. 막 너무 숨이 차가지고. 아유.
3: 어쨌든 이 머리맡에 약이 있어도 엄두는 말이 나무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몸이 그래도 물 펀지되고요. 그래서 좀 딱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
1: 약은
3: 5년 5개월째 한 번 병원 아이 같습니다. 이 약은 그래서 이제 다 된단 말입니다.
1: 예.
3: 아, 약을 정말 써보면 이렇게 명약입니다, 이게.
1: 이제 그 부분이 보시오. 요알링이라는 그분이.
3: 예, 나도 요알링이 계속 보셨다니.
1: 근데 아이 지금, 예, 1년 여섯 써도 한 번도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불려와 갔답니다.
3: 그분은. 이전에는 좀 말렸었습니다. 또, 아이 새끼 소두고, 또 어떻게 그런, 아이 그런 너무나도 일찍이 또 새끼 소두고 죽는다고 이랬댔습니다.
1: 아유.
3: 이렇게 이제 지금은, 예. 그리고 여기다 아이 기혈 부족이 심하니까 풍꽃이 와나오니까 이 약이 좀 얼마 전에 내 기혈 부족이 다 해결돼가지고
1: 기혈 부족 딱 치료하는 약입니다.
3: 병원 모르지 야 정말 그런 그 모든 검사 지켜가 정상인데 병원에서도 다 놀라한다.
1: 아 좋은 일이죠.
3: 그래서 정말 약을 써보면 이것도 예 소장에서 정말 아이 꽉
1: 예, 그게 권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해서 예, 제조한 약인데
3: 예, 제트 20을 아직 딱 소장약이지.
1: 예.
3: 아이, 그, 뭐, 모든 이 심리방에 들어간 학대들이 저뭐 고가의 학대다 아예 4,500

0: 400m 이상 송경 저는 5톤 400m 거기 아예 연한금으로 분류는 소방에서 연한금으로 분류는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갔다. 거기 앞에만 더 말할 게 있어.
1: 그렇지.
0: 치료 예. 방법으로 치료하지 하니까 우리 좀 환자들이 좀 병에서 좀 이게 그런 해탈되지 말래도 해탈될 것 같다.
1: 맞습니다. 그래서 해탈된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압니까? 이거 우선 오랫동안 소개해드리길래.
0: 꼭 먹으니까 뭐 재발할 위험이 없지. 다른 약이 필요 없이 그도 요약만 먹는데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도 도만 물이 맑아지지 뭐 기억력이 돌아졌지. 옛날엔 바보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도만 뭐 뭐라고 말하면 좋겠는지 얼마 도와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보면 항상 그도 선생님은 그도 5년 5개월 채워서 도만 정리적으로 딱 우리 환자들이 입장에서도 환자들 아이 자기 부모 형제처럼 이렇게 그도 아이 정리적으로 강의해 주길래 이 덕에도 막 소리야.
1: 저희는 이 병원에 찾아오는 손님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딱 공농 수치를 그대로 보고서리 거기에 자기 병이 치료된다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고서라고. 저희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0: 말이고도 막 그런 믿음이 가서 정말 공농 수치 딱 있는 약수가 이렇게 딱 소리 나게 신호제가 되면 정말 병 치료하는 데는 열쇠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기다 세계 아이 부모받고 모두 거서 이거 상담하지요.
1: 그렇지. 돈 얼마 많이 걸고 예, 상담하는데요.
0: 예. 그래서 예. 이 약에서 앞으로는 어떤 약이 나오겠는지 몰라서 지금 과학자들 자꾸 연구를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약 감당할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정말 이 약을 최고약이라고 생략이라고.
1: 그렇죠.
0: 선생님 예. 그래서 저는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고 도는데 내가 도우니까 우리 이렇게 사돈이 이렇게 그 친구다 그 친구 딸인데 이렇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약 어제는 3년 썼는데 우울증이 다 해결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1: 우울증 치료에도 영 좋습니다. 이 약이
0: 예, 그래 어제는 모든 데도 가고 제동미 이런 모임이도 가고 이런단다. 그래 너무 엄마를 생겨서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친구 있다. 이 약이 야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겠다. 이래미술이 이래미술 있는 한 계속 쓰겠다. 이거 배달해달란다.
1: 아 예. 배달이 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되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할도 얼마 줬습니까? 예. 8월달 우리 할도
0: 옛날에 그 배달하던 집이
1: 예. 네. 압니다. 예. 그 집에 배달해드릴게요. 예.
0: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좋았습니다. 예. 저도 당연히 방금 오늘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예, 어제 뭐가 내가 한번 진경기에서 진단을 받고, 또 내게 세수 두 번 나왔지. 그래서 당연히 방을 먹기 전에는, 1년에 몇 번씩 얻어요. 알링이 실에서 병원이 입원하던 게 이 당연히 방을 먹은 다음에, 예, 어째서 갔는가 하면, 예, 병이 심할 때는, 예, 심장이 막, 그래서 통쇄라고 예, 쥐땅둥이 아파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또 예, 숨이 얼마나 찬지 모르는 길에 뭐 땀을 넣어서 얼마나 빨빨 흘리지 모르는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만 있고 하는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3: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상해 신입을 못한다면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1: 좋죠. 예.
3: 병원을 아직 입원하니까 돈도 절약하고 영 좋습니다. 지금 영 편안하게 이 병을 고쳤으니까 영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난 또 고혈압 환자가 되어서 결합약을 예, 처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30년 먹고 예, 자기 약식 예방을 먹으면서 예, 선생님이 지도하에서 예, 선생님이 이 장약 몇 달 먹은다면 이틀에 한 번

0: 우리 둘이 먹길래 우리 둘 우리 아버지면 세심해서 여러 가지 병이 신호 생활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있던 게 약 먹고 지금 많이 나서서 영좋아합니다. 우리 둘이 계속 먹길래서 계속 이거 먹으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문의할 것은 우리 활동실에 댕기는 동무 한 동무 그 동무 오빠가 지금 한국에서 당금 금방 돌아왔는데 어째 심률이 그리 높단다 심률이. 심률이 높아서 기차게 바빠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또 와서 먹었는데 조절해야 됐어요. 심률이 높을 때는 숨이 쉬게 차고 그렇지 인간 얼마나 바쁘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물어보면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문의해달라.
1: 심률이 그렇게 빨리 뛴다 잼까이. 어째서 그렇게 지금 와서도 그렇게 많은 약을 썼다는데 이게 효과를 잘못 보는가 하면은이 우리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매우 놀라죠. 그래서 심장이 아주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분이 매우 기쁘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심정이 유쾌해지죠. 그럼 이 기분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심률이 빨리 뛰는 이런 분들 단순히 그 심장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을만 딱 써서 심률 몰라 이것은 인차 해결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선 먼저 신경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문란이 온 것을 치료해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청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 주고 또 이 원래 우리 장약이 심리방을 볼 때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이 약을 쓴다 할 때 또 치료에게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럼 알려줘야 되겠어요.
1: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0: 2417979번에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그 20년 동안 혈압을 놓고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장약 심리방 쓰게 됐는데 그 혈압약을 감량하고 기관을 선생님 알려준 방법을 같이 결합했으면서 어떤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어떤 혈압이 왔는데 온동됐습니다. 현실이 그리고 심사에도 진리부치가 심하고 쉽게 놀라고 자꾸 가슴에 흐르고 떨기고 안정하기도 이래 됐습니다. 이 약이 좋으니까 지금 옛날에 먹던 약 다 버리고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심사에 안착되는 느낌이 들고 쉽게 놀라던 게 어떤 도와줬어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3: 목소리, 짐소리도 놀랐어요. 용용 살 때만 하는데 이게 관절도 많이 좋아져서 우리는 부부가 이 약을 먹자고 또 쌌습니다. 내 친구 남편이 소개했는데 그분은 심장 수대로 두 개나 했는데 또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아이하고 이 약 들었습니다. 그런데 혈액도 높고 심장도 아이 좋고 그리고 자꾸 다리가 너무 시리하고 발가락이 너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엉 좋아졌다며 이번에는 활동이
1: 꼭 좋아진다.
3: 내 활동에 우리도 쌌다고 부부가 쌌다고는 얘도 지금 이 활동에 쌈을 내 속에는가 오싹했다며 효과를 확실히 본다며 좋아합니다.
1: 그러면 이번에 우리 활동이 아주 그런 우수한 우리 활동이 잼까 경제상에서 얼마 이렇게 지금 많이 리드를 볼 수 있습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 2417979번.
1: 그분 보고 그렇게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4: 수고 많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4: 어머니 지금 전화로 처음에 건강한 게 다시 보채 어머니 시간 길게 기다렸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심리방에 우리의 뭐니까 집에 뿌리에 중풍 맞아서 이렇게 이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약이 때문에 중풍이 제풍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뭐니까 이 그런 혈압이 혈압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선생님.

0: 사람이.
1: 예.
0: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루에 세 번씩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한 분이 정말 해라 뭐 하루에 세 번 잤었다 하는데 근데 이 양 잡수고 지금 그것도 하루 그것도 하루 걸리고 한 번도 없는다.
1: 그분은 그 혈압 때문에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 요알링이 불려서 병원에 입원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0: 우리는 요알링은 알가도 세 번 병원에 입원했다 말입니다. 아, 혈압 때문에.
1: 그거는 그 사람 딱 혈압 때문에 1년이 아,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
0: 입원해. 그분이 한 달에 세 번 네 번 요알링 불려갔으니까 얼마나 그지 그게
1: 위험했습니까.
0: 그래서 우리는 글쎄 요알링은 알가도 세 번 병원에 입원해 나와도 알린다 말입니다. 그래 끝내 이 약 잡수고 혈압 약을 기다리면 차차차 땡기자 열다 잡수고 혈압 나고 완전히 정말 잡수지 않고 선생님 지도하에서 또 예 그 록세로법 같이 시키고 이랬잖아요.
1: 예, 그게 좋지.
0: 아 있어도 이거 세 번씩 바뀌지 될까 그 다음에 혈압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슨 제품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예.
0: 야 이게 정말 확실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예.
1: 그렇지.
0: 아, 저번에 소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 사귀었으니까 안 살아. 어, 못 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다시 이름 몰라질 거니까 처음이 그렇게 세게 나서 그 다음에 마중으로 다른지 이름 몰라면 무조건 사망이란 말입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밖에 없다.
1: 그렇지.
0: 끝내 이야기 나서서 생명 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 구했지.
1: 맞습니다.
0: 예, 같은 예, 주치공이 비, 도마, 그, 중풍 치료한다는 거기 약간 딱 쓰러지니까, 예, 야, 그러냐, 그런 주치공.
1: 중풍뿐만 아니라 심장병, 여러 가지 병을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딱 이름 밝혀놓으면, 밝혀놓은 건 이런 약이 많지 않습니다.
0: 없습니다. 예. 기어부서 그거 치료한다, 딱
1: 밝혀놨지 않습니까? 예.
0: 그런 기어부서 치료한다는 게 없으면 무슨 중풍 같은 거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거나, 거기 딱 적혀있고, 중풍 치료한다, 동맥
1: 그렇습니다.
0: 긴 것이잖아. 그래서 예, 정말 예, 백발백질에도 과함이 아닙니다. 아주 이왕 잡수고서니 제품 어디 갖고 사람이 생명 구했을까? 아니, 백발백질이 세계에 이런 약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한번 예, 또 그것도 5,400m 이상 되는 약이 또 아이, 그 환경처리하면 또.
1: 그렇지.
0: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나. 그 다음 어느 약이 이 약을 담당하고 이 약이 어찌 돼서 아이, 중풍 치료할 수 없겠습니까?
1: 이게 이 약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어서는 내리면 5년 5개월을 하는 게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우리 딸도, 우리 집성이 또 한 분이, 열 시간에 지금, 이제 일주일째 개다 잡습니다. 이 사람 지금, 요, 발이, 저기나 뭐니까, 발이를 요, 이런, 저리, 어째, 싸겠다고 지금 말은 합니다, 지금.
1: 예.
0: 그래서, 머리 어지럼증이 난 게 조금 낫다니, 좋아, 나으십니다, 지금.
1: 아.
0: 예, 예, 그래, 우리, 이제 어디가 민재 전화를 싸겠습니다, 선생님.
1: 예, 그거, 예, 그분 보고, 예, 지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알겠습니다.
1: 예, 이 홍경천에는 18가지 아미노산하고 비타민 AD하고 황통이 그리고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이 장약 신내방에 들어있는 또 주요 약재 황계라는 성분 가운데는 유효 성분인 황계 다당치하고 황동류 이 화합물은 이게 자유기를 없애면서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항산화 작용을 해 주시오. 예. 예. 그리고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들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만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자, 갖고 있는 옷들 중에 유독 손이 자주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온이 잘 된다거나 핏을 살려준다거나 좋아하는 색상이라 입고 있지만 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리뷰를 가진 것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옷은 아주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좀 더 길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따뜻한 옷이 없다거나 가장 좋아하는 색은 아니지만 소재가 괜찮다거나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마음에 드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옷을 선택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찾으려 하기보단 그것들의 좋은 점을 좀 더 크게 보면 어떨까요? 그럼 내가 입는 옷도, 내가 있는 곳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더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자, 먼저 칭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살짜리 딸이 아빠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1: 아빠가 너무 피곤하다. 나 좀 어떻게 좀 칭찬해줘. 칭찬해주면 아빠가 다시 힘이 날 거야.
0: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아빠가 말씀했죠. 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댁 딸 정말 예쁘네요. 참 귀여운 꼬마인 것 같습니다. 아빠도 칭찬해 주시고 자신도 이 칭찬 받았네요.

0: 자, 다음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세탁소에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그 여성을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이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은 우아한 걸음으로 사장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사장님, 시선 관리 좀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자 사장님이 말씀했습니다.
1: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가게 명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혹시 이 치마가 우리 집에서 세탁해서 줄어든 건 아니겠죠?
0: 이 사장님 참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위기를 아주 이 유머로서 넘기셨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둘 다 두 명씩 갖겠다고 고집하며 다퉜습니다. 보다 못한 판사가 말했죠.

0: 이렇게 하시죠. 당장 이혼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애를 하나 더 낳으세요. 그리고 내년에 이혼하러 오시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1: 참 센스가 있는 판사인가 같아요. 판사 덕에 이혼을 면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오늘도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서 이어서 우리나라 롱구 거장 요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농구의 거장입니다. 요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맹이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5.1kg의 슈퍼 갓난아기였습니다. 자, 지금 그의 키는 2m26cm로 세계를 사로잡은 농구 전설이 됐습니다. 요맹이란 이름은 한 세대 중국 농구 팬의 젊은 시절 추억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중국 스포츠가 세계로 나아가는 시대적 각인을 상징합니다. 자, 요맹은 전형적인 농구 명문 집안 출신이라고 하네요. 자, 1980년 9월 12일 저녁 상해 제6인민병원 분만실 밖에서 한 키 큰 남자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상해 남자 농구단 선수였던 요지원은 아내가 출산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9개 도시 운동회 농구 결승전에 뛰어야만 했습니다. 집단의 영예를 개인보다 우선시한 이 예비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상해팀은 금메달을 땄고 여지원은 경기 후 아들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몸무게가 5.1kg이 나가는 아주 큰 이 몸무게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바로 요맹이랍니다. 그는 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몸무게는 보통 신생아의 거의 두 배였는데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간호사들조차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지원은 키가 2m8cm, 어머니는 키가 1m88cm로 1970년대를 풍미했던 여자 농구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농구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4살 생일 때 인생 첫 농구공을 선물로 받았지만 소학교 1학년 운동회에서 첫 슛을 던졌을 때 공은 링을 빙글빙글 돌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반면 한 동급생은 거꾸로 매달린 항아리 형태로 공을 링에 집어넣었습니다. 1980년대 중국에서 운동선수의 수입은 미미했습니다. 요지원 부부는 은퇴 후 조직에서 배정한 직장을 가졌고 월급은 고작 37원으로 일반 소득계층에 속했습니다. 요맹의 식성이 하도 커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들의 농구길을 지지했습니다. 9살 때 요맹은 체육학교에 보내졌습니다. 처음 목표는 전문 선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약한 아들을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부모의 바람에서였다고 합니다. 요맹은 곧 남다른 재능을 드러냅니다. 4살 때 이미 키가 1m30cm, 8살 때는 1m70cm, 13살에는 2m를 훌쩍 넘겼습니다. 네, 그러나 남다른 재능 뒤에는 상승을 초월하는 노력이 숨어 있었답니다. CBA 무대에 막 입문했을 때 17세 요맹은 키가 2m22cm였지만 체격이 마른 탓에 학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부딪혀 15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당시 중국 체육계에서 왕치지는 요맹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죠. 1999년 왕치지가 NBA에 지명되었을 때 요맹은 그를 뛰어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과 2001년 요맹이 이끄는 이 상해팀은 CBA 결승에서 왕치지가 이끄는 이 8일 왕조팀에 두 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좌절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의지를 갈고 닦았답니다. 네, 전환점은 2002년에 찾아왔습니다. 왕치지가 NBA로 떠난 후 요맹은 마침내 결승에서 상해팀을 이끌어 8일팀을 3대1로 꺾고 CBA 우승을 차지했으며 결승 MVP를 수상했습니다. 자, 그 순간 그는 선배를 뛰어넘었고 더 넓은 무대로 가는 길도 스스로 열었습니다. 2002년 6월 요맹은 NBA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1순위 지명 선수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농구 세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NBA 초기 생활은 쉽지만 않았다고 하네요. 요맹은 실력으로 모든 것에 응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9개 슛을 모두 성공시키며 20점을 올렸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요맹은 6시즌 연속 NBA 올스타전에 선발됐고 5번이나 올해의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진철랑 함께 우리나라 농구 거장 요맹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맹의 선수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부상이었습니다. 발목과 무릎의 잦은 부상이 그의 선수 생활을 지속적으로 단축시켰답니다. 2011년 7월 20일 요맹은 상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오늘 저는 은퇴했습니다. 제 인생의 한 문이 닫혔지만 또 다른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코트를 떠나지만 농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단축됐지만 요맹의 성과는 이미 충분히 눈부십니다. 486경기 정규 시즌 출전, 평균 19득점 9.2 리바운드, 1.9 블록, 휴스턴 로켓은 그의 등번호 11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고 휴스턴 시는 그날을

요맹의 날로 정했습니다. 2016년 요맹은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선정대 이 연기를 아는 최초의 중국인이 되었답니다. 은퇴 후 요맹은 신분은 끊임없이 변화했답니다. 상해 농구단 구단주, CBA 회장, 중국 농구협회 주석. 뭐 각 역할 뒤에는 농구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애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10월 요맹은 중국 농구협회 주석직까지도 맡았으며 후에 물러났습니다. 요맹은 근면으로 타고난 약점을 극복하고 끈기로 의심의 시선에 응답하며 성취로 동생의 벽을 허문 사람으로 우리들한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보다 좋은 부분을 더 잘 발견하는 사람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더 많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도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타오르는 노을에 깊어가는 밤에 감정을 갈무리하다 보면 어슴풀에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기분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황설아,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영질시 현대병원 하면 그 어떤 다른 병원보다 독특한 특점의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잘 낫지 않는 여러 만성병 또는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좋은 효과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면역각성요법하고 부강주사요법입니다. 이 두 가지 치료법은 다만 영길시

0: 이 현대병원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여러 난치성에 또 각종 그 퇴행성 질환, 면역성 질환에 여기는 여러 골관절 질환에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여러 퇴행성 질환도 그렇고 또 여러 또 통증에 원인 모를 난치성에 이런 통증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특히 잘 낫지 않는 병이 무엇인가 하면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이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섬유근육통 이런 여러 난치성 질병에 또 여러 가지 잘 낫지 않은 비부질환에 이런 병들에 있어서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생각 외로 뭐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좋은 효과 볼 수 있는데 현대병원은 그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현대병원의 독특한 특점입니다. 치료해서 효과 있으나 없으나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해서 났을 때까지 또 3년 동안 책임지고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 각지에 어디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계속 소화계통의 또 장질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그 역류성 식도염에 환자가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위식도 역류로 해서 식사 후에 누우면 속이 쓰리고 식도가 화끈거리고 장기간 위산 억제제를 먹어도 약만 끊으면 바로 또다시 재발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지 참 걱정이 된다는 문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시험이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내가 대병원에 다니면서 허리 여쭈가만 달출러서 허리를 쓰지 못해서 대기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미.
0: 예.
2: 예, 나는 여러 번 치료를 받고서 지금 관계해서 잘 걸어댑니다.
0: 원래는 잘 걷지 못했습니까?
2: 예, 못 걸었습니다. 나는 주간판 탈출에다가도
0: 협착이 옵니다. 주간판 탈출이 되면 그래서 한 몇 미터나 걸었습니까?
2: 그 평소 좀 뭐 20미터나 걸었겠죠.
0: 그럼 좀 엄중했습니다.
2: 그리고 조금 앉아 그리고 다시 허리 꺾을 안 먹고 깨닫는.
0: 네,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고 펴기 어렵고
2: 이 엎겨서 걸으면 좀 낫고요. 허리 펴자면 미녀 먹고 깨닫는 말이에요. 이 부강수 사료법으로 했는데 병원에 가서 네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0: 4번
2: 완쾌해서 지금 내 허리를 펴고 대고를 씻고 통증이 이렇습니까? 저기 허리
0: 펼 수가 있고
2: 이래서 지금 많이 나서서 좀 이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선 거 보고 우리 어디가 우리 언니는 좀 예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언니도 이렇게 이 허리가 이전에 이렇게 저기 번쩍어가지고 저기 사기했습니다.
0: 상한 적이 있습니까?
2: 그때 치료라고 괜찮게 좀 이렇게 나이 드니까 그 자리가 더 서면서 자꾸 아파서 저기 달아눕기도 바쁘고 걷기도 바쁘고 했단 말이죠. 약도 많이 쉬었습니다.
0: 그렇겠죠.
2: 그렇게 그 집이라 봐서 쩔쩔 나쁠 것 같다고 또 소용없다란 말이다. 그래서 저는 연세 듣고 하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대로 살자 이랬단 말입니다.
0: 연세 있다고 치료 못하는 게 아닙니다.
2: 경력이 저기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0: 그럼요.
2: 그래서 내가 공고를 해서 좀 치료를 하자고 소리 공고를 하니까 나 좀 빠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내일로 가서 좀 치료받자고 예약하자고
0: 저 처음입니까 그분은?

0: 처음에 연세에 있어서 치료 못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엄중해서 큰 병원 찾아가면 수술이 필요한 정도라 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드립니다. 예, 돈도 적게 들고 치료 시간이 짧고 부작용이 없고 문제는 낫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립니다. 예. 265-2120에다가 전화하면 예약이 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네, 우리 언니 여수만 협박 쓰고 태양성 감자리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세 번 했습니다.
0: 네.
3: 예, 허리 아파서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 무릎이 아프단 말입니다. 얘기를 두 개를 잘못 내려왔는데 세 번 한 게 이제 매일 내려와서 한 거 패스 걸고 올라간다.
0: 네.
3: 그리고 예, 밥이랑 못 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밥 다 쓰고 집도 청소할 수 있고
0: 예. 오, 예.
3: 예, 허가 용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 내일 가는 날입니다. 예, 내일 가서 한 번 이제 네 번 맞아 앉아 이러볼 것 같습니다.
0: 네 번, 예.
3: 예. 세 번 맞은 것도 맞는 것도 예. 또 완전히 이렇게 하자 언니 내일 가자고 그랬네.
0: 네, 참 엄중한 환자는 네 번 치료가 소요됩니다. 예.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시동생도에 이 여수간판 수술에다가서 이 자골신경 터에서 다리 줄이 자꾸 당기면서 이 엉심이 아파서 앉았다 재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고사했는데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이 부강주사 요법을 세 번 했습니다.
0: 세 번 했습니까? 예.
4: 이제 예, 이제는 완전히 잃어본데 그래도 예, 본인 자체도 그래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러더랍니다.
0: 네, 선생님이 지시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4: 예, 그래서 내일 가는 날 돼서 가자고 그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아저씨서 예, 한국에 갔다가 어제 여초판 토치돼서 그런 허리 하다가 복구했다는데 어제 거기서 치료해도 아이 된답니다. 그래 지내 고통스러워 왔는데 모자비도 돌아도 못 듣고 그저 예, 앉아서 그저 겸입니다. 엎디지도 못하고 예, 명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저 땀 창창창 떨어지는데 그래 미리 가서 배우고서 검사하고서 저 현대병원에 가 그런 주사를 부강주사를 맞을 거 안에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방송 통해 많이 들으셨겠는데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예, 예 이런 병들의 현대병원의 그 부강주사가 그 효과는 아주 인정을 받습니다. 예,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6: 저는 전유성 비대가 있어서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한번 했습니다.
0: 한번 했습니까? 예.
6: 아, 그런 게 효과 영도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6: 네. 화면에 훈련하기 전에 손을 아무리 한 네 번, 다섯 번 받았습니다.
0: 밤에, 예.
6: 그런 게 이거 아까 한 번 맞은 게 그 끝나면서 두 번 있었던 아이 놉니다.
0: 예.
6: 그래서 이 효과도 꽤 어느 정도 가서 한 세 번 하기만 별로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0: 예.
6: 그래 가서 또 치료를 하자 그랬네.
0: 예, 났을 때 잘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6: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누나가 지금 이 퇴행성 관절염 돼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다리를 구속장님이 자꾸 물포 짚고 다니던 게 인자병원이 아직 부강치료를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0: 이미 두 번이
7: 근데 지금 그냥 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다리를 구속장님이 다리 무거워 그랬더니 다리가 정말 할까 봐졌단다.
0: 예.
7: 그래서 이번 차를 가다 오늘 예약하다고 한다.
0: 예. 그 정도면 아마 큰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 할 수 있고 두 번 치료로는 낫기는 해도 다 낫을 수는 없습니다.
7: 예.
0: 예, 그래서 265-2120에다 예약하시고 가면 됩니다.
7: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열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가슴이 늘 쓰리고 아프고 신물이 올라와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하는 이 증상은 흔히 위와 식도의 역류, 식도하고 위 사이에 여기 관략근이 느슨해서 역류 거꾸로 올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위의 내용물 또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을 가리키는데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하고 식도의 연결 부위에 하식도 관략근에 의해서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에는 또 식도와 위의 연결 부위가 열리고 그 위의 경우에는 음식물이 다시 올라올 수 없도록 닫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 하식도 관략근에 문제가 생겨 기능이 약화되며 무슨 문제인가의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섬유화가 되고 단단하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러면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랑 거꾸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이 타는 것 같지 왜 타는 것 같은가? 위산, 예. 위산은 산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 네. 예. 일반적인 그 변기를 세척하는 그 약물보다 더 강한 산도, pH가 아주 낮습니다. 네. 예. 이런 것이 이 그 식도 쪽으로 올라오니까 목이 타는 것 같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위에서는 일 없는가? 위에도 위산이 대단히 많은데 네네. 위 점막에는 끈끈한 점액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식도에는 이런 점액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산이 조금만 거꾸로 올라오면 목이 타는 것 같다. 예, 가슴이 쓰리는 것 같다. 예, 가슴이 아프다. 예, 가슴이 아프면 보통 심장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식도가 지금 위산에 의한 자극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옆집 할머니가 저기 다골 신경터에 저 요추반 투수에 다 헬타스에 왔

0: 나서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네.
0: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단다.
1: 네.
0: 내리저리고 다리 내리저리고 엉큼이라는 이게 많이 낫고 마음대로 돌아누울 수 있단다.
1: 네.
0: 예, 그래서 세 번째 치료를

0: 이 용류 현상, 이게 관략근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위산에 의한 자극으로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로서 단단해지고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꽉 조일 때는 조여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위 안에 위산을 포함한 이런 음식물 같은 것도 꾹꾹으로 올라오는 느낌. 그 다음에 농국이 삼킴 곤란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마른 기침도 나고 또 쉰 목소리도 막 쉬는 것 같고 가슴 통증 뭐가 딱 붙어있는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또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이가 위산을 중화시키는 위산 억제제 이런 것을 자꾸 드시는데 물론 조금 그 자리에서 중화되기 때문에 이 위산은 산성이고 약은 알칼리성으로서 중화시킵니다. 네. 이러면 그 당시에는 조금 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이 문제가 단순히 위산이 너무 많아서 이 병이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거꾸로 올라오는 문제. 그게 바로 이 위식도 관략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맞춤성 있게 위장이 이 병활근 섬유화 활성 관리로서 관략근의 장력을 수복해주고 식도의 그 이 관문을 단단히 조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평생 위산 억제제 의존하지 않고도 만성 속쓰림이나 그리고 역류 같은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좀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 아무래도 이게 복부 압력이 커서 또 거꾸로 올라갈 수 있고 또 과식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식사하고 흡연 음주도 역시 이 위식도 관략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커피도 그렇고 탄산음료 이런 그 생활습관이 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곧바로 눕지 말아야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저는 이 다리 통증이가 일부러 관절이가 퇴행성 관절 진단받았는데
0: 퇴행성 연세가 들기 때문에 관절에 연골이 다 다스러 그렇습니다.
2: 예. 그래서 전번에 그 현대병원에 가서 이 관대 선생님이 차수에 피하는데 한번 가서 이렇게 그 주사료 뽑을 맞았는데 지금 이제 전체 탐합니다.
0: 한번 맞았습니까?
2: 쓰기 찍은 거예요. 폭스가 담아면 돼. 그때는 그냥 지지 못하니 거기서 아스가면서
0: 그 좀 엄중합니다.
2: 엄중하다면 어제는 몇 번 맞아야 되겠다. 병원에 안 나서니까는 나는 몇 번 말고 좀 꾸준히 당기게 살다.
0: 났을 때까지.
2: 내일 어떻게 해야
0: 하죠? 한번 치료받고 며칠 지났습니까?
2: 이제 15일 됐습니다.
0: 그건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열흘이나 한 12날 정도 간격으로 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2: 단번에 좀 났으니까는 좀 무서웠다는 그간 또
0: 다시 가지 않을까 했습니까?
2: 아닙니다. 일이 생겼어요.
0: 일이 생겨도 병이 더 중요하죠.
2: 또 그런 환경 나서니까 어쨌든지 신이 가졌다만 못 났다고.
0: 그래서 엄중하면 세 번은 기본이고 한 네 번 정도도 수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병원에서는 네 번 이상 치료 수여될 때는 돈도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2: 그런 병원에 두면다.
0: 있을 수가 없습니다.
2: 그렇지만 이따 그 경계 보면 그런 거 참 하도 바쁩니다.
0: 그렇죠.
2: 하도 따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런 위식도 연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생활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그저의 위.

0: 간을 중화시키는 이런 이야기만 의존하지 말고 연길시 현대병원에 가서 제대로 되는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는 2652120, 2652120이고 이 전화는 오후 4시 전까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2652120 전화는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이거죠. 대장염이라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병도 있고 궤양성 대장염 이런 병들은 특별히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도록 환자는 그 소염제에 약에 의존하면서 혹은 격소제 이런 것에 의존해도 그때뿐이고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 몸의 면역이 문제입니다. 면역이란 원래 자신을 지켜줘야 할 대신에 즉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원래의 기능인데 거꾸로 자기 몸에 장염이라 하면 장벽이 돼서 이게 착오를 범했습니다. 장벽을 손상줘서 염증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낫기 어렵습니다. 근향에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일 때에는 혈변, 피가 섞인 변, 이런 변을 자꾸 봅니다. 여기서 그런 병은 역시 자가 면역병인데 조금 다른 점이라면 변에 피는 간혹 있고 피보다 고름, 농성 고름 같은 게 이게 위주이고 그리고 항문에 지루라는 것이 생깁니다. 지루라는 것이 그 항문의 주변에 염증으로 해서 이 고름이 새는 길이 생겼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정도는 큰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하게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다만 그 이 결장 부위에 대장 부위에 해장 그 말단 대장 여기가 가장 흔하고 그리고 여기 그런 병이라 할 때는 장의 그 전부에 구강으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다 생길 수 있는데 특점이라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한 단락은 정상이고 또 한 단락은 병적으로서 허로 있고 염증 있고
1: 네.
0: 이렇게 좀 부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 드렸지만 항문에 궤양성 대장염이라 할 때는 이런 것이 없는데 그런 병이라 할 때는 육아종 그리고 이 고름이 새는 길이 생겼다 이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네 그리고 연속성이고 아까 그런 병은 한 단락은 정상이고 한 단락은 병적이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사실 약을 많이 썼고 모든 여러 병원을 많이 찾고 있지만 해결이 어렵다면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원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우리나라는 보다 더 활기찬 내수시장을 적극 조성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를 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폐막했습니다.
1: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20일 저녁 개막했습니다.
0: 이란이 미국의 패권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석에는 중국은 각국 각 측이 중국 대시장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을 가속화하며 화물무역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소비소무역 발전 기제를 혁신하며 고품질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5차원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대한 내수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더 활기찬 내수 시장을 적극 조성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동의 한 대외무역 기업은 총도세관이 발급한 원산지 사전 확정 결정서를 근거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화물 수입상 신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회사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참깨는 무관세 대우를 받았습니다. 회사 책임자 범운령은 건당 증명서 발급 시간을 7일 내지 30일 절약하고 해마다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지출 20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증가한 25조 4,700억 원, 그중 수입이 22.1% 증가한 10조 7,4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는 연 17년째 세계 제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양도 사장은 상반기 수입 성장 속도는 수출을 초과해 22.1%에 달하고 월간 수입 성장 속도도 연 4개월간 2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역사 흐름을 따르고 새로운 발전 이념에 뿌리를 둔 전략적 조치이며 각국과 함께 호혜 상생하면서 멀리 나아가기 위한 취지입니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협력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발표한 기조연설에서 습금형 정석에는 중국은 세계와 함께 시장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중국은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중시를 돌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신규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를 건설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을 최적화하며 국경지역 주민들의 호시무역 수입 상품의 현지 가공을 추진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릴 것입니다. 제조 대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분업에 깊이 융합되고 상하류 파트너의 공동리익을 이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개방협력 창구로서 광세의 올 상반기 대외무역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하고 비철금속 철강, 식량과 식용유 가공 등 산업이 생산 원자재 수입에 빠른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광서 방성항의 한 식량 식용유 가공기업은 수출입 업무에서 기존 물량을 안정시키고 신규 물량을 돌파하는 량완 추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책임자 류출레 씨는 원료 대두와 유채 씨 수입이 루개로 45만 톤에 달하고 공급망 회복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시장 반응도 적극적이라고 표했습니다. 소비 대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160여 개 나라, 지역과 주요 무역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글로벌 수출 견인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세계가 공유하는 대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과일, 뉴질랜드의 유제품, 유럽의 피부 보호 제품 등 갈수록 더 많은 량질 제품이 중국 시장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진적 기술 장비, 관건적 부품과 량질 원자재의 도입은 중국 제조의 사슬을 보완하고 강화하며 가치 사슬이 더 높은 단계로 매진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을 제공해 줬습니다. 세관청소 왕군 보서상은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과정에 소비 예비를 끊임없이 방출하면서 광범위한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글로벌 량질 상품을 향유할 것이며 세계 각국도 중국의 수입 확대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실리를 챙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습금형 정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재개하고 배치하고 추진한 세계 최초의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동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제국의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의 개막이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99개 나라와 지역의 1200여 개소 기업이 전시 참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여 개소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국제수입박람국 오종평 부국장은 발달국은 여전히 박람회의 주력이며 미국 기업의 계약 면적이 가장 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국가의 기업이 계약한 면적은 전기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또 아시아, 아프리카 제품 전시구를 승격시켜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박람회라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림시적 결책이 아니며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장원한 고려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세계 공당이 단계적으로 승격되고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중국은 수입무역의 편리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수입 예비를 발굴하면서 글로벌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0: 중국 공산당 제1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6차전원회의가 22일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저는 회의 공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6차전원회의가 2026년 8월 2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위원 116명이 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원회는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석인 리희가 연설했습니다. 전원회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했습니다. 회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건설편이며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실천과 경험에 대한 체계적 총호와 이론적 승화로서 폭이 높고 정밀하며 심오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사상이 깊고 체계가 엄밀합니다.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전당을 이끌고 백년 대당이 자혁명으로 새로운 경제를 개척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진흥시키며 당을 강하게 만드는 데 근본적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규를 검사 감찰기관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며 반드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부패 척결의 길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더욱 높은 표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신시대 새로정에서 규를 검사 감찰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원회는 2026년 상반기 규를 검사 감찰 사업을 총호하고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는 사상 인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의 진리의 힘, 실천의 위력을 깊이 터득하며 정수와 여유, 실천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자각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규를 검사 감찰에 모든 사업을 통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관찰을 한층 더 강화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정치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순시를 심화해야 합니다. 임기교체 교류를 엄밀히 하며 기풍을 바로잡고 교류를 엄격히 하며 부패를 숙청하고 대중신변의 비리와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전년도 임무를 고품질적으로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계통적 사유, 최저선 사유를 한층 더 다지고 주요 업무와 중요한 업무에 착안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합력을 형성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대호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정치 각오가 높고 능력이 뛰어나며 기풍이 바르고 정렴 결백해야 한다는 중요한 요구에 따라 규를 검사 감찰 사업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의 해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0: 서서 충성과 결백 그리고 책임을 갖추고 투쟁에 능한 규를 검사 감찰의 철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 규약의 규정에 따라 전원 회의는 조세용 동지를 중공중앙규를 검사위원회 부석이, 장충 동지를 중공중앙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부석이로 선거했습니다.
1: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20일 저녁 개막했습니다. 소녀대 로봇이 일제히 등장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기술 향연을 펼쳤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열린 100m 예선에서 로봇이 9초 3구를 기록하며 인간의 세계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개막식은 20일 저녁 북경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빙사대에서 열렸습니다. 소십 대 휴머노이드 로봇 연주자가 인간 관현악단과 함께 협연하는 서곡으로 개막식이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 말을 탄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아 지칩 장치를 점하면서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의 공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금속 사면 받침대에 박힌 푸른 수종집은 무대 조항에서 빛을 내며 지능, 혁신과 공생이라는 핵심 리념을 과시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본대회 체조 종목 심판들이 함께 인간기계 합동춤을 선보였고 삼바, 도 등 체조 댄스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유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하는 협동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개막식 전 열린 100m 예선에서 손탁팀이 몸 하나의 길이 차이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9초 3구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대회 기록을 갈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9초 58의 인간 100m 세계 기록마저 넘어섰습니다. 이번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체육 경기, 예술, 공연, 실경 응용을 아우르며 총 51개 경기 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30개는 경기 종목, 21개는 실경 장면 도전입니다. 참가팀 대표 최문호 씨는 로봇 인재에 대한 우리의 리해를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주고 다른 팀과 차별화된 알고리즘을 선보이고 싶다며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종목은 100m 달리기, 축구 등 전통 종목 외에 줄다리기, 력도 등 종목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중화 전통 체육 종목이 활성화 리용으로 태극권과 투호가 새롭게 편입되었으며 구기 종목으로는 축구의 탁구와 테니스 등 두 종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복경시 경제정보화국 류요량 보국장은 로봇은 단순한 과학기술이자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미래라며 지난 1년간 로봇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과 진보를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0: 제48회 세계기능대회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대회 준비 작업은 전면적인 막바지 총력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관련 주제 행사들이 세계기능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해 세계기능박물관 4층에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체험 경기장이 설치되어 관객들이 실제 경기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강 보철 기술 체험구에서 어린이들이 도구를 들고 림시 치아에 지주대 제거, 련마 광택, 상악 등 작업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상해시 공업기술학교 교사 왕수는 이 종목은 이번 대회 신규 종목으로 오늘은 10세 내외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된 체험 코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기술, 신산업, 신경영 형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기능 인재의 직업 경계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무인기 시스템, 스마트 보안 기술, 구강 보철 기술 등 종목이 바로 산업 변화와 인재 수요가 경기장에서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계기능박물관 반욱 부관장은 몰입형 경기 장면 속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경기 종목들을 재미있고 생활화된 형태로 각색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준비는 막바지 총력 단계에 들었습니다. 중국은 71명 선수를 파견해 전체 64개 종목에 모두 출전하며 70여개 국가와 지역에 1,400여 명 선수와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대회 기간에는 세계기능박물회가 동시에 개최되며 다양한 형식의 주제 전시와 대중 참여 행사가 펼쳐집니다.
1: 태풍 잔류 환류의 영향으로 이달 중순 하남 주구에서는 지속적인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되고 도심 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해 발생 후 현지는

0: 신속하게 피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홍수 방지 배수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주요 하천의 수위는 경계 수위 이하로 떨어졌으며 피해 주민들은 临시 대피소에서 잇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업들도 생산 운행을 재개하고 재해 후 소독 방역 작업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곳이 고신구의 한 물류창고 단지에서는 물류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대가 낮은 이 단지는 반 미터 깊이의 침수로 물류 단지 전체가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해 발생 이후 정부 구조와 기업 차고가 신속히 전개되었습니다. 물류단지 관리사 방사위 씨는 단지에서는 총 12대 배수 펌프를 투입해 6개 배수 지점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서도 대형 배수 펌프 3대를 출동시켜 단지와 기업의 배수를 지원했습니다. 방사위 씨는 조기 경보가 제때 이루어져 단지 내 화물이 큰 손실을 입지 않았으며 현재 단지 내 각 기업은 전부 생산 운영을 재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화현 대왕장진 류로가촌에서는 강으로 인해 마을 도로의 침수 깊이가 1.6m에 달했습니다. 배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침수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300여 가구 주민들이 临시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전 마을의 전력과 수도 공급도 회복되었습니다. 전해구 성북가도 고장촌에서는 작업 인원들이 네 번째 소독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독 작업을 맡은 기업 책임자 류효유 씨는 이번 작업은 모기 등 매개 생물의 전파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구마다 방문해 소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독 후 질병 예방 통제 부문 또는 보건건강위원회가 전문팀을 조직해 소독 후 모기, 발이 밀도와 현장 환경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 전해구는 총 650여 명 소독 인력을 조직하고 대형 소독기계 350여 대를 출동시켜 830여 곳의 주거 단지와 건물 안뜰, 하수도, 도랑, 공중 화장실 등 구역에 소독 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이 전 구역을 포괄했습니다.
1: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민정부 사법부가 21일 합동 통지를 발표해 절강산과 청도시의 사망자 금융계좌 조회 서비스 시범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사망자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직면하는 난점과 병목 문제를 해결해 대중들의 업무 처리 체험을 한층 더 최적화했습니다. 최근 산동 청도시의 왕모 씨는 가족의 장례를 마치고 민정부문의 전용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 등 여러 사후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왕모 씨는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했다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가서 처리했는지 모두 명확하고 분명하게 적혀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사망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진행할 때 유가족들은 두 가지 공경에 직면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망자가 각 금융기관에 분산한 자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상속 분쟁이 종종 발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기관을 돌며 자료가 중복 제출해야 해 상실의 슬픔을 겪는 가족들에게 더 큰 심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도시는 현지 정무 시스템에 의존해 개인 사후 일체화 처리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처 간 연계 처리 기재를 보완했습니다. 청도시 민정국 직원 유황 씨는 모든 데이터를 집합해 유가족의 휴대폰에 전송해 줌으로써 그들이 휴대폰만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절강산 또한 전리반 지방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의존해 공안, 민정, 사법행정, 데이터관리, 금융감독 등 부문이 공동 건설하는 개인 사후 일체화 처리 연계 기재를 구축함으로써 집성화 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두 지역의 시범 경험을 바탕으로 동지는 정무 데이터 공유 기재가 건전하고 부문 간 협동 능력이 비교적 강한 지역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복제 보급하도록 권장하며 복제 보급 작업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되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6대 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동일 은행 내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개인소비 대출과 신용카드 할부 업무의 연간 누적 재정리자 보전 상한을 기존 연간 3,000원에서 연간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5,000원의 리자 보전 한도는 개인소비 대출 또는 신용카드 할부

0: 활보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중국 해양석유그룹이 22일 아시아 최대 해상 원유처리 플랫폼인 해주 196 플랫폼 주체 구조 완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플랫폼이 완공되면 주강구 분지의 대형 억톤급 통합 유전 개발 생산에 적용될 것이며 유전의 효율적 개발과 국가 에너지 공급을 지원할 것입니다.
0: 23일 새벽 5시 태평양에 위치한 올해 18호 태풍인 사드리 동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제19호 태풍인 자다는 광서 북해와 서남 방향으로 165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호 태풍인 개나리는 대만 대북시와 동북쪽으로 115km 상가했습니다.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까지 광서 서남부 일부 지역에 종수하천은 홍수 발생 위험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소리부와 중앙기상대는 광서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로 인한 돌발 홍수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광서수민센터는 23일 0시에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명강 수위는 전 구간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이란 이후에 모하마드 바게르 카리바브 의장이 22일 여러 인국으로부터 현재 새로운 안보와 경제 협력 기재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바브 의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맹국 리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미국의 패권 행각은 그 동맹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 동맹국은 자국의 생존마저 걱정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본토의 독립적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매체가 22일 전한데 따르면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의 무기와 국방장비 생산량이 지난 1년간 2배로 늘었고 일부 전시 우선 배치 전략 장비의 생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의 국방 생산이 정체될 것이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0: 카나다 카니 총리가 22일 가치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카나다 상품에 대해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한 후 카나다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대등 관세를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제 관세 품목에는 요제품, 철강, 가전제품, 펄프, 재지, 전자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1: 라트비아에서 21일 저녁 강태풍 날씨가 나타나 대량의 나무가 넘어지고 배선망이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역내 18만 이상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0: 타이 매체에 따르면 21일 밤 타이 남부에 위치한 나라테바, 에라, 파타니 주에서 잇따라 폭발과 방화 등 악성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다쳤습니다. 나라테바주의 경우 악성 사건이 최소 11건 발생했으며 그중 자동차 폭발로 2명이 다쳤습니다. 군변측 소속 특별부대가 나라테바주 전역을 상대로 21일 밤 10시 15분부터 23일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2: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엄마, 배가 아픈데요?
2: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3: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2: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3: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2: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3: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오늘은 오늘날 세계가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한 독일 전문가 록스트런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 영향연구소 소장 존 록스트런이 최근 중국 기자회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굴게 하는 배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며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교육, 특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중국의 성공적 관리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구계통과학자로서 록스트런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을 주목해왔습니다. 록스트런은 올 5월 기타 학자와 함께 과학기술의 주도적 지위를 향해 나가는 중국의 장정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국제 매체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은 과학계가 이미 통찰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시할 것이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이미 완만한 전진에서 전속 질주로 전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1조 1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유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 학자들이 이끄는 논문들이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 최고의 과학 저널에 발표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기술 진보, 경제성장, 시장 발전을 반영하며 중국의 우수한 학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록스트런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이룩한 성공은 장기적 계획, 장기적 목표 수립, 일관된 집행 덕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중국이 배터리 기술과 전기차 등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을 인식할 때 관련 결정은 중국이 15년, 심지어 20년 전에 이미 내린 계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지구 동계 과학자로서 록스트라는 생태 문명 건설에서 중국이 이룩한 비전은 현재 지구 계통 과학의 연구 결론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록스트라는 생태 문명 건설은 한 나라의 단일 항목이나 임무뿐만 아니라 각국이 손잡고 협력해야 하는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 보호의 경계선을 명확히 다짐으로써 중국은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전체 생물권을 수호하고 각 문명이 공동 이존하는 생태계를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록스트는 중국과 독일은 기후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책임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중요 경제대국인 양국은 기후 문제에 대한 행동을 통해 세계 기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화석 연료를 멀리하고 독일과 중국의 공동 입장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은 더욱 깊이는 교류와 협력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선의적 경쟁은 양국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은 장기간 과학과 과학자를 존중해왔고 중국 정부는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혁신을 장기간 지원했으며 오늘날의 세계는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전문가 록스트런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청문조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 실천편을 엮어가고 있는 오문의 3차 5기는 전망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착한 곤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트 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장군할 때 꼭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지요?
2: 네.
1: 그래서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왕예 차장이 특별히 리론 필기책을 녹화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2: 이것은 리론 필기책 중 한 권입니다. 필기책이 많은데 그중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학습 과정에서 정리한 리론 요점을 기록했습니다.
1: 군사 리론 외에 사상 정치 리론도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사상 정치 리론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는 제가 하루 일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루 훈련 중에서 얻은 수학과 위협했던 점, 발생한 문제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고장이 발생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다음 단계에 개선해 나갔습니다.
1: 이런 필기가 모두 몇 권인가요?
2: 10여 권이 있습니다.
1: 한 묶음 잘 되겠네요.
2: 네, 그런데 오늘은 한 권만 가져왔습니다.
1: 공부 달인이네요.
2: 사실 아닙니다. 군대에 오고 나서야 관련 이론을 열심히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보화 무기 장비를 조종하려면 지식과 이론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1: 당면 전장 환경과 전쟁 조건을 보면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많은 다른형 인재가 인민군대 이론이 되어야 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습근평 주석은 육군 부대를 시찰하면서 왕예 소속 부대를 방문하고 왕예가 운전하는 809호 전차에 올랐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필기책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궁금합니다.
2: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습근평 주석께서 처음 육군 부대를 시찰하고 훈련장을 직접 찾으셔서 제가 운전하는 809호 전차에 오르셨죠. 그때 저는 아마 육군 부대에서 최초로 습근평 주석께 보고를 올린 병사였을 것입니다. 너무 격동됐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손을 잡았을 때 손이 두툼하고 크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 습근평 주석은 전차 포탑까지 올라 장비의 전투 기술 상황을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언제 실전에 배치되었는지, 몇 명이 탈 수 있고 화력은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물으셨습니다. 또 차에서 내리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전차의 방어 능력은 어떤가고 물었는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석께서 우리 군의 현대화 수준, 전투 실력뿐만 아니라 기층 장병의 안전까지 깊이 관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주석께서는 우리 군구를 시찰하시고 군구회의에서 당의 지휘를 따르고 승전할 수 있으며 기풍이 우수한 강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설을 듣고 장병들은 사기가 고조됐습니다. 이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습근평 주석의 지시를 따르고 강철의 전사가 되겠다고 적었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지시를 따르고 강철의 전사가 되자는 구호처럼 왕예를 통해 우리는 기층 장병의 강군에 대한 책임감과 강군 훈부의 불같은 열정을 진정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예와 그의 전우들은 실제 행동을 통해 어떻게 습근평 강군 사상으로 대뇌를 무장할 것인지, 어떻게 강군의 꿈이 기층 부대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인지 등 강군 건설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가장 생동하고 효과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현장을 찾아 여러분과 좋은 말씀 나누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계속해 사상 해석인 강영 연구원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 왕의 동지의 사격은 당의 혁신 사상으로 장병들을 무장한다며 여웅, 모범, 기준병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세 번째, 우수한 기풍을 견지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0: 빚은 그림책을 사주시고 정충 보국 이야기며 악비의 어머니가 아들의 등에 글을 새겼던 이야기들을 해주신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정충 보국 네 글자는 습금평 주석이 평생을 두고 추구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군 기품 건설에서 반드시 정충 보국의 정신으로 기계, 실력, 투지, 품덕을 갖춘 신시대 혁명 군인을 양성하고 철 같은 신념, 철 같은 믿음, 철 같은 규율, 철 같은 책임감을 지닌 강철의 부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어 어떻게 강군 건설을 실현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治国之君必交着一笔，立之以义。政治工作实质上是党领导和掌握军队的工作。我军作为执行党的政治任务的武装集团，要成为党绝对领导下的革命军队，必须坚持党的绝对领导，必须坚定地倾听党的话，跟党走，必须做到党指向哪里就党到哪里。
2: 방금 들으신 한달락 연설은 습금평 주석이 2014년 10월 31일 전군 정치사업회에서 한 연설로서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함에서 반드시 대로 가르치고 도의로 경교해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문구의 출처는 오자병법 도국편입니다. 오자병법은 또 오자 혹은 오기병법으로 불리는데 전국시대 군사가이고 정치가이며 개혁가인 오기가 저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로 가르치고 도의로 격려한다는 것은 장병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예의와 도의라는 뜻입니다. 오기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군대를 다스리는 도리는 동일하다고 보고 올바른 가치관과 예법으로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로 군대를 다스리려면 장병들이 바르고 통일된 생사 영역관을 수립하고 스스로 명령에 복종하며 단호히 투쟁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기 이후 오랜 세월의 중국 군사사는 이 군사 리념의 정확성과 심오함을 끊임없이 검증했습니다. 위청 곽거병이 한나라 군대를 훈련시켜 흉노를 토벌하고 악비가 악가군을 창설해 금나라 군대와 항쟁하며 적개광이 적가군을 창설해 왜구를 물리치기까지 이들은 모두 군기확립의 작수에 장병들의 의지를 변마하고 군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최종 보가위국과 희생을 두려워하자는 가치관, 용감 무상한 기지를 수립했습니다. 이런 전통과 리념은 중국 군사사에 일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친숙한 악비가 금나라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가군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관건은 바로 정충보국과 국토수복 유럽자입니다. 정충보국과 국토수복이 악가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내와 이로 자리 잡았기에 악무목은 이제 다시 강산을 찾아 천자에 배알하리라는 웅장한 기계를 토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비는 금나라 군대가 점령한 중원 땅을 수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비는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는 동시에 병사들을 관심했으며 군사 규율을 엄격히 하고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얼어 죽어도 민가를 침범하지 않고 굶어 죽어도 백성을 약탈하지 않는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악가군은 독특한 기계를 수립했습니다. 악비의 친위군인 배외군은 금나라 정예 기병과의 전투에서 불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나라 군대조차 산을 흔들기 쉬워도 악가군을 흔들긴 어렵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처럼 군사가 나라의 대세므로 국가 관리나 군대 관리를 막론하고 모두 실천과 이론 그리고 높은 전략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3: 지금까지 계를 특별부도 그린 평어근인 습분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3: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 실천편을 엮어가는 오문의 3차 5개년 전망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6: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오문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3차 5개년 계획이 18일 발표됐습니다. 관련 계획은 향후 5년 또는 더 기간의 발전에 대해 상부 설계와 개통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론은 관련 계획은 오문특색을 지닌 한나라 도제도의 성공적 실천이 내디딘 또 하나의 중요한 진척으로서 오문의 고품질 발전에 있어 리정표적 이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3차 5개년 전망계획이 제기한 경제사회발전 주요 지표는 35개, 전문 코너는 68개, 중점 사업은 310개입니다. 실무와 진취 그리고 중점을 각인한 관련 계획은 목표가 정확하고 조치가 유력하며 강한 목적성과 시행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자모휘는 오문특별행정구 3차 5개년 전망계획은 오문특별행정구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조정도와 임무서로서 특별행정구 정부는 오문 사회 각계를 단합하고 인솔해 법치 오문, 활력 오문, 문화 오문, 행복 오문의 아름다운 비전을 실현하고 오문 특색을 띈 한나라 두제도 실천에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의 3차 5개년 전망계획은 한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한면으로 국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과 주동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통일적 발전과 안전을 견지하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적극

봉합하고 이를 위해 봉사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3차 5기는 전망계획은 행정주도우세를 충분히 재현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는 행정장관의 인솔하에 중대한 임무, 개혁조치를 계획하고 보좌합니다. 그리고 민주협상과 사회의 광범한 공감대를 충분히 재현했습니다. 오문관리학원 원장이며 오문특별행정구 제6기 행정회의 위원 당계종은 오문특별행정구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이 계획은 효과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오문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제3차 5기는 전망계획이 확정한 발전 목표 8가지 중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전면적 관철이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계획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제도와 기재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집법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도시를 건설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발전 장대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관련 계획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그리고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오문의 고품질 발전에 근본적 보장을 제공할 것임을 뜻한다고 표했습니다. 적당한 다원화 발전은 오문 경제 발전의 키워드입니다. 오문은 일찍이 경제 구조가 비교적 단일했으며 도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컸습니다. 현재 이 같은 국면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문의 비도박업 증가치 비중은 2024년에 56.7%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5년간 오문은 4대 공정 항목과 정부 인도 기금을 차관점으로 삼고 1 플러스 4 다원화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비도박업의 증가치가 현지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60% 정도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기할 것은 횡금 합작구 건설 고품질 발전 계획은 오문 경제의 적당한 다원화 발전에 대한 횡금 합작구의 지탱 역할이 갈증 증강할 것임을 뜻합니다. 광동 오문 상공업 연합회 회장 시가류는 경제발전 성과가 민생복지로 전환하고 4기존 오문을 공동건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문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국제무역자유항 그리고 단독관세구역 저세제 광범위한 국제연계, 중서문화 응집 등 우세를 갖고 있는 오문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관광대저센터, 중국과 보르투갈어 국가상업무역협력서비스 플랫폼, 중화문화를 주류로 하는 다원화 문화공존 교류협력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과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외 쌍순환을 연결하는 노드 역할을 부단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0: 가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0: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0: 산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착한 곤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골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선박 조작기관인 크플러사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대종상품 운반선은 9척, 전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서 16일 통행 선박수는 1척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협 통항 정상화는 아직 실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로서 그동안 글로벌 원유와 정제유 중 5분의 1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운송 통로이기도 합니다. 중동 사태 전 관련 해협을 이용하는 원유와 정제유 운송 규모는 일당 2천만 배럴이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는 19일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은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운수 통로를 이미 구축했으며 매일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반출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공급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 장관도 하루에 원유 9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운송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 언론의 추정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커플러사와 SEB 리서치가 앞서 분석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은 전쟁 사태 전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석가들은 중동 사태가 반복되고 해협 동행 회복 추세가 끊긴 것은 당면 정세가 글로벌 해운에 여전히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가 주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일부 에너지 수입 업체들이 7월 말 이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를 점차 줄이고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해협 밖에서 원유를 환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송 조건의 변화는 연료와 인력, 보험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거론한 것은 지역 운항 패턴의 중대한 변화를 뜻합니다. 선주에 있어 해협의 동행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안전 위험 부담과 보험 원가가 내려가지 않은 한 해협 운수의 상업 타당성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화는 해협 정세의 긴장세를 증견하기도 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여러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 선을 다시 잡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이 단실 내에 정상치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에 장기적 시나리오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 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수송력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지가 시장의 주목사항입니다. 현재 해만 지역 산유국들은 대체로 항구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대체 로선은 운송거리가 더 길어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일부 항구의 선적을 재개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출구 방식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에너지의 대규모 수송에 대해 짧은 시간에 대체 로선을 건설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시장도 여러 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와 아랍연합 수장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규모 수출을 실현합니다. 한편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아시아의 주요 액화 천연가스 수입국들이 기타 공급원을 찾아야 하며 운송 거리와 구매 원가가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당면 정세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경제국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막힐 것이라는 기준 판단에 따라 결책한다면 관련 국가는 기타 지역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재고를 조정하며 운송 경로를 변경해 공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당면 글로벌 시장의 관심사는 이미 통항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예상 가능한 상업 통항을 재개할 수 있는지입니다. 해협이 공식적으로 폐쇄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통행량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해운 업체들은 더 높은 연료와 보험, 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글로벌 시장은 이로 인한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위기의 장기화라고 꼬집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가 단실적이라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재고와 대체 공급에 의존해 완충할 수 있지만 만약 해만 국가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제한되면 그 영향은 에너지와 해운, 제조업과 소비 가격 사슬을 따라 갈증 전도될 것이고 이미 성장과 통화 팽창의 이중 압력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윙킹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은 했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몸의 변화도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서는 또 로인절을 맞으면서 5날 19일까지 로인절 특별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수관전화 6과기면 한 달분입니다. 이 한 달분을 사시면은 요 5날 동안에는 또 한 달분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런칭 방제로 야드곽 사시면은 또 수관전화 한 달분 6곽을 또 면비로 드립니다. 예, 요즘은 이 두 가지 약품을 쓰고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때문에 오랫동안 간질환으로 고생했거나 혹은 몸에 만성질환이 잘 낫지 않으면서 좀 독소 배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증망제하고 수관전환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학이라 할 때에는 전통의학하고 대체의학이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3대 동양의학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히말리아 산맥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다양한 자연산 이런 약초들을 배합해서 제조하는 이런 약품들입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정신하고 마음을 강조하는 점하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 기본 개념이가 큰 특징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특별히 감로장약이라 할 때에는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약품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예, 우리 심내혈관 질환은 이 정신하고 마음과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감로장약을 쓴다 할 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머리가 많이 맑아집니다.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장은 오래전부터 이런 독자적인 서장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또 서장 고원은 히말라야 산맥이 둘러싸여 있고 장의학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중의학하고 서장 본토 의학을 결합하면서 지금 독보적인 그 장기학적 체계를 또 세우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는 그냥 머리 아프고 편두통 있고 어지름증이 자근하고 혈압조절도 안 되고 혈당조절도 안 되고 손발이 차고 자꾸 저리고 자다가도 자꾸 쥐가 나 장단지 쥐가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좋다는 말 듣고 지금 치수에 전수 안 하고 사실 그 후에는 이 두 가지야 그 대학에서 뭔 게 혈압도 온정되니까 머리도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손발이 자꾸 저리고 차고 하던 게 손발이 좀 따뜻해지고 당장에 따뜻해선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네. 맞습니다.
2: 그래 나올까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아닙니다.
0: 네.
2: 예, 허가하실 때 지금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0: 예, 그 두 가지와 같이 배합하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화신커 후에는 주요하게 이 대뇌하고 주위혈관 순환장애를 개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통하고 어지럼증 귀에서 소리 나고 불면증이 있고 이제처럼 좀 이 장단지 경련이 일어나거나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우면서 경력이 감퇴되거나 이런 데도 다 효과 봅니다. 예.
2: 네,
0: 뭐.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두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한 가지 저기 뭡니까? 선생님한테 그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합니다. 예.
0: 네. 네,
3: 그 저희 그 남편 그 친구 되는 그분이 그 깨거나 노친이라 합시다. 예.
0: 네.
3: 그 노친이 뭡니까? 어떤 가 뭐 소견이 자전데 많이 못 누구예?
0: 네.
3: 여러 차례 나가고 밤에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소변에 색깔도 아예 좋고 냄새 나고 예? 그 다음에 옆구리도 펴고 영 아프고 이래서 예?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배우니까 무슨 뇌수환이 높다 하더란다 예?
0: 네.
3: 그런데 그래서 병원으로 아예 가고 그래서 이 여기 약 저기 약 약방에 가서 아무것도 나지 않으니까 남편하고 그러더란다 이것 좀 뭐 영한테 있었으면 이것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란다
0: 예?
3: 그 남편하고 그 집에 그 남편이 같이 앉아 놀다가 우리 남편이 그랬단다 아유 우리 집에서는 저래 가서 저기 위도 불편하고 뭐 간도 불편하고 이래가지고서 영 불편해 고생 세게 했는데 그 또 그 장약방에 그 또 길이 그 정약방으로 찾아가니까나 약이 어찌 좋은지 저는 한 몇 달 먹었는데 뭐 씁쓸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거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나 어 그래 뭐 저기 우리 그 우리 집에 노침도 보내봐야 되겠다 기대더랍니다 그래서 그 또 그 장약방에 보냈는데 보내니까 이 의사가 무슨 약을 처방해 주던가 뭐 전신망대하고 허술이냐고 주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달을 포기 먹었는데 예. 소변 색깔도 좀 많이 일어나고 괜찮아지고 예. 막 먹었던 게 많이 연해지고 그 다음에 소변도 저기서보다 차수도 적어지고 수량도 좀 많아지고 예. 그 다음에 옆구리 겸이 아프던 것도 괜찮고 뇌산에 가서 검사한 게 정사해라 하더랍니다 예. 너무 좋아서 그래도 남편 보고 그러더랍니다 오 저기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내가 한 개 정도 먹고서 또 먹겠는데 그래도 그 집에 그 아줌마가 그 소개를 해줬는데 감사하다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0: 예.
3: 그래 이거 다 먹고 한 번 또 찾아가겠답니다 거기로
0: 예, 좀 써야 됩니다 이 허즐리뇨완이가 지금 이 모든 신장질환하고 당뇨병 하는 분들이 또 이 당뇨병성 신장병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신기능 지표가 지금 이 개선을 가져오는 이 확률이가 지금 많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염증도 제거하고, 예,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허즐리뇨완이가 신장 보호도 하고, 신정도 공고하게 하고, 예, 소변 배출도 또 잘하게 하고, 이런 작용이가 지금 영, 예, 뚜렷하기 때문에, 예, 이제처럼 두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예, 소변이 문제 있거나, 예, 또 몸에 독소가 많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3: 이 아주머니가 자기 그 좀 많이 낳고 꽃을 볼 때까지 쓰겠다면 영 좋아하더랍니다.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를 올려달라고.
0: 예, 망제는 그냥 쓰고, 예. 이 허즐리뇨완 그리 오래 있어도 됩니다. 증상이 없으면, 예.
3: 그렇습니까?
0: 예,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0: 위험 있고 만성 위험이 있어서 그냥 항상 음식보다 소화 안 되고 그냥 먹으면 다 속이 더부룩하네. 그러고 나는 혓바닥이 영향입니다. 이게 아침에 깨어나면
1: 네.
0: 예, 그리고 국물이 자주 올라오고 특히 기름지 음식 먹으면 살살 자주 하였습니다.
1: 네.
0: 그러다에 저도 다시 따탕월 넘친 창제를 이 세 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 혹가지고 많이 알린다 좋아하는 게
1: 네.
0: 예, 소화 안 되면 소화 잘 되고 아, 식구물이 올라오는데 식구물이 안 올라옵니다 지금.
1: 네.
0: 예, 그리고 김치 음식 먹으면 살짝 잡았는데 살짝은 완전 끊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먹어도
1: 네.
0: 그래 나 이 효과 좋을 때 이 약을 좀 더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써야 됩니까?
1: 저주 다 지금 몇 달을 썼단가?
0: 두 달 거의 좀
1: 예. 3개월 쓰셔. 3개월 후에 약을 또 다시 배합하면 된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예. 그렇게 하셔.
0: 예.
1: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변내장이 있어요. 눈이 보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의 소주왈 이모 수의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제는 눈이 마가비냥 가능하고 그리고 눈이 치료한 것처럼 가깔하던 그때 지금은 가깔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1: 예.
3: 바람 맞으면 눈물이 괜찮아던 게 지금 은 바람 맞아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1: 예.
3: 아시다시피 저는 딴 곳에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 없었는데 이야기에서 이렇게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자네 이야기를 내게는 효과 많으니까 배달 받아도 쓰라고 그랬나.
1: 예, 맞습니다. 이 민무스 류의원이가 이 백내장하고 그 다음에 이 농내장, 예, 유리체 혼탁, 이 결막염, 노안, 각막염, 예, 이런 데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저 눈질환을 치료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 민무스 류의원하고 치수의 전주와를 같이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민무스 류의원 드릴 때는 지금 이 홍화 진강화를 같이 드릴 겁니다. 그 같이 세 가지를 쓰면 또 좋습니다. 예.
3: 맞습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또 납니까?
1: 맞습니다.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선생님 나는 예, 망대로 쓰고 영 썼습니다.
1: 예.
4: 간이 주 영 좋아졌지. 이번에 검사한 것도 간이 영 좋아졌다니까.
1: 예.
4: 그래 나는 선생님 더 공고히 하길 위해서 간을 더 좋게 하고 어당 육부를 좋게 더 하길 위해서 상대란 약은 선생님 답을
1: 예.
4: 하다고.
1: 예. 창제를 같이 쓰면 또더 좋고, 예. 요즘에는, 예. 요즘에는, 요 다세 어간에 이런 지금 망제를 야득각 사시면은 또 수간전왕 6과가 또 면비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 창제, 망제, 수간전왕 이렇게 같이 쓰면 또더 좋습니다.
4: 그렇습니까?
1: 예, 예.
4: 아.
1: 요 19까지 로인들을 맞이하면서, 예. 다세를 딱 활동합니다.
4: 그렇습니까?
1: 예, 예.
4: 망제?
1: 예, 망제 야드곽 사시면은 수관전화 예. 6곽 한 달분 더 거저 드립니다. 예.
4: 아.
1: 예. 그래서
4: 선생님, 내 탕제하고 망제를 계속 쓰면 도와주지?
1: 당연히 좋지요. 그 두 가지 약은, 예. 그, 이, 감로장약에서도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4: 아.
1: 그래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이 창제는 우리 예. 모든 이, 그, 이 음양 균형을 또 바로 잡아주고 병이 뿌리를 뽑아주면서 또 그 근본을 개선시키는 작용합니다.
4: 내 길에서 결심 내려오시고 그거 쓰다고.
1: 예. 창제를 쓰셔. 그냥 완전히 달라집니다.
4: 그렇습니까?
1: 예, 예.
4: 예.
1: 예.
4: 선생님, 이게 무슨 야드가 쓴다는 건 뭡니까?
1: 예, 망제입니다. 망제 야드곽 사면은 수간전왕 6곽 드립니다.
4: 아, 수간전왕
1: 예, 예.
4: 아,
1: 요 다세로 활동한다.
4: 예.
1: 예.
4: 그것도 싸겠습니다.
1: 예. 그래, 연계하셔. 예, 약방에.
4: 예. 예. 선생님 수고하죠.
1: 예.
2: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집에 환자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엉뚱하이고요. 또 이런 뭔가 리딩 색도 있습니다.
1: 네.
5: 두고 냈다 하고 또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자꾸 쉽게 놀랍니다.
1: 네.
5: 놀라고 마음이 안 차가지고 계속 두근다근하고 예. 그래 됐습니다.
1: 네.
5: 그래서 그 특기장역 방송 듣고 거기 찾아가서 장대피를 보였습니다.
1: 네.
5: 그래서 약식까지 떼왔습니다.
1: 네.
5: 시소의 전주관하고 경상관 마호의 전신관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1: 네.
5: 거진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돌아왔었는가.
1: 네.
5: 소가 도와진 도심이 보인다 남다.
1: 네.
5: 신자 스피리도 스피리도 떨리고 쉽게 놀라던 게 그 중차에 많이
1: 좋아졌습니다.
5: 네. 그리고 이제 핵이 있어놓고 나 입김 눈도 나쁘고 자꾸 막 머리에서 소리 나고 머리 아파했는데 눈이 좀 본편이 계속 드시고 그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머리 아픈 증상도 많이 줄어들고 어지럽고 흉하던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요. 이 혈압도 지금 세게 바로 심했는데 그건 많이 안 착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집에 환자분께 용접과 반갑았어요. 두 달 쓰고 있는데 아직도 한 달치 있습니다. 이 도우니까 이럴 때 또 지금 활동하고 있다니까.
1: 예, 지금이 우리 지금 활동은 이 수관전화하고 런칭망제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오랫동안 약 쓰신 분들은 예, 좀 약값을 조절해 드릴 겁니다. 가보셔. 예.
5: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란 건 없습니다. 예.
5: 아, 예.
1: 예. 그렇게 하셔. 예. 그 석 달을 쓴 다음에 약을 또 다시 배합하셔. 예. 지금 예. 요즘에 CEO의 갈로알이라고 들어왔는데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좀 마음이 안정 안 되거나 이런 분들에게 영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쓰고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약품을 다시 또 배합해서 이렇게 골고루 쓰면 또 병이 낫는데 또 더 좋습니다.
5: 예. 예. 가수가 풀고 예. 또 나도 조절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기. 예.
5: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7: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장의학이라 할 때에는 이 현대 의학도 장의학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중의학하고 지금 중의하고 서의에서도 이 장의학을 많이 인정해서 같이 배합해서 쓰는 이런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독자적인 지위하고 합법적인 의료 제약 학술 기술까지 지금 많이 인정받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하고 활발한 연구 림상의가 지금 대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에도 우리 지금 많은 이난병하고 지금 만성질병이라 할 때에는 우리 서의라든가 중기학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장의학을 결합해서 이난병하고 또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장의 라사의학대학교에서는 장의학 연구하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이 근대의 이 서장 의학 서적들을 수업 교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로 4부 이전을

0: 주요하게 수업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심리학하고 양리학, 정신의학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이 먼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생각에 따라서 또 건강이 달라진다. 지금 예, 우리 현대인들도 이 마음하고 정신, 육체를 결합해서 모두 분석하죠. 네. 예, 이것처럼 우리 장의학은 원기초가 심리학하고 양리학, 정신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특별히 심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 못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뇌를 든다 할 때에는 이 질병의 핵심을 우리 마음에서 많이 찾습니다. 장애하고는. 때문에 지금 우리 특별히 그 치수의 전주환이라든가 안성환, 로도커환, 그 외에도 우리 깔루환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같이 결합해서 잘 적합하게 쓴다 할 때에는 이 정신적인 면이라든가 혹은 심리혈관 질환이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인체의 생리하고 병리 현상을 분류화하면서 개념화하는 것이가 아주 중요한 이런 요소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이 진단법이라 할 때에는 청진도 있고 맥진도 있고 그리고 눈하고 귀 정맥을 살피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결합하면서 또 지금 특별히 장의들이 진단법 보면은 이 냄새하고 맛을 이용하는 이 진단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1: 네.
0: 때문에 지금 우리 처음 약을 쓰시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시라 하는 거는 환자의 병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처음 쓰시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잘 분석하고 약을 잘 정확하게 배합해 쓴다 할 때는 약이 치료 과정도 단축하거니와 치료 효과를 더 명확하게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사부 이전을 기초 이론부터 보면은 인체 해부 구조하고 약물의 효능, 병리 이런 구체적인 치료법 등 이런 장의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의학 서적입니다. 때문에 황제내경이라든가 동의보감과 같이 장의학을 대표하는 의학 서적이면서 지금은 장의학 대학에서도 기본적인 이런 교재로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부 이전은 내부로 된 의학 경전 이 방법으로서 쓴 이런 책이기 때문에 좀 리해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우리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도 리해가 어렵다 하는데 지금 우리 사부 이전도 많이 어려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장기학에서 분석하는 이런 방법하고 치료 방법 그리고 제약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약물이 레원이 또 좋기 때문에 지금 장기학이가 지금 환자분들이 많은 또 환영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자연성을 지금 장기학에서는 아주 중시합니다. 자연에서 이 자연 성장한 이런 약재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하고 광물성 성분이 복합제를 주로 사용하면서 현대의학에서의 항생제라든가 진통제, 호르몬처럼 남용시 발생하는 이런 명확한 이료 원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 뜻인지 약물이 부작용을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장기학에서는 이거 피면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지금 우리 장기학이라 할 때에는 전체적 관념이가 가장 명확합니다. 바로 장의학은 여러 가지 이런 3인 요소만 해도 이 내용이가 아주 높고 깊습니다. 이런 3인 요소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특정 지표라든가 이런 병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 하나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도한 이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네.
0: 우리 인테라 할 때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0: 전체적 관념이 소분석에서 다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치료해야만이 낫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백혈구 높거나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은 서의학적으로는 단순히 지통하고 소염하죠.
1: 네.
0: 근데 우리 장의학에서는 예, 이런 염증이라든가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전면적으로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 맞춤형 처방을 예, 주장하고 체질하고 계절 지역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조정하는 예, 이런 같은 질병이라 해도 모두에게 동일한 고가의 검사라든가 수술을 실행하는 이런 일광처리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덕질 장약방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약물을 배합해도 예,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심한 분들은 예, 열을 치시도 또 처방합니다. 열흘 후에 이런 분들이 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약을 다시 또 배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랫동안 또 약을 쓰신 분들은 예, 한 달에 한 번씩 쓰면서리 와서 또 이 지도를 받고 또 변화에 따라서 약을 또 배합합니다. 그리고 오래 쓰신 분들 지금 중풍 환자분들이거나 또 관절 질환이 있거나 소화계통 질환이 있으면서 약을 좀 많이 쓰고 또 오래 썼다 이런 분들은 예, 가장 길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약을 다시 배합합니다. 예, 때문에 료정에 맞춰서 치료하면서 치료 과정에 예, 수시로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또 자문을 받으면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많은 분들이 우리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셔서 지금 이 치료를 직접적으로 또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기학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불균형을 예, 질병이 발생 원인으로 봅니다. 예, 때문에 이 균형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이런 지표에만 또 이 몰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또 치료합니다.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23일은 처서 절기입니다. 처서는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이자 가을철의 두 번째 절기로 해마다 양력으로 8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드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동요와 함께 처서 절기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옥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가을비 내리는 밤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처서는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절기인데요. 처서에서 처자는 그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처서는 더운 날씨가 거의 끝나가고 점차 시원한 날씨로 넘어가기 시작함을 뜻하는데요.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장백의 두루미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처서절기의 풍속습관 알아볼까요? 처서가 되면 우리나라 일부 지역 사람들은 오리오리를 먹는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재미있는 풍습인데요. 오리고기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무더위에서 서늘한 날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먹기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북경 지역 사람들은 처서 백합 오리를 사 먹는다고 하는데요. 가게에서는 흔히 백합, 진피, 꿀, 국화 등 재료로 오리를 푹 삶거나 조리를 한답니다. 강서 지역 사람들은 정성껏 만든 오리 요리를 이웃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두가 가을철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답니다. 또한 이웃들과 정겹고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금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혜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둥근혜님을 보내드립니다.

연애 지역에서 사는 어민들에게 저서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절기이죠. 바로 풍성한 어획을 약속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처서 절기쯤에는 바닷물 온도가 아직 따뜻해서 물고기 떼가 어장주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또 새우, 조개 등 해양동물이 알차게 자라고 맛이 오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서가 찾아오면 연해 지역에서는 개어절이라는 축제를 펼쳐 어민들을 따뜻하게 배웅한답니다.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덕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집 과수원을 보내드립니다.

유명한 개어절로는 상산 개어절, 주산 개어절, 강천 개어절 등이 있는데요. 개어절 축제가 열리는 그날은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배들이 북적이고 바닷가에는 사람들의 함성과 신나는 북소리가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북돋워 준답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공연과 관광 활동이 가득 펼쳐져 해내외 많은 객상들과 여행객들이 축제 보러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축제 속에서 현지의 독특한 문화도 느끼고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마음껏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김상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야옹야옹 고양이를 보내드립니다.

초소가 지나면 가을 기온이 점차 짙어지게 되는데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쯤에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떠나서 가을빛을 만끽하며 계절의 변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공원이나 들판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이 높고 맑아서 함께 걷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진답니다.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오미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가을 서풍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처서 절기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지혜와 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 세월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보길 바랄게요. 정문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득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는야 뱃사공 해마중 간다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죽을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문화체육 기원인 브랜드 추동, 흐름 추진 발전 리듬을 견지하면서 상급 문화 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각 중점 풍경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질을 높여 문화 관광 시장의 열기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소비 잠재력이 끊임없이 방출됐으며 발전 동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루게로 국내 관광객 연 3,883만 5천 평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관광 소비액은 464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92% 증감으로써 괄목할 만한 문화 관광 발전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연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외지 관광객들의 연변을 찾으면 반드시 찾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민속원 내에는 구택이 조화롭게 배치됐고 조선족 복장 촬영, 무형문화재 체험, 민속 공연이 상시적으로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 민속원에서는 누계로 관광객 137만 4,400명을 접대해 관광 수입 2,727만 여원을 올렸습니다.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영업총감독 주보군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새롭게 승격된 5.0 버전을 선보이는 해이자 5A급 관광 풍경구로 승격되는 계기를 빌어 민속원을 대폭 승격한 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전통 종이 공예, 조이약, 향낭 등 무형문화재 경영 모식을 인입했고 쌀떡관, 도예관의 무형문화재 체험 대상도 승격을 했습니다. 또 사슴원, 비둘기원 등 소통성이 강한 대상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 민속원의 경관도 승격을 하여 식물 분수 기존 인기 명소들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훈춘 비단의 길 발해 고진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총 투자가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이 주급 중점 문화관광융합대사 발해국의 역사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당나라 풍경기의 건물군의 의탁을 해 몰입식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발해고지는 실경공연, 문화전시관, 고풍장터, 무형문화재 체험, 야간문화관광 등 경영 모식이 구전하여 완전한 문화관광 소비 사슬을 구축을 했으며 이미 성급 야간 소비 집결구에 입선되었습니다. 발해고지는 올 들어서 6월까지 관광객 연 19만 3,700명 접대하고 관광 수입 503만 6,200원을 올렸으며 350명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대상은 훈춘의 변경지역 우세에 입각을 하여 문화관광산업과 현대농업, 상업무역유통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 문화관광소비의 새 장성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고춘예입니다. 이곳은 밤이 아주 분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모형도 아주 아름다워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혼춘 발해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는 네 가지 핵심 전경을 중점적으로 다잡았습니다. 발해 주제 야간 관광 노선을 최적화하고 조선족 가무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특색 야시장을 승격하여 음식과 문화 창의 제품을 통합하고 야간 무형문화재 체험 공간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런 연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바로 떠나는 데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용정회란대 민속관광휴가구는 용정시 중점 문화관광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성, 미식장터, 궁정문화관광, 개인온천 민박, 견학 및 회의 봉사를 일체화한 종합성 민속휴가구를 조성을 했으며 현재 이미 대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성창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종숭항입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대상이 부지 면적은 11만 1800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모아산과 해란강의 자연 환경에 의탁을 하고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대상은 세기로 나누어 개발 건설하는데 이번에 개방한 것은 1기와 2기의 전체 핵심 경영 모식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선은 중국 축구협회 갑급 리그, 동북축구연맹전, 연변축구연맹전 등 축구 경기를 통하여 맹태응원단 등 특색 IP 인기를 방출하여 경기장의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기스타 합동 공연은 입장권 경제를 깊이 발굴해 한 차례 공연으로 1년의 산업을 이끄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관광 축제와 대중문화활동이 연이어 펼쳐졌고 꽃구경 봄나들이, 온천 건강 양생, 무형문화재 체험, 변경탐방 등 여러 정품 관광 로선도 충분히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조에서는 문화관광상품체계를 끊임없이 완산하고 관광상품대회를 개최하여 연변 유래 브랜드를 강화하였으며 공공문화봉사를 부편적으로 공급하고 문의 정품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또 입경문화관광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원천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문화로 산업에 역량을 부여하고 흐름을 효익으로 전환하면서 다원적이고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으로 문화관광 구품질 발전의 세장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조민족사무위원회, 조상무국, 조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온남성 보산시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연결시 인민정부에서 공동 주최한 연변 민족융합 커피 창의대회가 22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조장 윤조희가 환영사를 하고 온남성 보산시 정협 부조석이며 보산시 공상업연합회 조석인 온사홍이 축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길 커피 조제사 국가급 로무 브랜드 특별 추천 소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보산시 커피산업협회와 강문시 관련 책임자가 각기 커피산업과 제품, 커피 설비 제조 산업을 주제로 특별 추천 소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커피산업의 미래 발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보산 연변 커피산업 합작협의 체결식과 연길 보산 커피문화 전시중심대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 30명 참가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선수들은 3가지 품종 이상 커피 원두를 배합해 커피를 만들었으며 중화 우수 전통문화, 여러 민족의 다채로운 문화, 남북 지역 특색을 창의적인 커피 작품 속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심사단은 주제 부합도, 문화 융합, 창의적 표현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 점수를 매겼습니다. 새 중식 루아커피, 인삼커피, 종이버섯커피 등이 각기 1, 2,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커피 문화장터를 마련하고 전통가게와 무형문화재 관련 상가들을 조직해 참가시킴으로써 커피 산업과 지역 민속문화의 다원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속 문예 공연 등 활동도 전개해 커피 대회와 민속 문화, 문화 관광 체험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으며 행사 분위기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주에서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임무를 실시하는 혁신적인 실천이며 연변과 운남 보산 간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담체입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상생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강입니다. 연길시 현역 커피의 왕 커피 산업 기반에 의탁하고 커피를 뉴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생산 지역과 연합해 여러 민족 경제의 상호 융합, 문화 융합, 인재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운남성 보산커피산업협회 집행회장 리효파입니다. 보산시는 중국의 커피 재배 지역이며 운남 고품질 커피의 핵심 생산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연길과 보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직접 연결되게 하려 합니다. 좋은 제품을 함께 내놓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의 관광 노선 개발과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변주 고령보조금 지혜관리 위챗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일전 정식 가동되면서 과거 고령보조금을 전과정 오프라인으로 취급하고 주민들이 여러 번 오가야 했던 업무 취급 모식을 철저히 바꾸고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미니 응용 프로그램 가동식 현장에서 기술 일꾼들은 조작 절차를 일일이 설명하고 자원 봉사자들은 조를 나눠 1대1 도움을 제공하면서 현장에 온 노인과 가족들에게 미니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사업일꾼 류순입니다. 우리는 디지털화로 양로 봉사의 힘을 실어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이로써 해민 정책이 더욱 정밀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노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였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원위 사유구역 주민 정자순입니다. 예전에는 고령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호구부 신분증도 가져오고 자녀들도 다 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술이 생겨 정말 편리해졌고 우리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행동이 불편한 등 노인들을 상대로 전주 각 사회구역에서는 오프라인 도움 창구를 동시에 보류하고 사업일꾼을 배치해 전과정 업무 대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사회구역 심사 과정도 더욱 빨라진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시스템에서 온라인 확인과 데이터 대소를 할 수 있어 절차를 줄이고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며 인위적 실수를 줄여 해민 자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0: 각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미니 응용 프로그램 보급 강습과 방문 지도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플랫폼 기능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디지털 정무로 양로 봉사의 온기를 더함으로써 전조 로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1: 올 들어 훈천시에서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의 특색문화관광자문에 의탁을 해 변경홍색관광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각지 관광객과 청소년 견학단체들이 잇따라 이곳을 찾아 참관학습하면서 홍색관광 열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서 사람들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변강을 지켜온 분투의 역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가곡 정회를 두텁게 하고 분발 진취의 힘을 얻었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갑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 들어서니 짙은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들이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보위한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역사를 명기하고 열심히 학습하며 애국 정신을 전승하겠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락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훈촌의 역사를 가까이서 느끼고 선배들의 가곡 정회를 깨달으며 어려서부터 가곡관념을 수립하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훈천시의 중요한 애국주의 교양기지이자 홍색문화 진지로서 무게감이 있는 변경의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상시한 사료, 실물 전시, 전경 전시를 담채로 오대진이 현지 답사하여 경계선을 확정을 하고 변방을 지키며 강토를 수호하고 국방을 공고히 한 역사적 사적을 체계적으로 재현하여 선배들의 중정어린 마음과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은 순관 정신 품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계속해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22일 저녁에 영파팀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2심 라운드 경기에서 조반니의 활약에 힘입어 3대2로 이겼습니다. 오는 2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섬서 련합팀과 21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시중에는 시련의 아픔을 담은 작품이 많습니다. 한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움에 적었던 글들이 시가 되죠. 예를 들어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이런 식구들이 있죠. 이 구절만 읽어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시인은 자신이 거의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시를 쓸 수 있던 이유는 이런 사랑과 그리움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그리워하고 뜨겁게 호기심을 가져야 꾸준히 시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경로 과잉에 관한 상식, 여성들의 남성형 우울증, 남성 갱년기에 관한 상식 등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혈액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정상 수치보다 높은 콜레스테롤을 유발하는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진대사는 불균형해지고 체중 증가를 가져오고 몸속에 다양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죠. 혈당 수치, 혈압, 심장은 물론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몸과 마음을 좀먹는 스트레스는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평온함과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대 의대가 발행하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등의 자료를 토대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좋아하는 신체 활동을 합니다. 몸을 사용하는 활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고 긴장을 풀 수 있게 해줍니다. 평소 즐기지 않는 운동을 억지로 선택하면 매일의 운동 스케줄이 되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신체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원 가꾸기, 산책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의욕을 북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유리합니다. 당면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죠. 일부는 타고난 성격 탓도 있지만 생각하는 관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주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돌아보면서 관점을 긍정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스트레스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거나 잡동사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항상 정해진 곳에 두는 식으로 정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상의 잡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 정리뿐 아니라 계획성 있는 생활도 필요합니다. 운동할 시간을 만들고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규칙적 일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예정된 수술, 재정적 어려움,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등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앞두고 있으면 사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주는 해로운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릴까요? 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약화시켜 감기나 감염에 더 쉽게 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식욕을 증가시키고 특히 단 음식,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 지방 축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이나 심장에 영향을 줄까요?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높입니다. 반복되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수면에 영향을 줄까요? 네, 스트레스가 높으면 뇌가 각성 상태가 돼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소화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위산 분비 변화, 장 운동 이상으로 인해 소화 불량, 복부 팽만, 과민성 장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수면, 호흡 조절,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울감, 불안장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합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중간 점검한 뒤 효과가 없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의학적으로 왜 화가 나는지 세부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얼개는 대략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든지 신념에 어긋나는 일을 보든지 불쾌한 옛 기억이 떠오르든지 등 방아쇠가 당겨지면 뇌의 편도체가 경보를 울릴지 판단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해마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해마는 뇌화 수체를 자극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뇌화 수체는 콩팥의 부신을 자극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이에 따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동공이 커지고 혈당이 증가해서 에너지 공급량이 많아지고 근육이 더 잘 흘러 싸우거나 도망가기 아니면 적당한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죠. 이때까지는 모두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화를 누르거나 푸는 반면 어떤 이는 목소리가 커지고 물건을 던지는 등 부정적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조정 메커니즘은 뇌의 전 전두엽이 맞는데 이 부분이 부실하면 걸핏하면 경로하죠. 맨날 사이렌이 울리는 동네가 즐거울 리가 없듯 개인이 자주 화를 내면 심장, 뇌, 면역 시스템 등의 건강이 악화되고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도 이어집니다. 대인관계나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어리석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흥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리보기를 양

양산하고 있다면 지나친 주장일까요? 세상엔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는데 정답을 강요합니다. 냉면과 온면 중 하나가 맛있기보다는 맛있는 냉면과 맛없는 냉면, 그럭저럭 냉면이 있고 온면도 그럴 것인데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삶에선 무엇보다 어떻게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무엇 갖고 나눠서 반대쪽 얘기엔 화를 내죠. 정이라고 착각하고 분노한 것들 대부분이 나중에 그냥 정치적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는데도 끝없이 그것을 되풀이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 조절하는 법,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법 등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또 누구도 세상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당연한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안 될 때 화부터 냅니다. 거꾸로 주변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감사함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뇌과학에서 보면 편도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미술, 음악, 체육활동 등으로 감정을 승화시키는 활동에 린색합니다. 또 다양한 독서와 철학적 사고로 뇌 전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술에는 너무나 관대하고요. 무엇보다 화가 이토록 중요한데도 사회에서 의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버려 화를 내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누구도 깊고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합니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화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깊게 숨쉬기, 감사 일기 쓰기, 잠들기 전 1분과 일어나서 1분 동안 좋은 기억 떠올리기, 명상하기, 규칙적 운동하기, 음악 즐겨 듣기, 과음 피하기, 상대방의 얘기 10% 더 듣기 등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겠죠. 당신이 쉽게 화를 낸다면 당신 안에 있는 분노의 씨앗에 여러 해에 걸쳐 자주 물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당신이 분노의 씨앗에 물 주는 것을 허용하거나 심지어는 부추기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화를 잘 다스려 나의 건강을 지켜봅시다.

평소보다 유독 초조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버럭 화를 내고 무모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를 단순한 성격 문제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사실은 우울증의 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 이른바 남성형 우울증이라고 불려온 증상이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훨씬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최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 163명과 건강한 대조군 176명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남성형 우울증 여부는 남성 우울증 위험 척도로 측정했습니다. 이 척도는 약물 사용, 알코올 남용, 분노, 공격성, 위험 감소, 감정 억제, 신체화 증상 등 6가지 영역을 평가합니다. 분석 결과 남성형 우울증 점수가 높은 환자일수록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신체화 증상, 우울증이 몸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증상, 분노와 적대감, 편집증적 사고, 정신병적 경향 등의 점수가 높아 일반 우울증 환자보다 급성 정신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흔히 무기력함과 슬픔, 눈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남성형 우울증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공격성,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극한 스포츠나 난폭 운전 같은 위험한 행동, 감정 억제 등이 주된 특징입니다. 감정을 내면으로 사귀는 대신 외부로 표출하는 방식 때문에 외현적 우울증으로 불립니다. 문제는 기존 우울증 진단 기준이 주로 슬픔, 무가치감, 신체적 피로 같은 내면화 증상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분노나 충동적 행동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은 우울증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집단의 사각지대가 수많은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남성형 우울증 증상이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여성도 남성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분노, 공격성, 위험 감수 같은 외현적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남성형이라는 명칭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여성 환자의 이러한 증상들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형 우울증 점수가 높은 환자의 평균 연령은 36.4세로 점수가 낮은 환자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비교적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남성형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특정 성별의 질환이 아니라 감정 억제, 분노, 공격성, 위험 감수, 약물 사용 등으로 나타나는 특정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문제 규모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성의 폐경처럼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돼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과 활력을 대표하는 호르몬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욕과 경쟁심, 집중력, 감정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남성 건강 클리닉 게임데이의 남성 건강 최고 의료 책임자인 할 모하메드 박사는 뉴욕포스트에 테스토스테론은 성욕과 근육량에만 관련된다는 오해가 있다며 의욕과 경쟁심, 자기주장, 감정적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영업직과 금융업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에 저 테스토스테론 환자를 자주 진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하메드 박사는 테스토스테론은 에너지와 일부 행동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성격 변화는 삶의 경험과 건강 상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500만 명이 저 테스토스테론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30세 이후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일부 남성은 70세가 되면 가장 높았던 시기보다 수치가 최대 50%까지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4, 50대 남성의 3, 40%가 테스토스테론 부족을 겪으며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30대 이후 남성 호르몬이 매년 약 1%씩 서서히 감소해 발생합니다. 여성과 달리 호르몬 저하가 완만하게 진행돼 노화로 치부하고 방착 이슈나 만성 피로, 우울감, 복부 비만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피로가 지속되면 심리적 위축이 생겨 삶의 질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남성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3배 정도 높으며 사망 위험도 약 33% 높습니다.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남성 갱년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혈액 검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 밀리미터 3.0 나노그램 이하일 경우 호르몬 보충요법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에는 테스토스테론 연고와 패치, 주사제 등이 사용됩니다. 연고와 패치는 사용이 편리하지만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고 주사제는 효과가 오래 지속돼 널리 활용됩니다. 다만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 질환이나 적혈구 증가증 등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치료 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치료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배우자가 사망 후 남성과 여성의 건강 격차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는 건강 장수를 누리지만 아내를 사별한 남편은 앓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치매와 사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의지하는 남편들이 많아 사별 후 충격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남성은 치매 위험과 사망 위험 모두 높아졌습니다. 이는 일본의 65세 이상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논문입니다. 그 결과 사별한 남성은 아내 생존 시와 달리 식사 등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우울감과 음주량이 늘고 행복감은 줄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남편은 은퇴 후에도 이전의 직장 중심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사 및 정서적 지원을 아내에게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 공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평생 남편을 돌보는 역할을 해와 가사 등에서 남편 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적습니다. 사별의 충격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자신의 의지대로 노년을 보낼 수 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일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여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별 후 1년이 남성에게 특히 위험한 시기로 드러났습니다. 외로움을 술로 달래고 요리에 익숙하지 못해 끼니를 거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앓는 기간이 길면 장수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건강 수명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사망 충격을 남편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건강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이 했던 말 중 자신에게는 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리움이 많아서 글을 쓰게 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열심히 글을 썼던 그땐 마음속에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이 침착해지고 담담해진 지금, 사람이든 동물이든 취미든 무엇이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움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오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고 있네요. 아이들 여름방학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부님들 마음이 조금씩 바빠지고 계시지 않나요? 방학 내내 자유롭게 지내던 아이들을 어떻게 개학 모드로 전환시킬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는 여름 방학 막바지 현명한 학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준비물과 함께 요즘 부모님들의 큰 고민인 청소년 비만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척추 건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볼까요?

예, 금방 시작한 것 같았던 여름방학이 어느덧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유분방했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이젠 차츰 계약 모드로 들어가야 할 시점인데요. 주부님들도 무척 걱정이 앞서시죠. 계약을 앞두고 아이들의 상태 조절을 위해 우리 주부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계약 준비 첫 번째, 바로 생활 패턴 바꾸기입니다. 방학 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아이들, 갑자기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힘들죠. 전문가들은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서히 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씩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시계도 자연스럽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방학 동안 불규칙했던 식사 패턴을 되돌려야 계약 후에도 점심시간에 배가 고프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여 위장 부담도 덜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락 시간 조절입니다. 예, 갑자기 게임 그만하면 아이가 반발할 수도 있으니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합리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TV 시청이나 게임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대신 새 학기 교과서를 미리 살펴보는 예습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아이가 아, 방학이 정말 끝나가고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방학숙제 얘기가 나와야죠. 방학숙제를 아직 다 못한 아이들 벌써부터 마음이 다급해질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가정에서 숙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건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함께 숙제 상황을 점검하고 하지 못한 부분은 차근차근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 아무렇게 썼거나 베낀 숙제는 부모님이 부드럽게 타일러서 아이 스스로 다시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숙제의 목적은 무조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것이라는 점을 아이가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 아이의 마음 읽기입니다. 개학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무심한 듯 보여도 사실은 긴장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나니? 하며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대화를 많이 나눠주세요. 자, 다섯 번째, 새 학기 목표와 계획 세우기입니다. 목표가 생기면 아이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동력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는 전교 1등 하자 같은 거요. 이렇게 막연하고 큰 목표는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책을 10페이지 읽자,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자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로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상의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 비만 문제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비만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만이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아동병원 연결주임의사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고뇨산혈증, 지방간, 심지어 성조숙증까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유전이야 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전국 정협 조가군 위원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비만은 만성

성 질환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신 건강과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바로 입을 관리하고 다리를 움직여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복단대학 부속 부인과 병원 서청금 주임의사는 음식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각각 어떻게 섭취할지 개념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는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 운동 후에는 근육 성장을 돕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좋은 식사 패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바꿔가며 실천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경아동병원 렴결 주임의사에 따르면 체육시험 전에 항상 적잖은 부모들이 의사를 찾아와 아이들에게 면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부모들 중 일부분은 아이들이 너무 뚱뚱해 체육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일부는 시간이 부족하고 학업 부담이 커 체육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 만성병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운동은 청소년 비만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뚱뚱한 아이들은 지방은 많고 근육은 적어서 비과학적인 체중 감량을 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근육량까지 감소하고 체지방률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정, 학교, 병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부모들도 올바른 건강관념을 세우고 음식과 운동, 생활방식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을 늘리는 등 아이들이 운동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은 또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비만이 생긴 후에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예방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건강 문제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바로 아이들의 척추 건강인데요. 아이가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자세가 항상 똑바르지 않다면 단순히 자세 좀 바로해 하고 넘기지 마세요.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단순히 자세가 나쁜 게 아니라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의 척추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아이가 상의를 벗고 자연광 아래에서 똑바로 서게 합니다.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고 두 발을 가지런히 붙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부모님은 뒤에서 관찰합니다. 양쪽 어깨 높이가 같은지 견갑골이 서로 대칭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한쪽 견갑골만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높이가 다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숙여보는 검사입니다. 아이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90도까지 숙이게 합니다. 부모님은 뒤에서 척추선이 곧은지 등 양쪽 높이가 균일한지 관찰합니다. 자, 척추 측만증은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료 최적 시기는 여자아이는 10세에서 13세, 남자아이는 12세에서 15세입니다. 이 시기는 성장 발육 속도가 빠르고 척추 유연성이 좋으며 뼈의 성장판이 아직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교정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황금기를 놓치면 교정 난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아이의 자세, 서 있는 자세를 자주 관찰해 주시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정말 알차게 보내셨나요? 여름방학 막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섯 가지 준비 방법부터 청소년 비만 문제 그리고 척추 건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이 한 마음이 돼 미리 준비하고 함께 소통하고 건강하게 시작하자. 방학이 끝나가는 지금 아이에게 잔소리보다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새학기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전에 중화독서본은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지구의 심장소리를 들으라는 책입니다. 지구의 깊숙한 곳을 향한 용감한 탐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작가 하근명이 창작한 이 보고문학 작품은 심지 타림과기로 시초정 1만 미터 시초의 웅장한 과정을 전경으로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심지 탐사가 0에서 세계 선두로 도약하는 로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새 시대의 대국 굴굴기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어린 독자들은 과학과 신앙을 탐구하는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막 로전사의 소리 없는 견지가 있고 지구 중심을 향한 탐사자들의 끈질긴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책은 요람이란 책입니다. 강서성 위도현 한 객가인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연성이라는 할머니는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 자상한 로인입니다. 1934년 여름 연성 할머니의 아들 박미소는 홍군에 입대하여 부대를 따라 이동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며느리가 갓 낳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하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피와 불의 역사와 성장 서사는 이 작품이 작은 장면적 서사와 소인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소소한 의미에서 큰 의미를 드러내는 혁명적 서술 모식을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강자심이란 책입니다. 작가 마전사가 쓴 이 작품은 아동의 시각으로 10세 소년 성야가 어머니를 따라 국가 강자 기장 중심이 있는 작은 섬으로 이주한 후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섬에서 성야는 강한 자기장 장치가 친구 류창수의 성공적인 수술을 돕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동료들과 함께 지자기 교란으로 좌초된 무라치를 구하며 생체 자기 내비게이션 칩을 이용해 무라치 집단을 구조합니다. 저자는 강 자기장 곽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고 상시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상 상태 강 자기장 실험 장치가 무에서 유로 뒤따르던 대로부터 세계 기록인 45.22만 가오스를 돌파하기까지의 전 도약 과정을 전경식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흙 묻은 축구공이란 책입니다. 이는 작가 오몽천이 쓴 현실조의 아동소설로 섬서성 남부 한 시골 축구 소년의 성장과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릉 산맥의 깊은 곳에서 소년들은 빈곤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축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작품은 진릉 산맥 남쪽 기슭에 있는 한중 지역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및 민속 풍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산간 지역 인민들의 불굴의 생존 의지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구가했으며 시골 마을의 큰 변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산을 만나리라 라는 책입니다. 이는 구공후 작가 왕록이가 쓴 아동소설입니다. 소녀 이라는 지나친 관심과 편과하는 성적을 피해 학교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치 증조 할머니가 남긴 20여 마리의 양처럼 하라산 사회를 막막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생님과 어머니가 여러 번 그에게 재입학을 권고했지만 그는 모두 회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을 떠났던 아버지의 귀환은 가정의 곤경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생활에 짓눌려 숨이 막혔고 방향을 잃고 어쩔 바를 모르던 이라는 문학 속에서 삶의 빛과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음은 천막 서커스단이란 책입니다.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텐트, 갈 곳이 없는 동물들, 텐트 꼭대기에서 별을 보는 한 아이. 이곳은 천막 서커스단입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전문적인 조련사도 없으며 아버지와 동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정만이 남아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박수 소리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의 안식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년 잠도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긴 로종에 나섭니다. 양주대학 문학원 겸직 교수인 탕성란이 쓴 이 작품은 작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년과 작별하고 친구와 작별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서커스단과 작별합니다. 소년 잠두는 기나긴 로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읽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소중한 기억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여름의 방정식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한여름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일명 탐정 갈릴레오와 소년 교헤이가 우정과 교감을 엮어가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료관을 운영하는 고모네로 놀러가던 소학생 교헤이는 기차 안에서 회의 참석차 같은 곳으로 가던 대또대학 물리학부 유가와 교수와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교회에는 유가와에게 고문의 여관을 소개하고 유가와는 그곳에서 며칠을 묵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여관에 온 다음 날 또 다른 투숙객인 스카하라 마사스구가 항구 근처 바위 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그는 전 경시청 형사로 밝혀지고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추락사로 단정했으나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스카하라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마을에 온 이유와 사망 과정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유가와는 16년 전에 일어난 한 살인 사건의 진상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려관 가족이 숨겨야만 했던 중대한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교회가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설의 묘미는 무엇보다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그 부분에서 펼쳐집니다. 사건을 추적하던 유가와는 조금씩 진상에 다가서지만 이번 사건의 결말이 잘못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뒤틀릴 우려가 있다며 끝까지 사건과 범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결말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것은 사고인가 살인인가? 과연 유가와가 눈치챈 사건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숨막히는 사건 전개와 추리가 속도감 있게 펼쳐지는 이 소설은 마치 눈에 잡힐 듯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 같은 묘사와 살아 움직이는 개성 있는 캐릭터,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을 남겨두었을 때까지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전으로 게이고 소설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 과학을 기반으로 한 냉철한 추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저자의 특징이 잘 담긴 이 작품에서 저자는 어른을 불신하는 소년과 논리적이고 못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싫어하는 유가와의 조합으로 명랑한 분위기를 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유가와가 처음부터 사건에 관련되는 일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유가와가 사건에 먼저 개입하며 어떻게 해서 탐정 역할을 맡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작품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그려낸 이야기를 읽어나가며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자 특유의 흡인력 넘치는 서사와 과학적 추리가 흥미롭게 펼쳐지며 차가운 추리 뒤에 따뜻한 인간애와 짠한 감동을 선사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소학교 때 배운 수학 방정식이 떠오릅니다. 어려운 수학 방정식이라 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열심히 노력해 풀다 보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정식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대에서도 충분하게 나타나는 바 심장병 치료는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범하는 기본 문제점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번제품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한 개의 이론 체계입니다. 학설입니다. 림상의 표현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구취 이렇게도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제일 관건적인 걸 뽑아내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깃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단순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남들이 지분을 여지간에 어느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나오셨지만 해도 지분은 남들이 하나 쓸 때에도 난 두 개, 세 개 써도 몇 분 후에 또 닦아도 또 한참 있으면 또 냄새나고 그렇더라. 바로 근본 문제는 심폐열이 심한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구강 청소를 한 데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번 제품을 쓰시고 입에서 냄새가 나던 게 그거는 어느새 없어졌는지 집에 식구들하고 딱 친인들 사이에 이런 거 검험하죠. 같이 해봐서 물어보게 되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다각도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몇 가지 방면의 문제가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격 가격은 199원으로서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은 쭉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배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고 세 각의 한 각은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무료로 받게 되죠. 이 정도게 되면 역시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는데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적인 특점으로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래서 많이 지금 외국에 이 제품이 나가는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이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어서 18각을 싸면 6각을 무료로 드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덟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초원청심환을

0: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9년도에 심장이 두 달을 두 개 나왔는데, 2년이 되니까, 예, 또 다시 가슴이 키우고 숨을 찼는데, 이 타원천 희망했으니까 지금 왜 가슴을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1: 예, 바로 그렇죠.
0: 그리고 잠을 자다 받아낸 게 지금 잠을 잘 자고 있고, 그래야 숨이 가슴 편안하게 납니다.
1: 예.
0: 이빨이 아프는 것도 아프지 않고, 예.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아, 예, 예.
0: 아, 효과도 오니까 오늘 배달 받아 또 쓰자고 그랬는데.
1: 아, 이미 주자를 두 개까지 하셨으니까, 아, 본인이 증상 가운데서 충분하게 설명하지만 해도 그게 주자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신만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정신만 먹는 환갑니다.
1: 예.
3: 저는, 예, 넉 달 채 거의 먹습니다.
1: 예.
3: 예, 전문가 뭐, 나는 심장이, 전문가 뭐, 자꾸 신조통이 있어갖고, 예, 아프옵니다.
1: 아, 예, 신조통 협심증. 예.
3: 예. 그래서 전하게 잠도 잘 나오고 계속, 심장이 아프니까나, 그리고 또 심장 또 빨리 뛰고. 그래, 구두절은 막 그도 후두두 떨린다.
1: 아, 예, 예.
3: 에, 그래서 그 뭐, 심률 검사를 해보려니까, 그게 뭐, 1분에 120.
1: 아, 위험한 심률인데요. 예, 예.
3: 대단히 빨리 뛴다며, 그랬대다.
1: 예.
3: 그래, 약도 먹었는데, 이제 뭐, 쓸데없을 때다. 그래서, 정신만, 광고를 듣고서 먹은 게 효과 차차 알겠대다.
1: 예.
3: 예, 그래, 어제는 뭐, 넉 달째 거의, 한 개로든 거의 먹는데, 어제 뭐, 확실히 좋아진 게 알긴다.
1: 아, 예.
3: 예, 구두도 떨리지도 않고, 예. 그, 아픈 것도, 신조통도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1: 예.
3: 그러니까, 예, 그, 저, 전화기 다음 어제는 잘 잡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때문에, 예, 불면증 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3: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문가 뭘 줬는가 하면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됐겠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1: 예, 예.
3: 예, 그래서 내 뭐, 이 좋은 약 뭐, 더 써먹으려고 합니다.
1: 예, 예.
3: 저 오늘 그, 저 뭔가 뭐.
1: 배달 전화번호, 예.
3: 예.
1: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9시부터 주문하려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3: 예, 수고하셔, 선생님.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4: 예. 아, 저희 그 고모가, 예, 예, 양화원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폐음이 약간 왔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폐음 치료다 하고 이전은 나갔지. 예, 기침 계속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두 달 정도 드셨는데, 영 효과가 좋다고, 예, 그 기침도 잃었고, 그리고 또 이 숨이 좀 차던 것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예, 좀 더 계속 더 복용하려고 한다고, 예, 구매 요청해서 그래서 지금 자문해서 또 구매하자 한다.
1: 아, 그렇죠. 예,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었고, 단순 폐렴 그 치료를 했지만 해도 후에 아직도 그, 이제 숨이 차고, 가래가 성하고, 이렇다 하게 되면, 고모 나이가 지금 대략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지금 75입니다.
1: 70대 중후반이네요. 네. 그러게 되면 네. 이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네. 바랍니다. 배달 네.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1: 일부분이 관상동맥에서 피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군살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군살은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축이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장 공능의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제품 초원청심환에 아주 필요한데요.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부정맥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의 심률이 이 정도 뛰면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94% 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에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1분의 1,230차 위험심률이죠. 그리고 1분의 40몇 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 많은 분들이 내 심장이 문제였구나. 오른쪽 앞가슴, 심장이 없는데도, 그리고 뒷잔등이 르골거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두 포함해서 심장이 협심증으로 나타나는 그 구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중도로 막힌 경우, 중막에 막힌 경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제일 낮아도 40%, 보통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막에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좌우를 막힌 거 말하게 되어 있고 100%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당신은 쓰러져서 이 빨리 발견하면 살지만 해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관상동맥이 꼭 막혔으니까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죠. 이런 환자들은 빨리 발견해서 카이싱하고 이런 수술 큰 그 펑션이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래서 지금 보통 중도로 막혔을 때게 되면 제일 낮아도 100분제 40이 막혔으니까 당신이 감각으로서 나타날 때게 되면 이미 절반 그 이상 막혔을 때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열심히 심장치료를 가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중도로 중하게 이 정도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분들이 혈액 가운데서 중당구춘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지가 높고 저밀도 지단백이 높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심장병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장병하고 너무 가까운데요. 보통 고혈압은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으면 콤파치 신, 그 콤파신전데요.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뇨병과 우리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바로 심부전증, 콤파치 아니고 심장입니다.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 갑상선은 우리 목 밑에 그 오목하게 들어간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비하는 걸 항진, 적게 분비하는 걸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는 직접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는 눈박이를 태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은합니다. 그래서 평소의 그 증상 가운데서는 심률이 너무 빠릅니다. 지속적으로 빠르면 일시적으로 빠른 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돼 있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때때로는 설사까지 겸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라놓고 말하게 되면 맥이 없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보온제품을 쓰셨는데 고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거나 고혈압약 가지수를 줄였거나 고혈압약 차수를 줄였거나 완전히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진행된다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심장병 사이는 이런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는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선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 같은 건 뇌졸중에 걸려서

0: 내 혈전이 걸렸다면 쓰러져서 40분 안에 꼭 도착해야 되는 건데 이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그 예, 내 소개사 안도에서 예, 이 저기 손청소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저기 내 친한 동미 저기 영감 노트 둘이 썼는데 많이 낫답니다.
0: 아, 예.
2: 예. 그 아스마인이 일단 완전히 이러구나 다르게 없고 약을 계속 따는데 그 남자니 저기 그런 당뇨병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2: 걔 소변이 영 다 뜬 게 그 약 먹을까나 하루 전화거든 한 두 번 쓰는다는가.
0: 아, 예, 예.
2: 소변 보면 소변 볼 때 영 아프답니다.
0: 아, 예, 예.
2: 그건 무슨 약을 먹으면 좋습니까?
0: 어,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소염제를 써야 됩니다. 예, 예. 예.
2: 그래서 소염제만 쓰면 됩니까?
0: 잠시 아프다면 소염제를 쓰면 이 제품은 양을 가강해서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걸, 제기합니다. 하루에 20알인데 한 봉돌이 안에 20알이 들어있는데 한 봉돌이 그 터져와서 5알을 더 보태서 25알씩 하루 두 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두 개 측면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는 급성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만성치료 가운데서는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적으로서 건파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치료를 가강한 자원에게 다음에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지만 해도 급하게 많이 아프다 하게 되면 소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비뇨내과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 치료를 알수를 가강하라 하세요. 25알씩 두 번 들라 하세요. 그러면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알만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면 호흡계통의 문제 같은데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그리고 혀 끝이 예, 빨갛게 됩니다. 혀 제일 끝이 그러니까 혀는 제일 끝이 재빨갛게 된다면 심장열하고 관련이 있고 변두리가 재빨갛게 된다면 간열과 관련이 있고 혀 바닥이 철개가 앉거나 벌겋게 된다면 위장도와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혀 끝이 재빨간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열로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너무 진한 자지색을 띠게 붉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당신의 심장혈에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자기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노자자 하게 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끝이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잠이 오지 않는데 수면제를 대고 쓰고 심장병은 심장병대로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본에서 치료는 심장병 치료에 기본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때때로는 오른쪽 어깨도 아파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 밑으로 해서 겨드랑이까지 내리 아파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협심증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때때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위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물론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 심장에서 위동맥의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0: 하며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많이 오해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때문에 그 소변이 작거나 소변이 너무 졸이거나 혹은 또 소변량이 많이 그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2 군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장 공능이 약화되어서 콩팥에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콩팥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심장이 아파서 전화기 자기 못하던 게 조심만 먹은 다음부터 땀이 잘 온다.
0: 아, 예.
2: 예, 그 한 약통 또 배달해 주셔.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전화번호 33-95번 연락하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약간 치솔질해도 약간 다치거나 만화해도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치료하는 환자를 하게 되면 쉽게 가서 치아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심장병 치료하면서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심장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심장병 증상도 비슷하고 검사에서도 비슷한 이런 결론이 내렸는데 한 분은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아가 점차적으로 흔들던 게 제자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계속 치아가 흔듭니다. 이래서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주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급한 치료를 했는데 치아가 흔들던 게 원자극에 들어갔다 이러한 결론을 얻는 걸 봐서는 역시 심장병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 수도 치아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3: 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선생님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3: 예, 예, 난 전 정신만선을 한답니다.
0: 아, 그러세요?
3: 예. 나는 심장을 놓지 못했어요. 어떤 날 저녁에 담이 약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대, 진짜 저녁에.
0: 예.
3: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0: 예.
3: 그 다음에 나는 가슴이 왼쪽 가슴이 아프고 왼쪽 뒷단등이 개우고
0: 예.
3: 그러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
0: 예.
3: 그 다음에 심혈도 빠르던 게 지금 정상이 되고 제가 이거 쓰니까 처음 정신만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러면
3: 앞으로 완전히 치워질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렇죠. 이 초원 정신만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열심히 견지가 필요합니다.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해서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 놀랍니다.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심장에서 신경 말초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다심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절대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대뇌에 혈액이 5초 내지 10초 피가 올라가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60개를 하는 사이에 피가 대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소변이 막 샙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대소변이 새는 걸 모르고 그리고 동공이 딱 고성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눈을 벌려볼 때는 그런 도리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네,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4번째 시간입니다.

0: 밥을 먹은 뒤 보안대가 전부 무장한 채로 마당에 모이었다. 김우래는 슬쩍 정찰련을 가까이 불러들이었다. 현장에 단장을 안내하여 나왔다. 한동정은 위험있게 대를 앞에 섰다. 비록 연극이긴 했지만은 푹 자연스러웠다. 그는 얼마간 인사말을 하더니 모자를 벗어 공중에서 우원을 그었다. 정찰련의 시로를 보내는 것이었다. 뒤미쳐 한동정이 소리를 쳤다.
1: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바로 로농홍군이다.
0: 김우래가 즉각 총을 뽑아들고 호통을 쳤다.
1: 어서 총을 내놔! 안 그러면 우리 손에 다 죽는다!
0: 정찰련의 두 기관 총사수가 달려나와 보안대원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현장은 겁에 질려 진작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보안대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철컥철컥 총을 땅에 던지고 말았다. 연극은 이렇게 끝났다. 한동정과 김우래는 포로와 가로챈 무기를 뒤따라오던 부대에게 넘기고 곧장 원모로 달려갔다. 홍군이 떠난 뒤에 그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그 당시 일반 현장들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홍군이 운남 경내에 들어섰을 때 용문의 수하에는 주력이 없었기에 몹시 당황해하였다. 하지만 용문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연이어 현장들에게 엄명을 내려 지방무장을 거느리고 도시를 지키라고 했고 감히 도망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자칫하면 목이 날아날 비상식이라 불행한 문관들마저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 현장들은 돈만 긁어 모을 줄 아는 사람들로서 군사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전 능력도 없었기에 무서워 벌벌 떨었다. 각종 희비극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였다. 부랴부랴 큰 도장을 품고 도망을 치면서 성벽을 넘다가 다리를 부러뜨린 현장이 있는가 하면은 홍군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성문을 못으로 고정했다가 결국 생포된 현장도 있었다. 요행 도망을 쳤다가 책임을 물어 종살당한 현장도 적지 않았다. 록권현은 그 가운데 하나의 신뢰에 지나지가 않았다. 그 현장도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홍군이 떠나자 그는 혼란한 틈을 타서 시골로 내려갔다. 현성을 잃은 죄로

전전긍긍하며 지내다가 유턴에 가서 숨었다. 며칠 뒤 오룡훈 주석이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연속 몇 개 현을 넘어 도망을 치었다. 도망을 가다가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현성을 잃은 몇몇 현장들이 모두 홍군에게 처형당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막다른 골목에는 현장은 끝내 이튿날에 독약을 먹고 자살해버리고 말았다. 죽은 뒤에 그의 몸에서 전보문을 찾아내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지금은 대군이 한창 공산비적을 토불하는 때이다. 여러 장병들은 반드시 몸을 바쳐 용감히 싸워야 한다. 고향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각 현 현장들은 더구나 현성과 생사 존망을 같이 해야지 소홀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 비적에 사기를 올려주고 우리 군사에 손실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소속 현장들을 엄격히 통제하여 비적이 오면 지방군대를 거느리고 사수하면서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 현성을 버리고 도망칠 경우 싸움터에서 도주한 죄를 물어 군법으로 엄하게 처리할 것이다. 종정. 한편 한동정과 김우래가 거느린 부대는 멀리 가지 않아 정치위원이 거느린 부대와 만났다. 록곤현 현장이 미리 무정현에 전화를 걸어둔 덕분에 건하게 대접을 받았다. 두 대원은 함께 원모로 출발했다. 뜻밖의 원모현의 접대 차원은 더 높아서 현장이 벌써 정부 관리들과 보안대원들을 거느리고 모두 길에 나와 줄을 서서 맞아주었다. 홍군 1군단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룡과 나루터를 손에 넣었다. 원모 보안대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얼떠름하게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었다. 설업과 영문이 홍군이 용가 나루터에서 강을 건널 수 없게 크고 작은 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불살라버린 것이다. 홍군 공병련은 오강을 건널 때처럼 널판지를 사서 뗏목을 묶고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은 쉽지 않았다. 강폭이 너무 넓고 물길이 사나운 데다가 적기가 낮게 날면서 방해하는 바람에 뗏목이 강폭판에 이르기도 전에 떠내려가고 말았다. 이때 총집이 설악은 원모로 긴급 진군하라. 원모로 가서 비적을 추격하라. 원모로 얼른 쫓아가서 적을 포위 토벌 하라는 명령을 잇따라 미친 듯이 내려보냈다. 그가 이러는 원인은 장계석한테서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전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보에서 장계석은 주덕과 모태동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지금 록권 무정 일도로 도망쳐 원모로 갔다. 거기서 금사강을 건너 북으로 사천에 들어가 서향전과 합류하려고 한다. 조훈은 오기위, 리온영이 이끄는 각 총대는 백릉에서 비적들이 오는지 물샐 틈 없이 살피고 있다가 뒤쫓아 가로막고 둘러싼 뒤 없애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비적을 금사강 이남 지역에서 무찔러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비적을 놓친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비적을 놓친 죄를 물을 것이라는 말에서 비비린내가 났는데 설악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 비적을 놓치면 그 죄를 단단히 묻겠다는 데야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설악은 몇 개의 종대도로 어서 원모로 쫓아가라고 득돌같이 재촉을 하였다. 이제는 추격군이 홍군 후미부대에 얼추 다가갔다. 앞은 드넓은 강이 펼쳐져 있고 강을 건널 배는 없었다. 홍군 주의원들은 모두 미간을 찌푸렸고 웃음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었다. 이제 역사는
어떤 배치를 하려는지. 한 가게 점원과 36명의 뱃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1. 밤이 깊었다. 금사강의 물결 소리는 더욱 묵중하게 들려왔다. 강에서 멀지 않는 집 코딱지만한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건길 가까이 자리한 작은 가게였다. 집주인 장복은 지저분한 침대에 구부정하게 누워서 아편을 피우고 있었다. 조인장 계십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홍근입니다. 누군가 창살을 두드리며 나직한 소리로 불렀다. 장복은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창문을 꽹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담뱃대를 든 손이 덜덜덜 떨리었다. 요즘 홍군이 온다고 소문이 자자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군대인지 200리 밖에 있다더니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다시 창살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인장, 무서워 말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홍군은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군대라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직한 소리가 또다시 들리자 그는 담뱃대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주었다. 얼굴이 새하얗고 씩씩하게 생긴 젊은이가 성큼 들어섰다. 회색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쓰고 허리에 사창을 찬 걸 보니 군관 같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렸다. 권총을 든 사람도 도로 보이었고 장총을 든 사람도 보이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정년 군관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집주인을 보더니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조인장, 배를 끼치게 됐습니다. 교평 나루토가 여기에서 뭡니까? 그 젊은이가 금방 문 밖에서 장복을 부른 사람인 듯하였다. 멀지 않습니다. 좀 내려가면 되지요. 배가 있습니까? 두 척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김보장의 것이지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아침 관아에서 배를 태워부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던데요. 젊은 홍군이 서둘러 물었다. 그래서 배를 태웠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년 군관은 어지러운 방안을 쭉 훑어보고는 장복의 어깨를 툭툭 쳤다. 조인장, 보안이 조인장도 넉넉한 분 같지는 않군요. 장복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뱃사공을 해서 먹고 살던 놈인데 그마저 잘리고 나니까 살 길이 없어서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 차려 밥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나가서 배를 찾아보고 싶은데 길을 좀 안내주면 안 될까요? 아, 그러죠 뭐. 장복이 시원스레 대답을 했다. 이곳은 낮에는 무덥지만은 밤이 되면 강바람이 불어 제법 쌀쌀하였다. 장복은 알몸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찬 바람을 맞느라 몸이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청년 군관이 그걸 보고는 가방에서 낡은 옷을 꺼내 걸쳐주었다. 그는 한참 손사래를 치다가 마지못해 소매에 팔을 끼었다. 청년 군관은 걸어가면서 강기슬개 적들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장복은 건너편 통안현에는 사천군대 한 개 탄이 있고 나루토에는 보안대 5-60명이 지키고 있다고 선선히 말해주었다. 그리고 세관에 무장한 사람 둘이 있다고 했다.
강가에

0: 이르렀다. 맞은편 강기석을 바라보니 컴컴하기만 하였다. 불빛 몇 개가 띄엄띄엄 암을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잠봉우리는 거친 능선을 드러낸 채 높이 솟아 있었다. 철썩 철썩 물결 소리가 사납게 들려왔다. 어렴풋이 보이는 강물은 더 깊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었다. 나루터를 꼼꼼히 훑어보았지만은 배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강기슭 바위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김보장 내에서 뱃사공으로 일을 하는 장조만과 그의 15살 난 아들 장대조였다. 장조만은 쉰이 다 된 나이에 얼마 전 아내를 잃었다. 아들은 김보장 내 마부로 일을 하다가 말대꾸 몇 마디 했다고 쫓겨났다. 두 사람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밖에 나와 앉아 있었다.
1: 조만 형님, 겁내지 말아요. 이 사람들은 홍군인데 부자만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요. 이분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0: 장복이 나직하게 속삭이었다. 장조만이 망설이다가 대답하였다.
2: 우에서는 배를 태워버리라고 했지만은 김보장 그 작자는 아까워서 안 태웠어. 아까 세 배를 강 저쪽으로 몰고 가던데.
1: 그 낡은 배는요?
2: 낡은 배는 못 써. 우리 시내 진머리에 있는 물구비에 숨겨놓았는데 물이 반쯤 차 있을걸?
0: 이때 청년 군관이 물었다.
1: 아저씨, 거기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0: 장조만은 대꾸가 없었다.
1: 조만 형님, 앞장 좀 서주세요.
0: 장복이 부축해왔다.
2: 내가 가기 싫어 그러는 게 아니야.
0: 장조만이 입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2: 김보장이 아는 날에는...
0: 그러자 장복이 곧바로 말을 받았다.
1: 괜찮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럿이 같이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홍군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형님.
3: 아버지, 가보세요.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0: 장대조도 거들었다. 장조만이 일어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숲으로 덮인 물갈래에 이르러 보니 진짜 낡은 배 한 척이 있었다. 하지만 배에는 정말 물이 반쯤 차 있었다. 장복이 가까운 집으로 달래가 물통을 몇 개 빌려왔다. 사람들은 우르르 배로 내려가 물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2: 너 멍청이 뭐라고 서 있어? 어서 내려와서 물을 보내지 않고.
0: 장조만이 아들을 나무랐다. 곧 물이 다 빠진 배가 기슭글로 올라왔다. 청년 군관이 내려가 배를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1: 하, 이렇게 낡았는데 어떻게 물에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0: 장복이 웃으며 말했다.
2: 실망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까.
0: 그가 싱하니 달려가더니 낡은 이불을 하나름 안고 왔다.
2: 이불을 찢어서 틈을 막으면 됩니다.
0: 그러자 청년 군관은 허리춤에서 얼른 은전을 몇 입 남짓 꺼내어 장복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마다했다.
1: 받으세요. 우리 홍군은 인민들의 바늘 하나, 실 한 오리도 거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불이 어디 한도체입니까?
0: 한참을 옥신각신한 끝에 장복이 이불값을 받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5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9.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저마다 짐을 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살아가면서 옳은 길을 당당하게 가야 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이기도 하죠. 네,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떳떳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또 대방과 소통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참지만 말고 자신을 표현해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봉선 씨의 수필 울땐 울어야 한다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울 땐 울어야 한다. 김봉선. 뼈를 깎아낸 아픔에 정신이 가물가물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참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 결론이다. 스스로 정말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고도 자문해 보는 이 시각에 나절로 자신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참을성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이다. 혈압이 급격히 내려가 전신이 마비되며 온몸을 바늘로 찍어놓는 아픔에 바꿔놓은 다리뼈로 의식이 흐려진 채 내 마음답지 않게 헛소리 해제껴 댔다. 그렇게 48시간이 지나서야 동통이 약해지면서 정신이 점점 맑아왔다. 김언니, 정신 차렸어요? 이제 얼굴이 재색이에요. 창백하다 못해. 자석으로 이미 두 달째 입원해 아직도 세 번 수술을 받아야 할 옆 침대 병우의 문안이다. 정말 잘 참아내네요. 우리 집 사람 두 차례나 진통제를 맞았는데 어쩌면 한 번도 소리치지 않고 맞지도 않고. 나와 같은 날에 허리 수술한 여인의 남편의 말이다. 어때요? 좀 덜해졌죠, 통증이? 아침 순회 진찰을 하는 의사의 문안이다. 네. 보세요. 교원이 다르죠? 모두들 따라 배우세요. 남은 할 수 있는데. 다들 조용해졌다. 여자들이란 원래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아프면 생색을 내면서 남편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할 만한 일도 못하겠다고 엄살도 부려야 하는데 난 아마 천성이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 어지간한 아픔은

내색하지 않고 자기절로 약 사먹고 좀 차도가 있으면 그걸로 지나가고 만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님이 두 달 먼저 해산하며 소리치던 신우이와 두 달 후 해산하던 나의 정경을 대비하며 그렇게 말했으랴. 아프면 소리치라고. 하지만 까무러치어 아무것도 모른 채 할복 수술하러 밀려 들어갈 때까지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고 있더라고. 어제 밤새껏 아프다고 소리치던 한 요추간판 탈출 수술 환자인 빈현에서 왔다던 50대 여인이 과일을 먹어 제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 보고 말한다. 아프면 소리쳐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성한 사람들은 몰라요. 내내 욕먹던 그녀의 남편은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면서 눈을 끔벅인다. 병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한창 오락 프로를 방송하고 있다. 강소송 텔레비전 비성무요란 프로에서 24명의 어여쁜 아가씨들이 미래의 대상을 찾으러 나섰는데 마음에 든 상대가 나타나면 주저없이 나 당신이 요구하는 그런 여자니까 날 데려가면 틀림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연애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완곡한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먹을 건 먹는 병실의 그 여자. 거부당하고도 미소 지으며 그 다음 상대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아가씨들을 보면서 참 어쩌면 저렇게 자기 마음을 숨김없이 표달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게 되는 나다. 자기 있는 것 그대로 표달을 다하는 그 자체는 자신심과 용기가 얼마나 필요할까. 우는 애 먼저 젖준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사를 알고 나머지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여자나 아가씨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울 땐 울어야 한다. 혼자 속으로 새기다가 그것이 발로가 못 돼 골마 썩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난 소리치던 그 여자를 다시 보며 그녀의 생활 대처 방식이 맞는 점이 많다고 여겼다. 벙어리 속은 나내미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표달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른다. 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 아프면 아프다고, 아주 통쾌하면 통쾌하다고, 자기가 어떤 재주가 있으면 그 재주를 피우고 어떤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를 발휘해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야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작자는요 무조건 참으면서 사는 인생을 바람직하지 않은 인생이라면서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처럼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해가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맞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정순금 씨의 소필, 가족 간에도 필요한 소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필요한 소통, 정순금.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내외는 아들 며느리와 한 집에서 지냈다. 퇴직하고 한국에 나가 6년 남짓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 며느리는 우리랑 함께 살자고 청을 들었다. 며느리가 워낙 성품이 구워서 구부간에 별 모순이 없을 것 같은 데다 우리 양주도 아직은 건강해서 손녀를 얼마든지 돌봐줄 수가 있었다. 하여 우리는 별 고민 없이 흔쾌히 동의를 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집살이는 5년간 이어지었다. 집에서 놀면 뭘 하랴 싶어 나는 청소, 빨래, 장보기에 이르기까지 전부 도맡아서 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자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심장병, 갑상선 질환, 무릎관절 통증이 한꺼번에 나의 몸을 덮치었고 몸이 시원치 않아서인지 웬만한 일로도 짜증과 불만이 스멀스멀 괴어올라왔다. 아들 며느리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는 전화만 받아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나는 말귀를 다 알아듣는 손녀 앞에서 야단을 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애랑이 있다는 게 돈을 아낄 줄도 모르고 물 쓰듯이 잘 쓴다. 며느리가 한밤중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날에 손녀가 울면서 엄마를 찾으면 나는 우는 손녀를 달래기는커녕 푸념만 늘여놓았다. 밤이 되면 애가 엄마를 찾는 줄 보니 오니 알면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아직도 안 들어오느냐. 힘껏 당긴 고무줄마냥 우리 고부관계는 날로 팽팽해져갔다. 한 번은 노인협회에 나갔다가 저녁때 돼서 집에 들어오다가 마침 한껏 못을 부리고 집문을 나서는 며느리와 마주치게 됐다. 며느리는 저녁에 동창 모임

있어서 나간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싱하니 주방에 들어가 전기밥솥부터 열어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밥이 없었다. 대뜸 화가 났다. 이 시간에 저녁밥이나 지워놓고 나가지 해도 너무한다. 이 시애미가 밥줄 본 줄 아나 봐. 저녁밥을 짓는 내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나는 아침밥을 해놓고 내 방에 쓱 들어가 문을 꾹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 후 언젠가 아들이 출장 준비를 마치고 주방에서 돌아치고 있는 나한테 다가와서 부탁할 말이 있다고 했다. 엄마, 혜진이한테는 아침에 먹다 남은 반찬을 주지 말고 저녁에는 색을 해주세요. 그때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들이 집을 떠난 후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반찬감을 사다 주면서 그런 부탁을 했더라면 덜 캐슴했을 텐데 끼니가 되어도 의뢰 내가 하겠지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청만들이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며칠 동안 집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들 며느리도 그것을 알아챘는지 하루는 우리를 거실로 불렀다. 며느리가 먼저 말머리를 댔다. 우리가 출근을 핑계로 감으로 돌보지 않고 끼니도 제대로 끓여드리지 못해 미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신데 이제부터는 청소를 매일 하느라 하지 마세요. 일요일에 우리가 대청소를 하면 돼요. 이후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남편이 월급 통장을 며느리한테 건네주면서 3천 원을 찾아오게 한 적이 두 번 있었는데 그쯤이면은 들어오던 월급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서 자기네 월급을 덜어 우리한테 내놓았다나? 자기네 쓰기도 빠듯한 월급을 두 달 사이에 6천 원이나 내놓았다니 너무나 민망했다. 왜 진작에 말을 하지 않으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부모님께 수고비도 못 드리는데 어쩌다가 그만큼도 못 내겠어요 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말 없는 며느리의 효성에 나는 콧마루가 쟁여났다. 아들이 한마디 더 보탰다. 엄마, 혜진 엄마가 엄마 다리 많이 아파한다고 돌아오는 공휴일에 병원을 예약해놓았대요.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속이 깊은 것도 모르고 남을 하기만 했으니 진작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할 걸 하고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멀게 느껴졌던 아들과 며느리, 오해로 깊어졌던 갈등의 고루는 그번의 소통으로 말끔히 사라지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 소통이 없이 지내는 일상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 무조건 참지만 말고 서로 간 소통을 통해서 매듭지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이어서 오기소 씨의 소필, 중년의 역지사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중년의 역지사지, 오기소. 어느덧 나는 중년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중년이란 한마디로 청년과 노년 사이를 이른 말이다. 대개 40살 안팎의 나이를 말하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서 50대도 중년으로 부른다고 한다. 50에서 벌써 두에나 갉아먹은 나로서는 인젠 중년마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허허로움이 맴돌며 가슴이 몹시 설렌다. 평균 수명의 연장이란 고마운 혜택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중년을 졸업하고 어눌한 저쪽으로 가 있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나는 나의 중년이 언제부터였던지 딱히 모르고 살아왔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처 없이 흘러가는 저 하늘의 구름이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허기지게 했는지 나는 늘 배가 고팠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욕심이었다. 성차지 않은 욕심에 나는 늘 방황하고 허둥댔다. 시련의 거친 조각들이 내 몸을 아프게 때릴 때마다 나는 거세게 몰아치는 사나운 바람이었다. 즉 역지사지가 결여된 억지사지이고 일방통행이었다. 대개 40살 안팎의 나이라고 하면 아마도 내가 한국에 나오던 그때가 중년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나는 30대 중반에 한국으로 나오게 됐으니까 말이다. 갑자기 처지가 뒤바뀌고 일락천장이 된 나는 지독한 외로움과 무서운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허덕이게 됐다. 가슴에 자존자강이라는 방화벽을 두껍게 깔고 자위에 억센 주먹을 불끈 쥐고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술상에서 시야 비야 끝에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결국 상대방의 뼈까지 분질러 놓고 치료비를 건네는 대형 사고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머리맡에 참을 인자를 써붙이고 나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점차 내 몸속에 도사렸던 발톱 같은 항체들이 누그러들면서 욱하던 다혈질의

니코틴이 빠지는 것 같았다. 허나 어느 순간 나는 잠을 인자도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평화롭고도 원만한 결말을 위해서 참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자신을 누르고 일방적으로 참는다는 것이 어쩌면 자기를 얽어매는 자해와도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처럼 신축성이 강한 것은 없다. 오늘날은 태평양처럼 넘실거리다가도 어느 순간 욱하는 찰나에는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팽팽해지기도 하니까 말이다. 아픔과 분통을 참는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감정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그 어떤 장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역지사지이다. 어느 날 나는 참을 인자 위에 역지사지란 네 글자를 붙여놨다. 얼핏 보면 우산과도 같았다.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이다. 상대방이 나라고 생각하면 난 누구와 싸워야 할까? 자명한 리치가 아니겠는가? 참을 인자가 대문 안쪽의 안전핀이라고 한다면 역지사지는 소통의 만능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역지사지는 바로 이해심이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역지사지를 가슴에 안으면 스스로 마음을 비우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자신밖에 보이지 않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느긋해진다. 어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지만 살아가야 할 앞날은 팍팍 줄어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중년이 아닌가 싶다. 요즘은 자꾸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난다. 중년의 감수성이란 이런 것인가 싶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하면 가끔 가슴이 뭉클거린다. 나의 문화 카페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 양 착각한다. 그 이야기 주인공이 내가 돼서 슬픈 대목엔 영락 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드디어 억지사지하면 울컥하는 일이 많아지고 역지사지하면 뭉클해지는 일이 많아진다는 인생 천리를 실감한다. 나는 지나치게 지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 치의 양보도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철판 같은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타인의 실수도 상대방의 핀잔도 허허 웃고 넘기는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한다. 나의 중년 인생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다. 적어도 령원의 역지사지의 기본이 임격된 그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끌어들이고 싶다. 자존심이 버티고 섰던 자리에 리애심이 들어앉으니 세월이 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내 마음을 감싼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반목과 대결을 피해 애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 싶다. 너무 자세를 낮추면 볼품없는 인생 같지만 되려 아전굽수가 살되 영혼이 싱싱하고 사지가 팔팔해지고 가슴에 온갖 용념이 사품친다. 그래서 나는 중년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닌가 하는 아름다운 착각에 빠진다. 이러한 나를 누군가 비웃는다 해도 나는 다가가 친절히 손잡아주고 살가운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것은 역지사지라는 만능키가 중년의 내 마음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리라.

네, 작자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참을 인자도 좋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을 이해하고 대방의 부족점을 용서하는 역지사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증을 불러오는 노래 제목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많은 노래 중에서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애창한다. 불우관이 아마추어지만 이 노래만은 얼마간 정감을 살려내는 것 같아서 자아감각이 좋았다. 하기에 일단 노래방에 가면은 늘 이 노래를 선곡하다 보니 동료들로부터 남자라는 이유로가 나의 다른 한 별명으로까지 지칭될 정도다. 그래서 아내의 가벼운 오해가 뒤따르기도 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데는 별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어느 해인 것마저 딱히 기억되지는 않지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녀 선생이 사무실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 노래를 감상했는데 나는 그때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귀를 스치었는데 그냥 소음으로는 들리지 않았다.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인차 끌리는 데가 있는 노래였다. 그래서 그 여선생에게 다시 들을 것을 요청을 하여 두 번 다시 들어보니 더 듣고 싶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두 번, 세 번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부르기까지 하며 그렇게 반복이 된 노래가 이제는 10년을 넘어서다 보니 그 가사가 머리에 환하다. 생활 속의 남자에게 무게를 심어주는 무거운 가사의 힘을 입은 노래다. 남자임에도 애절함을 숨길 수가 없어 스멕처럼 흘러나오는 뜨겁고 걸쭉한 정감. 어느 세월인지는 몰라도 남자라면 수월히 뱉지 않는다는 비장함이 가슴을 때린다. 10년이고 20년이고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야 하는 남자. 하지만 남자는 그냥 불쌍하다는 말로는 통할 수가 없다. 남자로서의 자존을 세워야 하고 남자로서의 의무가 색다름을 지적해주는 통속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구백이 아니랴.

숨기고 싶어서 숨기고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르르 사는 우리에게도 남자라면 숨겨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랴.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론 속수무책이 아닌가. 어디론가 홀 사라지고 싶을 만큼 안쓰러운 나날 속에서 그냥 바라며 버티며 살아가는 남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노래다. 하지만 그 노래 속의 함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울고 싶으면 울라는 메시지도 은근히 내함하고 있다. 오직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이지 그 세월이 끝이 없어는 아니리라는 말이겠다. 그 세월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심이 틀림이 없다. 그 세월은 잇되 그 세월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세월을 줄여야 하고 그런 세월을 해방해야 하며 그런 세월을 개변해야 하는 것이 남자라는 이유로를 이어주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물론 남자의 어깨는 힘을 실어야 한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떠밀 수 있는 힘이 실려야 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다른 것이 바로 그런 탁월한 힘이 아니랴. 남자가 남자답다는 또 하나의 징표로 남자는 그릇이 커야 한다. 옴니암니가 아니고 요리조리가 아니며 폴짝폴짝은 더욱 아니다. 산처럼 드놀지 않는 믿음이 있고 물처럼 유유한 여유가 있으며 용암처럼 뜨거운 불길이 있어야 한다. 문득 남자라는 이유를 고쳐보고 싶다. 물론 이런 가사에 의의가 있어 고쳐보려는 생각이 아님을 성명한다. 다만 그 가사로부터 유발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남자의 함의를 고쳐보고 싶다. 자신이 자신에게 억누름이 되는 부분을 가볍게 버려야 한다. 남자로 각인된 남자의 외피를 벗겨야 한다. 남자이지만 지지부진 끌고 가는 남자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 오직 삶을 즐기며 사는 남자, 남자라는 이유로 살아가는 남자가 아니고 남자로 떳떳한 남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센스 있는 남자가 아닐까 한다. 남자라는 억지 같은 이유는 원래 존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작자는요, 남자라는 이유로 모든 일을 참고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참을 인자를 기억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장점을 표현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도 제착할 바가 아닐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것을 바라면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선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곳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이웃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우리의 모든 추억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사랑을 가슴속에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향에서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아침이면 반갑게 인사하던 나팔꽃이 생각납니다. 해가 뜨면 활짝 피어나 우리의 하루를 반갑게 맞이해 주던 그 꽃 말입니다. 리성비 작사, 리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나팔꽃을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 꽃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도 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곳의 공기와 풍경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이 있죠.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집 마당,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길, 그리고 가족의 따스한 미소.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고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따뜻한 이야기들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오미란 작사 작곡의 량춘하 가수가 부른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여행의 설렘과 그 여성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잔잔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우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전해드립니다.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 꽃처럼 상큼한 그녀의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마치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꽃을 한 송이씩 받은 듯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 오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뇨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구불암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시대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5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3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새롭게 나온 제품 자체 장수로방 이 제품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그리고 천이박사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요즘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우대활동의 내용을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 제때 장만해놓고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 뒷줄이 졸리지 않고 효과성을 보증하는 데는 좋은 기회가 되면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장수로방은 한 가게 198원인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 자월을 딱 그 시간이 너무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됩니다. 한각은 6세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한각은 큰 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9g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완약입니다. 이것은 지금 30각사면 15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한각에 198원인데요. 이때 한각의 가격은 13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꼭 가격 인상이 된다고 반박적으로 공장 측에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12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주고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근원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중국 과원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불폐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알아주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 활동은 12각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명서방 연약에 지금 한 반년 썼습니다.
1: 예, 어떠세요?
2: 야, 반년 쓸까나 기본 난 이게 저 농래사입니다.
1: 예, 농래사 실명하는 무선 안과 질병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안과 질병에 속하는데 안압이 어떠신지 안압이 제일 관건입니다.
2: 예, 안압은 옛날에는 예, 다른 약도 썼던데 솔직히도 그 운동구나 올라가고 그랬는데 네, 이 약 수명부터도 예, 안압이 절정 올라가 갑니다. 지금 한 번.
1: 그래요. 정상범의 예, 예, 큰 해결이죠. 예, 예.
2: 그나마 보게 되면 그래도 한 20에 19에 이상하고 있습니다.
1: 이거 너무 정상입니다. 예, 20일까지 정상인데 20에 19 그 정도 하게 되면 실은 나도 될 정도네요. 예.
2: 예. 근데 얼마나 지금 이거 쓴다면 내 눈알이 막 이런 증세가 완전 없어졌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2: 예. 그리고 지금 덥기네. 원래 그대고 후에도 이게 어떻게 저 이 눈앞에 예, 눈에 예, 검은 반점 이게 비문증이라 이거 말해.
1: 예, 비문증. 예, 예. 예. 증상은 비문증이고 근원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이 이야기하고 유리체 혼탁이죠. 예.
2: 혼탁이죠. 예.
1: 버리티 혼조. 예, 예.
2: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게 원래 몇 개씩 날아다니는데 지금 이게 싹 없어졌습니다. 이거.
1: 그래요? 예, 예, 예. 예. 예.
2: 그리고 눈물이 조금 나가면 자꾸만 눈물도 나고, 예, 눈알이 가다든 이런 데서는 완전 이렇고, 지금 이 눈동자가 이 보기 때문에 많이 맑아졌습니다. 내잡으로. 이게 실격으로 봐도,
1: 예. 예. 자기 전례도 알리죠. 예, 예. 예.
2: 그리고 보이는 게가 물질이 벌써 또 이렇게 많이 배우고, 예. 내가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내가 예. 몰라서. 이게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지금.
1: 시력이 올라간다는 게 시력을 지금 정도 있고 더 내려가지 않게 보증하는 게 큰 치료인데 시력이 올라갔다는 건 보통 치료 아닙니다. 예.
2: 예, 나는 시력 올라갈 건 근심 있거든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1: 그렇죠.
2: 예, 시력이 올라갔거든요. 어른이나 지금 내일부터 이 마음, 이 심리상으로부터 봐서
1: 예. 기분 좋죠.
2: 예. 기분이 좋으니까, 예. 뭐, 예, 뭐, 눈이 예, 더 뭐, 어디 아픈가, 아픈가를 아무 증서도 없고 지금.
1: 예.
2: 예, 그래, 내 이런 좋은 약, 이번에 예, 어떤 몇 년째 약 썼는데, 예, 이런 좋은 약, 철감 지금 이번에 이렇게 좋은 약 써본다.
1: 예.
2: 그래서 쟤네 이 좋은 약 이렇게 만나고, 이런 좋은 효과 솔직히, 좀 이 약 좀 바짝 더 쓰려고요. 활동 이렇게 솔직히 오늘 12각 더 배달 받으려고 그래요.
1: 그렇게 하세요. 12각 쌈이 12각 씁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눈병체로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눈병치료에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본인이 복용하셔서 효과성은 느꼈겠지만 해도 여러분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며 눈을 구합니다. 예.
2: 네. 예. 그래, 신심 있습니다.
1: 신심 있죠. 예, 예,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천이박살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7달 썼습니다. 왜냐면 중풍이, 저 중풍이 5번 나왔다 갔습니다. 후유증을 예. 위해 정말 어림쥐 심하고 머리가 그저 소리 난다면 싹 하고 소리 나면 예, 진정 못하고 그저 어림쥐 난다면 앉으나 서나 그저 빙빙 돌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화가 말아야 되고 털림도 자꾸만 나고 그리고 선발이 말아야 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저기 박사를 로벨사 두 번 받아 그런지 얼마 안 있어서 이 2차 하나하나 소실되고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발이 다 마대던 게 어떤 감각이 없고 아이 감각이 다 돌아오고 예, 그래 걸지도 못한 게 어제 운동도 다 하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예, 조금 어제 무슨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이 장수로왕 먹고 이제 그만 나오는 것 같은데
1: 예.
3: 그거 좀 먹어볼까네 매겹고 예, 자꾸만 나 먹어 그런지 어째 그런지 맨 안에 매겹고 그저 다리 아래 다리 그저 서도도 하고 이 가슴이 떨리고 이래.

0: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 이거 먹으면 어떻게든 간에 내 끓여먹여.
1: 아, 잘 물으셨습니다. 너무 잘 물으셨는데요. 천이 박사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꾸범 폐위엔 해소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주약의 원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자를 공능을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올려주지만 해도 부상 더한 그 어떤 분들은 혹시 보약 같은 걸 드시게 되면 뭐 혈압이 높을까봐 혈지가 높을까봐 걱정하지만 해도 아주 안전한 장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모두 28가지 진기 중약재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 짝을 치면 저 짝을 조절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근본 처방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장수 처방이다 이렇게 나오게 이름 자체가 장수 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 보게 되면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안전하고 효과가 빠르고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완약을 뭐 연한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이렇게 복용하며 기본으로 온 하루 동안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혈압이 조절받고 소화가 잘 되고 여름으로서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호흡통이 호흡에 지금 윤폐의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으니까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저 가면 감기를 담아두고 하거나 저 가면 폐렴이 와서 점적주사를 맞거나 이러던 분들한테는 종합으로 좋아지는 우산성분 조합 28가지라면 큰 처방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식전에 드시는 이런 좋은 제품이니까 이걸 개발하는 게 딱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천희 박사하고 장수로 와입니다. 네. 이번에 우대증착이 좋으니까 이건 비싸지도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1: 네,
0: 감사합니다.
2: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로 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뇨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사로 되고 있는 장수로방 이 처방 자체는 어떤 처방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은 기맥이 떨어지면서 모든 공능이 저하로 인해가지고 뭐 맥이 없고 혈압은 작고 조절되지 않고 잠이 잘 오지 않고 기억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제품을 쓰므로 인해서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처럼 뭐 아주 과학 방면에서 종합으로 좋아지겠는가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이 좋아지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몸을 빨리 처세하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장수로방이라면 황궁의 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컴팟을 든든하게 해주고 정신이 나고 특히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 양리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여성들 가운데서는 뭐 갱년기 저하로 인해서 진행되던 여러 가지 증상이 60, 70대에 가서도 지금 새롭게 그 나타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콤파치 허한 이 탓으로서 돌릴 수 있는데 여기에 콤파치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그리고 자음 안신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에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자음 안신한다는 것은 식은땀이 납니다. 자고 일어나게 되면 옷이 퍽 젖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불면증이 생기고 악몽이 생기고 이런 걸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며 그리고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부중해주는 이런 제품이 여기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며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기혈 보충을 해주는 이런 제품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분으로서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숙지향이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인삼이란 이런 성분은 특히 어떤 분들은 인삼이란 이 말만 나오기도 한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인삼은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실은 넣고 쓰시면 됩니다. 기본으로서 원기를 돋아주고 그리고 근본을 지켜주는 데는 이런 그 배합 처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한 가지는 한계 극단으로 갈 수 있지만 해도 처방으로 됐을 때는 이만한 걸 다 처방해서 원리 아래 밑으로의 좌우를 조절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을 놓고 쓰시게 되면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간과 건파츠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주회라든지 뚜중이라든지 복분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이런 성분 자체는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본으로서 여러분들 눈이 밝게 되고 간주 수시하는 역할을 간에서 영양 성분을 다 그 조절해서 각 기관에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영양 성분을 골고루 안배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경락이 막혀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으로서 경락이 잘 수통되는 이런 차원에서 부선종양해주고 그리고 윤폐의 역할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아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특히 우리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결국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 보충 역할을 하는 성분인 원지란 성분이 기본으로서 주면 해주고 기억을 돋궈주는 이런 역할을 한가 하면 양심의 역할, 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진주란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진주란 이 성분 자체는 중약자에서는 아주 진기약자로 되어 있는데요. 건뇌 후연의 역할을 합니다. 뇌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눈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수면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나는 전이 박사의 선생님이 강의하셔서 인사 중에 어른이 있는 어른이 일곱 달 많으셨습니다.
1: 예.
0: 예, 어려서 오늘 어라제 모든 이는 거인데 이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나 먹어볼까? 이게 어린이 동감이 예, 잠깐 요거 먹어서 먹어 시작해서 사흘이까지 정신도 망가집니다.
1: 예, 그렇죠.
0: 예, 그리고 예, 차차차차 그런 게 기억력이 점점 좋아지네. 아, 기능이 없어져서 딱 한가 무수고 내 가지 나왔다고 한두 번 어찌다 그렇지 사서구나 그랬다만 한몇년 동안에 예. 자꾸 이래 기다리면 배란 게 제대로 나오니까 자꾸 온다 말입니다 선생님.
1: 예,
0: 예 그러니까 예, 무슨 약을 먹어도 아직 이 어쨌든 뭐한두번 받았다가 내요 어떻게 써야 되겠다 우선에 어떤 것도 일이 있어서 내다 이렇게 지쳐놓고 내려고 써야죠. 이때로가 계속 견제를 썼습니다. 기능이 확실히 어서 기능이 좋아 침에 넣어서는 적당을 한다든지 기능이 좋아하는
1: 영도
0: 없습니다. 예.
1: 아 그렇죠.
0: 예, 이제 기능이 좋고 정신 막아지고 그래 뭐 침에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가격으로 놓고 말하면 498원인데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격 인상이 100원 올라간다 하게 되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믿고 쓰며 있어서 이제 위에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일단 견제서 봉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CAMP 이 이술이 여기에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삼부의라면 하나는 중국 과학원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거지부 이 3부에서 세계부위에서 주약의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전희 박사 씨의 MP 이술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가 이기는 데는 큰 힘을 실어주는 지금 새로운 그 T파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300집이 산자병원이 10년 동안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인데 북경협파병원 해방군 총살링여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북경대학 부석병원의 이런 중요한 큰 병원의 산자병원이 300집에서 10년 동안 이걸 림상 실험을 해 나온 제품 자체인데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봉행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큰 우리 해결책으로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4: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전희 박사 이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예. 그다음에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자꾸 머리 중요함이 정신적으로 어때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이 전희 박사를 지금 선택해 쓰고 있는데 저보니까 많이 나사지는 게 알긴답니다 지금.
1: 예.
4: 내 머리가 심하던 것도 많이 났고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4: 혈압 조절도 알려진 것도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값이 오르기 전에 그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자고 된다.
1: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는 전면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수 있는 심장과 뇌혈관을 관리하는 데서는 제일 믿을 만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불패 위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좋은 효과를 중풍 후유증 환자도 병원에 출원한다면 이 제품 쓰셨는데 중풍 후유증이 빨리 해결받으셨다는 손을 쓰지 못하고 밥을 질질 흘리던 게 그것도 정상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이렇게 극단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해결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어느 분이 이전에 말씀하신 적 있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심박수가 42차였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치부치를 열어 했습니다. 심장에. 그런데 이 제품을 쓰시고 원래는 40차, 42차, 43차까지밖에 되지 않던 게 후에는 65차, 68차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니까 집어치료 이 정도게 되면 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거든요. 중풍 후유증 환자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미국의 73세 신경외과 박사가 누이에 10년 동안 앉아서 손가락 바꿔라 하나 깜짝 못했는데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화성든의 제39개 세계 심장 뇌혈관 학술회가 열렸는데 이 환자를 밀차에 싣고 딱 들어왔습니다. 독일의 한 신경외과 박사가 이분을 일거세울 제품이 나서라. 그러니까 장례가 조용했는데 이때 누가 나섰는가 하면 바로 천희 박사 이 제품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손가락 발가락 깜짝 못하던 게 다리에 점차 벌레가 기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60일 복용하는 사이에 손가락이 파뜩파뜩 움직이는 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제품이 이 환자한테 전달되면서 이 환자를 누이에서 일궈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인정한 게 이 제품 자체는 이후로부터 노벨상을 두 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으로서 많은 분들이 잠패로 가거나 일어서기 힘들고 생활을 자립하기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장조한 다음에 나오신 다음에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기본으로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우선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우리 그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돼 있으면서 운동 에너지 보충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절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7월 1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저마다 이불을 오리오리 찢어서 총칼로 배 틈새에 끼워 넣었다. 마침내 배를 다시 물 위에 띄우게 됐다. 자, 보세요. 이제 더는 물이 안 샌다고요. 장복이 신이 나서 소리치고는 배에 뛰어올라 장조만 부자와 함께 배를 나루토로 저어갔다. 뒤따르던 부대가 이르렀는지 나루토에는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청년군과는 배가 닿자마자 달려가서 보고를 했다. 어둠 속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잇따라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대장, 다그쳐야 해요. 빨리 강을 건너 나루토를 빼앗아야 합니다. 장복은 그제서야 그 청년 군관이 소대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전사들을 불러 배에 올랐다. 그가 거느린 대원들 말고도 한 개패가 더 올라탔다. 준비가 다 끝나자 장복과 장시 부자가 노를 잡았다. 그는 캄캄한 강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물결이 뱃머리를 철썩철썩 후려쳤다. 배가 꺼졌다 떠올랐다 할 때마다 물살이 덮쳐왔다. 전사들은 종이 물에 젖을까봐 품에 꼭 껴안았다. 소대장은 고개를 건뜻 쳐들고 강기슬기에 불빛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강이 넓어서 한참을 저서야 건너편 기슬기에 닿았다. 장복이 슬그머니 손가락으로 우를 가리키었다. 소대장이 보니 기슬길 따라 우로 돌 층계가 보이고 꼭대기에 보초병이 서 있었다. 그가 전사 둘을 불러 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자 두 전사가 배에서 뛰어내려 살그머니 보초병에게 다가갔다. 보초병이 크게 소리를 쳤다. 뭐하는 놈들이야? 전사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편이야. 그러고는 와락 덮쳐들더니 보초병을 사로잡았다. 전사들이 우르르 배에서 내리었다. 배장은 대원들도로 포로를 데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연을 없애버리라고 하고는 장복을 앞세우고 리금국 세금을 거두는 기구로 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관에 이르렀다. 장복이 문을 가리키며 나직히 말했다. 여깁니다. 아니, 림치성을 가진 작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돈을 어찌나 긁어내는지 아주 죽일 놈이죠. 소대장이 장복의 귀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린 말투가 다르니까 대신 좀 불려주십시오. 장복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두드렸다. 림나으리, 문 열어주십시오. 세금 바치러 왔습니다. 날 밝으면 보세. 안에서 잔뜩 잠긴 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장복이 애걸하듯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치는 사람인데 아래 모래밭까지 돼지를 몰고 왔습니다. 날이 밝으면 교서에 가서 돼지 사료를 사야 합니다. 안에서 또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말하지 않아나. 날 밝으면 보자고. 장복이 소대장에게 눈짓을 하고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곤명에 가져다 팔아야 하니 지금 안 되신다면 다음에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었다. 앞현기가 잔뜩 뺀 여인 얼굴에 눈썹이 기다란 늙은이가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서 있었다. 소대장이 권총을 들이대며 말했다. 우리는 홍군이다. 어서 총을 내놔라. 시골 사람들 앞에서 행색개나며 거들먹거리던 림나으리는 금세 얼굴이 흙빛이 되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다. 빨리 총을 던져라. 그는 방 안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었다. 그러자 곧 안에서 총 두 자루를 던지며 보안대원 두 사람이 나왔다. 홍군 전사들은 총을 빼앗아 나루토로 왔다.
도로들의 안내를 받아 오른쪽으로 갔던 소대도 무사히 일을 끝내고 돌아왔다. 적의 주둔지에 갔더니 병사들이 한창 아편을 태우고 있는 동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십 명을 사로잡은 것이다. 전사들은 강가에 불을 크게 지피었다. 나루터를 차지했다는 신호였다. 불길은 밤하늘을 홀홀 태울 듯 일렁거리었다. 붉은 빛이 강물에 비껴 출렁거리었다. 불 곁에서 희고 영준한 얼굴의 소대장이 장목을 바라보며 희죽이 웃고 있었다. 한각의 점원과 36명의 배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2. 이웃고운 날이 밝았다. 산비탈에서 멀리 바라보니 강폭이 600m는 좋게 될 듯하였다. 물 위로 첫빛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더 아득하고 넓어 보이었다. 장봉은 금사강 상류가 바로 이름난 호도협이라고 알려주었다. 3000m나 되는 깊은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결은 마치 야생마리 달리는 듯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산비탈을 내려와 어젯밤 배를 댄 곳으로 돌아왔다. 돌 층계 아래에는 큰 배 두 척과 작은 배 한 척 그리고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게다가 어젯밤에 타고 온 배까지 합치면 배가 다섯 척이나 되었다. 장복이 세 배 한 척을 가리키며 저 배는 김보장이 어제 이쪽 기슭으로 가져온 것이고 다른 세 척은 본대 이곳 나루터에 있던 배라고 하였다. 장형, 배만 있고 배송이 없으면 안 되죠. 형은 이곳 사람들을 잘 아시니 몇 분만 모셔주십시오. 스스럼 없이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장복은 홍군이 더 가깝게 느껴지었다. 배장, 걱정 마세요. 저쪽 산에는 동굴에 가서 찾아보면 누구든 있을 겁니다. 이 나루터를 운남쪽에서는 교평나루터라고 하고 사천쪽에서는 중무산나루터라고 했다. 중무산 이쪽은 산세가 험하여 비탈의 집이 얼마 없었다. 대신 강기슭 벼랑에 동굴이 꽤 많았다. 몇몇 동굴들은 굴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동굴은 3,40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컸다. 작은 여관과 싸전, 녹두무김이요 순두부, 옥수수밥 따위를 파는 가게들도 굴 속에서 장사를 했는데 전쟁이 터지자 모두 어디론가 도망치고 없었다. 굴 속은 한산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이르러서야 싸구려 담배 냄새가 났다. 소대장은 장복도로 앞서 걸으라고 하였다. 얼마 안가 과연 한

0: 늙은이와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스무 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는 누대기 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은 쉰 살 남짓한 늙은이는 여인 몸에 마대 쪼가리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장복이 다가가서 말했다. 다 늙은 호라비 신세, 여긴 뭐하러 숨어 있어요? 홍군이 온다잖아. 호라비가 대답했다. 홍군은 부자만 친다던데 아저씨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애를 잡아먹는데. 장복이 웃음을 터뜨리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어서 가서 홍군들 배나 멀어줍시다. 하루 품삯을 은전 한 입이나 채워준다니까.
1: 정말이요?
0: 늙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저한테 언제 속은 적 있어요? 장복은 또 젊은이를 보고 말했다. 향씨, 자네도 가자고. 젊은이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다. 그러다가 군대로 끌려가면 어쩌나? 군대? 자네 같은 사람은 재벌로 간다고 해도 마다할걸. 가겠나? 안 가겠나? 하루에 은전 한 입이야?
1: 제게 하겠네. 이 동네 엿장수 향시라면 누가 몰라. 놈들 때문에 망해먹었으니 지금부터 돈을 벌려던 참이야.
0: 향시는 담배통을 툭툭 치며 대꾸하였다. 그때 소대장이 웃으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장복이 소대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1: 이분이 바로 홍군이에요.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0: 늙은 호라비가 개면적게 웃으면서 일어섰다. 인사를 차리려는데 허리춤에 대충 걸친 마대 쪼가리 사이로 앞니 혼이 드러났다. 호라비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앞을 가리한다. 소대장이 한숨을 쉬면서 사천 나루토로 말했다.
1: 아저씨, 이런 옷을 입고도 우리 홍군이 겁납니까?
0: 호라비도 멋쩍게 웃었다. 장봉은 호라비와 향시를 시켜 뱃사공 몇을 더 찾아서 나루토로 오게 하였다. 소대장이 호라비를 가리키며 한 천사에게 말했다.
1: 이 금국에 가서 옷을 몇 벌 가지다 저분들한테 입혀주십시오. 이제 여성 동지들도 배를 타야 하니까.
0: 얼마 뒤 그 전사가 새 바지와 비단 조그리를 가져왔다. 호라비가 옷을 입고 뱃사공들 사이에서니 제법 당무리 속에 선 두루미 같았다. 호라비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대장과 장복이 큰 배에 네 척과 작은 배 한 척을 몰아 남쪽 기슭으로 왔다. 강기슭에는 벌써 홍군 전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배를 보자 전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다. 남쪽 기슭에 뱃사공들을 위해 솥을 걸었다. 뱃사공들이 밥을 먹고 나자 소대장이 웃으며 말을 했다.
1: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주의관 한 분이 여러분을 만나보시겠다고 합니다.
0: 곧 키가 큰 군인이 걸어왔다. 유백승이었다. 그는 부뚜막 곁에 있는 쪽골상에 앉아서 뱃사공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2: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도 홍군을 도와야죠. 곧장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도 적고 뱃사공도 모자랍니다. 배가 또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1: 로차 나루토에 두 척이 있습니다.
0: 호우라비가 맨 먼저 말했다.
1: 거긴 얼마나 멉니까? 멀지 않아요. 몇십 리 되겠지요?
3: 예,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0: 한마디씩 끼어들었다.
1: 지금도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0: 류백승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1: 두 척이라도 좋지요.
0: 그러고는 또 물었다.
2: 배 한 척에 사람이 얼마나 탈 수가 있습니까? 큰 배는 석장하고도 네자가 되니 60명쯤 탈 수가 있을 겁니다.
0: 장복이 말했다.
1: 작은 배는요?
2: 작은 배는 두 장에 8자리 40명이 탈 수가 있지요.
0: 류백승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꼽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2: 그럼 번갈아 배를 몰아야겠군요. 뱃사공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0: 아닙니까? 죄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1: 호라비가 말했다.
0: 듣기로 홍구는 죄다 시퍼런 얼굴에 빨간 머리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흉악한 몰골이라던데요.
1: 류백승이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보십시오. 제 얼굴이 흉합니까? 한쪽 눈을 못 쓰게 되어서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2: 사람들이 와그르르 웃었다. 류백승은 소대장에게 오늘 품값을 나눠주라고 하였다. 뱃사공들은 은전을 받아주이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1: 우리 홍군이 이번엔 사천을 지나가지만은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밭을 나눠줄 겁니다.
0: 정말입니까?
1: 늙은 호라비가 흥분해서 말했다.
0: 저는 땅이 없어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밥을 먹고 삽니다. 그마저 하루 밥벌이도 못할 때가 많지요.
1: 맞습니다. 저희 같은 처지야 농사지을 땅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2: 류백승이 이야기만 들어도 뱃사공들은 속이 시원했다.
1: 배장은 두 개만의 전사를 장복과 장시부자, 호라비와 함께 로차나루토로 보냈다.
2: 로차나루토에 이르자 마침 사람들이 배를 태우려고 분주히 땔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홍군이 오는 것을 보자 뿔뿔이 도망을 지었다. 그들은 배 두 척을 빼앗고 기뻐 어쩔 줄 몰라며 배 뛰어올라 노을을 저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런데 가다가 숨은 바위를 만났다.
1: 호라비와 장복이 탄 배는 별일로 없이 지나갔지만은 장시 부자가 몰던 배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 아들 장대조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배가 바위 틈에 낀 것이다.
0: 치, 밥통 같은 이라고 눈은 어디에 뒀어?
1: 장조만이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아들은 그만 멍해하더니 얼굴이 벌게서 대꾸를 못했다.
3: 됐습니다, 아저씨. 그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홍군 전사 두 명이 장조만을 다독여주면서 배에서 내려 바위에 뛰어올라갔다. 그들이 힘껏 배를 떠밀자 배는 거친 물결 사이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두 홍군 전사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덩그러니 바위에 남았다. 전사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4: 어, 이봐, 장씨! 일을 왜 그따위로 해?
2: 호라비와 장복이 성이 나서 소리를 지었다. 장조만은 얼른 뱃머리를 돌려 강기슭으로 저어갔다. 다행히 가까이에 농가가 있었다. 장조만은 긴 대나무 가지를 얻어 다시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갔다. 숨은 바위와 가까워지자 그는 준비해간 대나무 가지를 내밀었다. 홍군 전사들은 그걸 잡고서야 겨우 배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제야 장조만은 마음을 놓았다. 머리칼은 그새 땀에 젖어 후줄근 나였다. 그들은 한낮이 되기도 전에 교평나루토에 이르렀다. 누백승은 한창 강을 건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강기슭에는 홍군 전사들이 새까맣게 모여 차례를 기다렸다. 멋대로 돌아다니거나 떠드는 사람 하나 없이 어디나 질서가 있었다. 배 내척은 강을 오가며 전사들을 실어 날랐다.

장편 소설 대장정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룡수 작곡의 가을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래를 들으시며 가을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최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리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엄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누나를 노래한 가요.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민여풍의 가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아리랑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이슬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성진님 오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중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골관들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숙청량 원장을 많이 찾고 있어요.
0: 네.
1: 이 숙청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35년이라는 중리 서의 림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인데 일찍이 장춘중리학원을 졸업했어요. 현재는 중화중리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말이죠, 국가급 맥노중리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숙청량 원장님은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장각한 말이죠. 기술이가 아주 많은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근친구력법이라든가 존악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그리고 쇼전도라 하는데 칼침에 정맥주사료법 이런 여러가지 기술을 장악해가지고 여러가지 계통의 질병들을 많이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때는 말이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처방을 내드리고 또한 환자의 병세에 근거해서 점적주사라든가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항진, 기능저하, 갑상선염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모종 피부과 질병치료도 말이죠. 특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습진이라든가 신마진, 대상포진, 소버짐, 여드름,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말이죠. 진찰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0: 그렇게 되면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길태중인문진부에 오셔가지고의 숙청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숙청량 원장이가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체의 골격이라든가 관절에 말이죠. 영향을 줘가지고 생기는 질병을 말이죠. 갖다 가서 골관절 계통의 질병이라 하는데 우리 림상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말이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말이죠. 나타나 있습니다.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이라든가 자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풍수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활막염 이러한 질병들을 우리 열어둘 수 있는데 관건 문제는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과생하는 분들이 연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지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본다 할 때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1.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말이죠. 노인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0% 내지 50% 이상으로 말이죠.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노인님들이 허리다리가 아프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질병들이 현대의학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요투 하는데 요 추간판 돌출증으로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픈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요추에 있는 간판이, 간판이라 하게 되면 수액이라든가 연골반이라든가 섬유안이라든가 이러한 조직들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섬유안이가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파괴되게 되면 수액이 말이죠. 빠져나오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자골신경통을 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원장님이 또 치료를 주문받고는 했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려고.
0: 예. 그냥 오세요. 다 연락이 됐습니다.
2: 알았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경주하고 경추가 좋지 않아가지고 머리에 피가 잘 올라가지 않아서 만성 두통을 느끼고 머리 이 뒷대가 뻣뻣해집니다.
0: 예.
3: 그리고 팔이 경추염이 되거든요.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0: 그래서 심하구만요.
3: 네. 원산 선생님이 약을
1: 네.
3: 주사도 맞고 이래서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좋은 소식.
3: 어깨 아픈 것도 좀 낫고. 그래서 이 좋을 때, 잘 치료될 때, 한 번 좀 더 약을 쓰려고. 신청합니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어요.
3: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오늘 예약하기시오.
0: 무슨 상황입니까?
4: 위에 그냥 이렇게 위 거기 이렇게 쌍하면서래. 나 가슴이 쓰리고 뭐니까 이 반수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 검사한 게 발류신 위험이라서
0: 예.
4: 그러니까 전문의 가서 약 한번 썼습니다.
0: 예.
4: 여지간에 효과

0: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번 더 쓰려고 그랬다. 오늘 예, 예.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예 예, 예. 연결 됐습니다. 예, 예. 그냥 예. 오세요. 예.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반갑습니다.
1: 예.
3: 예, 저는 그 기태 중년의 그 박창호 진 선생님이 약을 지금 지어다 먹고 있는 예, 담당형이 환자입니다.
1: 예, 담당형. 예.
3: 그 사람이 담당형이 있어갖고 예, 항상 입이 수겁고 마르고.
1: 예.
3: 그리고 가끔가다 옆구리도 엄청 예, 겨우고.
1: 예. 예.
3: 그리고 기름진 거 못 먹습니다.
1: 예.
3: 막 자꾸 예, 메슬겁지 나고 이래서 모두 이렇게 병원에 가 검사하면 담당형이래서 약을 이렇게 뭐 먹으라 해서 갖다 먹으면 그때뿐이지 또 예 그거 먹고 나면 또 그렇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반복이. 예,
3: 예. 예. 이 대중원의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이 방면에 위고 담당염이고 잘하신다고 이래서
1: 예.
3: 사실 약을 이미 지어다가 한번 먹었습니다.
1: 예.
3: 근데 생각 밖으로 영 효과가 영 좋습니다. 입이 뜨고 뇌졸이 없어지고 마르던 거랑
1: 예.
3: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지금 가려고 예약을 주문하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예. 예.
2: 네.
3: 고맙습니다.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이 허리 아파서,
1: 예.
4: 척추 아파서, 김태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까 좀 나왔던 게.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4: 돈이 없을까 또 안에서 당기고 못 당겼습니다.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4: 원장 선생님.
1: 예예예. 예, 예.
4: 걔 또가 비올까 안에서 걔.
1: 예예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영당합니다. 예.
5: 예. 예, 나는 예, 저기, 이 오랭이 견수염으로 인해가지고, 이 머리가 항상 흐리멍텅하고 아프고, 예, 영,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 두 발을 올리려면 금방 못 올리겠어요. 이거 뭐, 허리.
1: 아, 심하구만요. 예.
5: 예, 그리고, 이렇게 돌아 누울려 해도 그래서 이 엉거리부터 이 허리 쪽이 막 주시해 나고 이러면서 돌아 눕기 엄청 힘들고 이러고 있다가 요새 저기 뭐요 그 저 기태 중에 저기 강철수 선생님이 용하다는 걸 저의 친구들에게서도 듣고서
1: 예.
5: 아 3일 전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예 저기 침도 맞고 저기 첨약도 짓고 이래가지고 예 아유 여섯 뭐 그래 많이 나와서 있어요 지금 손도 이렇게 두 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예 돌아 누워도 크게 뭐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1: 예예.
5: 예예. 그래가지고 치료할 바에 그냥 하려고 오늘 가서 저기 한번 더 받으려고 치료 받으려고 예 하려고 그래요.
1: 예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5: 됐습니까?
1: 예예.
5: 예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좌골신경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게 되면 허리가 몹시 아프면서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이러면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부위로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면서 아파납니다.
2: 네.
1: 심할 때는 말이죠. 긁기 바쁩니다.
2: 네,
1: 더
2: 잠시만요.
1: 심할 때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예. 나는, 예, 허리부터 다리, 아파서, 예,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가야 힘듭니다.
1: 예. 예.
6: 또 몸이 다리고, 어리고 또 덜이고, 예, 밤에 또 지도 영시 오르고 있습니다.
1: 예, 진단은 예. 받았습니까?
6: 예.
1: 무슨 진단을 예. 붙일까?
6: 강철수.
1: 아, 내가 말한 건 현대의학적으로 무슨 진단이 나옵니까?
6: 그저 어째서나 그런 일이 그저 관절이 이게 삐어서 허리부터 아래 일이 다 떨리고
1: 예,
6: 아픈다.
1: 예, 예. 예.
6: 그게 강철수 치료를 받고 예. 초약도 먹고 침도 맞고 많이 낫긴 났습니다.
1: 예, 예. 예. 좋았습니다.
6: 그 더 먹으려고 예약하라.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7: 예, 저는 위를 많이 앓고 있어요.
1: 예.
7: 예, 그래서 여러 권도 단행에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예. 효과를 못 봐갖고, 먼저 주위에 그,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이 교수님이 언니 진찰을 받고,
1: 예.
7: 예, 그리고 중약 써다 먹었는데 효과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 예.
7: 예, 예 그래서 하루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7: 네, 알겠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1: 예.
8: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예.
8: 저는 그 저 지난주에
1: 예.
8: 그 저 아브르미에 네. 안 와갖고.
1: 예, 예.
8: 그래서 그, 저, 박윤덕 그, 저, 주인님을 만나서
1: 예. 예.
8: 그, 약을, 중약을 줘왔습니다.
1: 예.
8: 그래, 줘와서 일주일 먹었는데
1: 예.
8: 효과가 영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래요. 예.
8: 그래서 전화기 예, 자부름도 지금, 아예 자지 못하던 게 조금씩 지금 자고 있고 예.
1: 예.
8: 마음도 이렇게 영,
1: 편안하죠.
8: 막 그랬던지 지금은 좀 안정된 그런 것 같아요.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8: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지우려고 그럽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어요.
8: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아, 등분에 이게 난 허리가 이게 좀 많이 아프고,
1: 예.
9: 어깨 박죽이야 뽀대가면서 이 그리고 관절이 좀 나빠요.
1: 예.
9: 그래서 그 원장님 선생님을 한 달 좀 써봤어요. 약을.
1: 예.
9: 웃긴 게 좀, 이 관절도 괜찮지 않고 허리 아픈데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1: 예.
9: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려고 하는데.
1: 예.
9: 예.
1: 연결됐습니다. 네. 그냥 오세요. 예.
9: 예,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 허리 아프면서 다리 쭈리 뻗쳤는데, 귀태병원에 저기, 최 선생님께서 치마 한번 맞았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1: 예, 예.
10: 그래서, 오늘 또 예약하면 어떻겠는가?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에, 우리 인체에 하늘로 마외선증이라는데 말꼬리 신경이 있습니다.
2: 네.
1: 일단에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인해서 이 말꼬리 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대소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소변을 보기 바빠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어떤 분들은 대소변이 나가는 것을 모릅니다. 실금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노년 분들을 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추관 협착증으로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요추관이가 말이죠. 돌봐집니다. 협착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게 되면 척수라든가 신경근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는데 이때게 되면 또 중년한 분들이 허리다리가 말이죠. 몹시 아파나고 저래나고 마비되고 심지어는 말이죠. 쓰기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허리다리가 아픈 분들이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관절에 있는 연골이가 닳게 되게 되면 또는 골치증식이 생기게 되면 그 관절마디가 말이죠. 부어나고 아파나고 심지어는 말이죠. 움직이기 바쁩니다. 이러면서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나고 활동대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노년 단계에 보게 되면 하늘로 구두수승이라 하는데 이 중노년 단계에 들어가면서 골절의 량이가 말이죠. 점차적으로 마저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뼈를 조성하는 말이죠. 그런 결구들이 파괴를 받기 때문에 이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나고 심지어는 말이죠. 골절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의학에서 깐주진 쓴주구란 말이 있는데 진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힘줄에 이 말이죠. 깐주진하고 쓴주구에 뼈를 주관하는 이 말이죠. 공능이가 중노년 단계에 들어서면서 점차에 못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허리다리가 아픈 여러 가지 말이죠.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달합니다. 지금에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폐 쪽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쯔웨이빙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질병이 오는 것을 미연에 말이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2: 그렇겠죠.
1: 그러니까 우리 중노년 단계에 말이죠. 버들어서면서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관건 문제는 말이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뜻이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일명의 문헌자료에 의하게 되면 또 50견 하는데 50세 좌우의 분들이 말이죠. 이 질병에 걸릴 비율이 말이죠. 더 높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약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관절낭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활낭이라든가 인대라든가 힘줄이라든가 등등 말이죠. 연조직들이 손상을 받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면서 이러한 말이죠. 견주염이 발생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예.
1: 안녕하십니까?
12: 저는 길태 문희선아입니다.
1: 예.
12: 예. 저는 길태 중위 원장님이 환자인데 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많이 나았는데 요즘 일 있어 한동안 가지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 친구와 약을 먹으려 하니 오늘 예약하려 합니다.
1: 그러니까 저 무슨 증상으로 치료를 했습니까?
12: 아, 저는 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구슬이 이렇게 그런 차도 밀고 다니겠습니다.
1: 심했구만요.
12: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요즘 또 집에 있어서 가지 못해서 계속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12: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말이죠. 견주염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문헌자료에 의하면 50견 우스젠이라 하는데 어째서 그런가 말이죠. 우리 찾아보니까 50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2: 네.
1: 그럼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0: 아시기 쉽죠? 예. 50세 전후에 보기 때문에 이 견부의 어깨에 있는 조직들이 원래는 수복 능력이 있는데 슈후라 합니다. 네. 이 수복 능력이가 요 냉장 단계에 처해 있으면 감퇴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외 손상이라든지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말이죠.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오십견이가 말이죠.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성별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오십견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째서 그런가 궁금하겠죠? 관건 문제는 말이죠. 지수라 하는데 호르몬 수평이가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더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 오십견이 말이죠. 더 잘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십견이 발생하게 되면 어깨가 말이죠. 부어나거나 몹시 아파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 하면 이 말이죠. 팔을 놀리기도 바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머리를 빗어야 되거든요. 머리를 빗기도 바쁘고 말이죠. 아침에 말이죠. 옷을 챙겨 입고 말이죠. 출근해야 되는데 챙겨 입기 영 바쁘단 말입니다. 요 아파나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방사성 통증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어깨라든가 발이라든가 아파나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목 부위로 행해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나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팔 쪽으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말이죠. 낮하고 밤에 보게 되면 밤에 말이죠. 아픈 현상이 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게 되면 뭔가 이러면 활동 저해도 받지만은 말이죠. 수면 장애까지 온단 말이야. 밤에 더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진찰을 하다 보게 되면 자연히 말이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이죠. 경관절 주위에 말이죠. 명확한 압통점이 말이죠. 나타날 때 있습니다. 이 견주염을 말이죠.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마저 하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근육이가 경련이 일어나거나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 이때는 말이죠. 아무리 명리라도 치료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관절 계통 질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하나는 맞아 상술한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맞아 숙청량 원장님처럼 이런 방면에 맞아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분들 찾아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런 아픔이 오는가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대의학적으로 진단을 맞아 똑똑히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수단이 있는데 첨약도 좋고 친구도 좋고 부항도 좋고 칼침도 좋고 이것은 맞아요. 림상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맞아요. 어느 말이죠. 진료수단을 하면 치료 효과가 더 좋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교대를 하지만은 이런 말이죠. 전문가들 전문가들 찾아서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복적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 기원인 브랜드 추동 흐름 추진 발전 리념을 기원지하면서 상급 문화 관광 체육의 샘청 융합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각 중점 풍경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질을 높여 문화 관광 시장의 열기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소비 잠재력이 끊임없이 방출됐으며 발전 동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루게로 국내 관광객 연 3,883만 5,100명을 접대하며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관광 소비액은 464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92% 증감으로써 괄목할 만한 문화 관광 발전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연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외지 관광객들의 연변을 찾으면 반드시 찾는 관광 목적들 중 하나입니다. 민속원 내에는 구택이 조화롭게 배치됐고 조선족 복장 촬영, 무형문화재 체험, 민속 공연이 상시적으로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 민속원에서는 누계로 관광객 137만 4,400명을 접대해 관광 수입 2,727만 여원을 올렸습니다.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영업총감독 주보군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새롭게 승격된 5.0 버전을 선보이는 해이자 5A급 관광 풍경구로 승격되는 계기를 빌어 민속원을 대폭 승격한 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전통 종이 공예, 조이약, 향낭 등 무형문화재 경영 모식을 인입했고 쌀떡관, 도예관의 무형문화재 체험 대상도 승격을 했습니다. 또 사슴원, 비둘기원 등 소통성이 강한 대상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 민속원의 경관도 승격을 하여 식물, 분수, 기존 인기 명소들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혼춘 비단의 길 발해 고전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총 투자가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이 주급 중점 문화관광융합대사 발해국의 역사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당나라 풍경기의 건물군의 의탁을 해 몰입식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발해고지는 실경공연, 문화전시관, 고풍장터, 무형문화재 체험, 야간문화관광 등 경영모식이 구전하여 완전한 문화관광 소비 사슬을 구축을 했으며 이미 성급 야간 소비 집결구에 입선되었습니다. 발해 고지는 이곳은 밤에 아주 분화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모형도 아주 아름다워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혼춘 발해 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는 네 가지 핵심 전경을 종점적으로 다잡았습니다. 발해 주제 야간 관광 노선을 최적화하고 조선족 가무와 무형문화재 전시 공예를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특색 야시장을 승격하여 음식과 문화 창의 제품을 통합하고 야간 무형문화재 체험 공간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런 연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바로 떠나는 데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용정 해란대 민속관광 휴가구는 용정시 중점 문화관광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성, 미식장터, 궁정문화관광, 개인온천 민박, 견학 및 회의 봉사를 일체화한 종합성 민속휴가구를 조성을 했으며 현재 이미 대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성창 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종숭항입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대상이 부지 면적은 11만 1,800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모산과 해란강의 자연 환경에 의탁을 하고 중국 조선족 전통 문화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대상은 세 기로 나누어 개발 건설하는데 이번에 개방한 것은 1기와 2기의 전체 핵심 경영 모식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동북축구연맹전, 연변축구연맹전 등 축구 경기를 통하여 맹태 응원단 등 특색 IP 인기를 방출하여 경기장의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기스타 합동 공연은 입장권 경제를 깊이 발굴해 한 차례 공연으로 일련의 산업을 이끄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축제와 대중문화 활동이 연이어 펼쳐졌고 꽃구경 붐

0: 아들이 온천 건강 양생, 무형문화재 체험, 변경 탐방 등 여러 정품 관광 로선도 충분히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상품체계를 끊임없이 완산하고 관광상품대회를 개최하여 연변 유래 브랜드를 강화하였으며 공공문화봉사를 부편적으로 공급하고 문의 정품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또 입경문화관광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원천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우리조에서는 문화로 산업에 역량을 부여하고 흐름을 효익으로 전환하면서 다원적이고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으로 문화관광 구품질 발전의 세장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조민족사무위원회, 조상무국, 조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온남성 보산시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연결시 인민정부에서 공동조치한 연견 민족융합 커피 창의대회가 22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조장 윤조희가 환영사를 하고 온남성 보산시 청력 부조석이며 보산시 공상업연합회 조석인 온사홍이 축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길 커피 조제사 국가급 로무 브랜드 특별 추천 소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보산시 커피산업협회와 강문시 관련 책임자가 각기 커피산업과 제품, 커피 설비 제조 산업을 주제로 특별 추천 소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커피산업의 미래 발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보산 연변 커피산업 합작협의 체결식과 연길 보산 커피문화 전시 중심 대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 30명 참가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선수들은 3가지 품종 이상 커피 원두를 배합해 커피를 만들었으며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여러 민족의 다채로운 문화, 남북 지역 특색을 창의적인 커피 작품 속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심사단은 주제 부합도, 문화 융합, 창의적 표현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 점수를 매겼습니다. 새 종식 루아 커피, 인삼 커피, 종이버섯 커피 등이 각기 1, 2,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커피 문화 장터를 마련하고 전통 가게와 무형문화재 관련 상가들을 조직해 참가시킴으로써 커피 산업과 지역 민속 문화의 다원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속 문예 공연 등 활동도 전개해 커피 대회와 민속 문화, 문화 관광 체험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으며 행사 분위기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주에서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임무를 실시하는 혁신적인 실천이며 연변과 운남 보산 간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담체입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상생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강입니다. 연길시 현역 커피의 왕 커피 산업 기반에 의탁하고 커피를 유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생산 지역과 연합해 여러 민족 경제의 상호 융합, 문화 융합, 인재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운남성 보산커피산업협회 집행회장 리효파입니다. 보산시는 중국의 커피 재배 지역이며 운남 고품질 커피의 핵심 생산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연길과 보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직접 연결되게 하려 합니다. 좋은 제품을 함께 내놓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의 관광 로선 개발과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변주 고령보조금 지혜관리 위챗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일전 정식 가동되면서 과거 고령보조금을 전과정 오프라인으로 취급하고 주민들이 여러 번 오가야 했던 업무 취급 모식을 철저히 바꾸고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미니 응용 프로그램 가동식 현장에서 기술 일꾼들은 조작 절차를 일일이 설명하고 자원 봉사자들은 조를 나눠 1대1 도움을 제공하면서 현장에 온 노인과 가족

0: 가족들에게 미니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조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사업일꾼 류순입니다. 우리는 디지털화로 양로 봉사에 힘을 실어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이로써 해민 정책이 더욱 정밀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로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였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원위 사회구역 주민 정차순입니다. 예전에는 고령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호구부 신분증도 가져오고 자녀들도 다 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술이 생겨 정말 편리해졌고 우리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행동이 불편한 등 로인들을 상대로 전주 각 사회구역에서는 오프라인 도움 창구를 동시에 보류하고 사업일꾼을 배치해 전과정 업무 대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사회구역 심사 과정도 더욱 빨라진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시스템에서 온라인 확인과 데이터 대소를 할 수 있어 절차를 줄이고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며 인위적 실수를 줄여 해민 자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각 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미니 응용 프로그램 보급 강습과 방문 지도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플랫폼 기능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디지털 정무로 양로 봉사의 온기를 더함으로써 전주 로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1: 올 들어 훈천시에서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의 특색문화관광자문에 의탁을 해 변경홍색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각지 관광객과 청소년 견학단체들이 잇따라 이곳을 찾아 참관 학습하면서 홍색관광 열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서 사람들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변강을 지켜온 분투의 역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가곡 정회를 두텁게 하고 분발 진취의 힘을 얻었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갑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 들어서는 짙은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들이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보위한 이야기를 노예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역사를 명기하고 열심히 학습하며 애국 정신을 전승하겠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락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훈촌의 역사를 가까이서 느끼고 선배들의 가곡 정회를 깨달으며 어려서부터 가곡관념을 수립하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훈천시의 중요한 애국주의 교양기지이자 홍색문화 진지로서 무게감이 있는 변경의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상시한 사료, 실물 전시, 전경 전시를 담채로 오대진이 현지 답사하여 경계선을 확정을 하고 변방을 지키며 강토를 수호하고 국방을 공고히 한 역사적 사적을 체계적으로 재현하여 선배들의 중정어린 마음과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은 순관 정신 품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계속해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22일 저녁에 영파팀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2심 라운드 경기에서 조반니의 활약에 힘입어 3대2로 이겼습니다. 오는 2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섬서 련합팀과 21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한 가족의 행복은요, 엄마 행복을 기초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심리상담사 장화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엄마 되기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장화 선생님 만나 뵙도록 하죠. 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안도 화룡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9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네, 심리 상담사 우리 장화 선생님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이제 바꿔놓고 말을 하게 되면은요, 아이가 행복해지자면은요, 엄마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우선 이 행복의 정의부터 잘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1: 아, 행복에 대한 정의는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령대에 따라서도 그렇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모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또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어느 쪽에 더 공감을 하시나요?
0: 저는 후자예요.
1: 저는 과거에 두 번째 경우를 지향하고 추구하면서 노력을 하였는데 현재는 세 번째 경우에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하더라고요.
0: 그렇죠. 뭐 나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1: 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개인의 자신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네.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은 조건이 있는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칭찬을 받으면 행복하고 아이가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고 성공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그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나빠도 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한 개인이든 한 여성이든 그리고 한 엄마이든 역할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온전히 스스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0: 조건이 흔들리지 않은 행복. 많은 사람들이 행복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공부를 네. 하기 시작해서부터 어른이 돼서 결혼을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행복 어제 오늘 내일을 꿈꾸면서 사실 행복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뭐 그렇게는 딱 많지는 않아요. 행복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제 여러모로 짚어주셨는데 진정한 행복 그래요. 사람은 결코 생활의 매 순간마다 무작정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어렵고 또 힘든 일이 부딪히더라도 이런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행복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천을 하자면 해도 정말로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1: 네, 맞습니다. 근데 실천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조근에 흔들리지 않은 행복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행복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자식 때문에 괴롭다. 뭐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그리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근데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과 괴로움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 우선은 세상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 공식을 부모와 아이 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아이는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0: 네.
1: 다른 하나는 또 괴로움은 또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 좋은 일도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일은 무조건 좋고 나쁜 일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이 되면 행복합니다. 근데 곧 업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또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대와 더 갈등도 생기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합니다. 근데 곧 육아 스트레스로 또 우울증도 생깁니다. 돈이 생기면 또 기쁘죠. 그런데 더 많은 돈에 대한 또 욕심도 함께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것은 또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괴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보면은 그 뿌리는 사람의 욕망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또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즐겁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욕망이 또 이어서 또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0: 맞아요.
1: 돈을 벌면 또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또 사랑을 얻으면 또 더 큰 사랑을 또 원합니다. 모두가 삶에서 경험을 해보았듯이 욕망은 끝이 없고 또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계속 끝없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무런 욕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인생은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아무런 욕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욕망을 따라가면 사람이 집착이 생기고 근데 욕망을 또 억누르게 되면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따라가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알아차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알아차림으로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또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그런 힘을 또 모두 키울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향한 욕망은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좋은 기대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아이가 몸이 약하면 아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건강하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잘 들으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잘하면 우리 체육도 좀 좋았으면 잘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좀 제일 훌륭하고 빛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끝없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욕망들이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은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아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엄마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과 기대와 욕구들이라고 봅니다. 아이가 엄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향한 넘치는 기대들이 엄마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행복과 이렇게 행복과 괴로움이 순환하는 삶에서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시면 우선은 아 세상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실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과 실천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그래 행복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뭐 그 욕망 욕심 어느 만큼 있어야 그 행복이 만족도가 되겠는지 뭐 점점 이제 커만 가죠.
1: 네.
0: 정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제 오늘 내일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1: 네.
0: 오늘에 있기까지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행복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엄마의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렇다면은요, 그런 긍정적인 정서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런 긍정적인 정서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은 왜 행복한지를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남이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역할과 선택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자신에게 두어서 자신의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또 이끌어냅니다. 외부의 원인을 두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기 쉽지만 자신이 내면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의지할 때 또 새로운 희망이 또 새롭게 움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요즘 온라인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타인의 빛나는 성과나 성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정말 흔들리기 쉽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하면 한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의 운명도 서로 다르듯이 또 사람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비교라는 그런 행위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왜 나만 이럴까 하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아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또 찾아 나섭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삶의 무게가 또 가벼워지고 고민도 아 무엇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친 소유욕이나 성공에 대한 그런 집착은 불안을 키우는 거죠. 반면 행복한 사람들은 그 필요한 것과 욕망을 구분하고 집착 대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또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또 삶도 편안해지고 행복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감정을 관찰하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순간적으로 그 감정이 막 폭발하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면 내면의 흔들림이 또 줄어들고 평화로워지는 거죠. 이런 행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특별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거나 또 운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현실은 너무 불안하고 실천이 또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라면 한 번쯤 해보는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죠. 예를 들면 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아이가 혼자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는 사실 아이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보다 불안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부모의 불안입니다. 아이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핑계로 자신이 불안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실은 어떤가, 어떻습니까? 하는 게. 아이는 학교도 잘 다니고, 뭐, 자기 주장도 나름대로 잘 하고, 뭐, 건강도 좋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인 현실을 또 보게 되면은, 사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아내는 살아갑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아이는 살아갑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람은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아, 이 일이 생기면 끝이다 뭐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대부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간이 강하고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잘 견뎌냅니다. 부모는 늘 걱정하지만 아이 인생을 또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또 아이대로 잘 살아가는 거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육아와 가사 그리고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변화무쌍한 날씨를 마주해야 하듯이 엄마들은 아이가 아프거나 또 집안일이 밀리거나 갑작스러운 그런 변수가 일어나는 또 다양한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 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고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향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행복에 각자 자신의 행복에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0: 그래요. 긍정적인 정서 유지에서의 다섯 가지와 함께 참 우리가 평소에 행복에 대한 정의와 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1: 네. 행복은 삶 속에서 배우고 또 훈련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1: 네, 우선 첫 번째는 먼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이끄는 힘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그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행복은 성공한 뒤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삶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다시 어떻게 하면 일어설까 이런 이유를 찾고 실패를 인생 전체의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사람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또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맺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더 오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기입니다. 행복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조건을 기다리죠. 돈이 더 많아지면, 살이 좀 더 빠지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뭐 일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이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또 다시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지하는 그런 행복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조건이 완벽한가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누군가는 부족함만 보고 근데 누군가는 그 작은 가능성과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행복은 모든 것이 갖춰진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목표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또 행복을 이끌어주는 나침반이기도 하죠. 목표가 없으면 삶은 쉽게 또 흔들립니다. 하루하루를 보내기는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모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목표가 있으면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사소한 행동에도 그게 의미가 생깁니다. 하지만 좋은 목표는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표, 비교해서 이기기 위한 목표, 나를 또 계속 몰아붙이기만 하는 그런 목표는 오히려 행복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목표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그런 목표입니다. 또 목표는 인생을 통제하기 위한도 채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해주는 그런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습관으로 행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보다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0: 그 행복을 특별한 사건에서 찾으려 갑니다. 큰 성공, 뭐 운명적인 만남,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찾아오면 아 그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복은 의외로 아주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마음의 바탕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습관의 힘은 또 반복했습니다. 하루 한 번의 감사, 짧은 산책, 뭐 조용한 독서, 따뜻한 메시지 하나가 당장 인생을 바꾸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마음은 조금씩 안정이 되고 또 내가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동적인 행복을 그런 수동적인 감정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은 좋은 일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할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또 어떤 습관을 반복할지 선택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조금씩 길러지는 능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비교를 줄이는 것,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나라도 해내는 것, 좋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것 모두가 행복을 연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을 만드는 길이죠. 앞에서 목표는 행복을 이끄는 나침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이 내 안에 내적 수요와 잘 연결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에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도서에서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한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우리가 어떤 목표는 이루기 전까지 계속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걷는 동안 계속 나를 계속 소진시키고 괴롭힌다면 그 목표가 예, 그러면 그런 목표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목표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완전히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목표는 도착하는 그 시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성실해지고 나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삶을 더 잘 관리하게 된다면 그 목표는 이미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표를 향해 갈수록 몸과 마음이 또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복한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목표는 미래의 나뿐 아니라 오늘의 나도 함께 살리는 그런 목표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이 목표라면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엄마 스스로도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또 아이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과정이 되어야 그게 행복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많은 경우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목표는 나를 괴롭히는 목표이지 행복하게 하는 목표가 아니게 됩니다.
1: 네.
0: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목표를 세울 때 자신이 진정한 내적 수요와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0: 그 목표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소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내적 수요를 잘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자신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많이 어릴 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또 분명합니다. 아이 때는 또 단순하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태어나는데 성장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서서히 외부를 향하게 됩니다. 외부를 향한 그 집중의 에너지가 적당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에너지가 외부로 치우칠 때 다른 사람, 바깥 일 이런 데 치우칠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이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근데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또 엄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심리상담 관련 강의를 할 때 나는 하고 이렇게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나는 빈칸 채우기 뭐뭐 다 라고 그런 빈칸 채우기를 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다 라고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순위로 떠오르는 역할이 어느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또 삶의 전부가 된 경우이기도 하죠.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은 거의 자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데 당연히 진정한 자신이 내적 수요를 잘 알 수가 없겠죠. 엄마의 역할에 많이 집중이 되신 분들은 행복한 목표를 세우기 전에 자신이 내적 수요를 알아내는 노력을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치우친 에너지를 거두어들여서 다시 자기 안으로 또 모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어떤 관계에 앞서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봤을 때 아 좀 별로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존감이 낮다 또 이렇게 그런 낮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 별로라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자신 안에 있는 갈등들을 또 알아차리고 해결하였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은 또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그렇고 자신을 알고 싶으면 자신이 진정한 내적 수요를 알고 싶으시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자신에게 집중하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은 사실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내 안에서 답안이 찾아질 때 나를 살리는 행복한 목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엄마의 행복감이 충만이 되면 그런 엄마의 기운으로 아이도 행복의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어요. 어찌 보게 되면 행복도 행복 그 자체 일종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요즘은 그 행복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법. 또 한 번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 이 불확실한 시대를 버텨내는 삶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행복력이라고

0: 정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행복력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 기술, 역량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능력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둔감력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맞는 표현과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을 막연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연마하고 길러보면 아마 조금 더 선명하게 또 행복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끝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부탁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정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나에게 딱 맞는 길을 선택하고 실수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실패해본 뒤에야 깨닫는 마음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직접 부딪혀보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취향과 가치관이 선명해집니다. 실패는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길을 확인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시행착오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최선이 아이도 행복해지고 부모도 행복해지는 방향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행복한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라봅니다.
1: 네, 심리상담사 장화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엄마의 마음 공부를 둘러싸고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엄마들의 마음 공부로 엄마들이 또 행복해지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희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늘 좋은 일 웃는 일 가족에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